0: 애쓰고 노력했다는 걸 알아주기만 해도 외롭고 허저허한 시간들이 줄어들 거예요. 누구 때문에라는 말보다 덕분에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 오늘도 다정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다정한 눈빛으로요. 바라봐주세요. 어? 이상하다는 소리 들을라? 서상철님께서요. 칭찬에 인색한 아내에게 잔소리만 안 들어도 아이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이고 매일 러브레터 출첵하며 누님께 칭찬받으면 되죠 뭐. 오, 제가 칭찬 많이 해드릴게요. 아, 근데 왜 잔소리만 하고 칭찬을 안 할까요? 근데 특히 부부간에 정말 잔소리만 듣는다는 건 정말 피폐해져요. 감정이.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하는 거죠. 에이, 서상철님. 아, 제가 토닥토닥 칭찬 많이 해드릴게요. 그래요, 러브레터. 가족이신 거잖아요. 성현국님께서는요. 출근길에 보이는 논마다 어제 내린 비로 물이 가득 고였네요. 와, 좀 있으면 모내기로 온통 파릇파릇하겠네요. 오늘 전국에 단비 소식이 반갑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곳도 있나 봐요. 근데 서울은 아침에 저 나오는데 비가 그쳤어요. 봄비, 단비 소식 좋습니다. 성현국님, 출근길에 논이 보여요? 전 논에 물대 있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좋을까요? 거기 어렸을 때 보면 햇빛 막 쨍쨍 쬐는 날 보면 막 그 올챙이들도 막 보이고 그러잖아요. 아, 네. 또 이러면 또 말이 길어지죠. 아, 성현국님. 논에 물든 거 풍경 그리게 해줘서 고마워요. 출근길에 네,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모두 서상철님, 성현국님 두 분에게 모두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도 러브레터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보내주세요. 사연이요. 방송으로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축하받고 싶은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어떤 얘기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만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지금부터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예요.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베페 주문.
3: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베페 주문.
5: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6: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7: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박우철의 돌아와 2883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지금 문자로요. 비가 내리고 있다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문자들 많이 있는데 어디가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지. 옥정아님께서 부산은 슬슬 비가 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하늘이 잔뜩 흐려요. 저는 마늘장아찌 담으려고 간장을 다렸는데 온 집안에 간장 냄새가 가득합니다. 창문 활짝 열어놓고 러브레터 듣고 있어요. 아하, 옥정아님, 아유, 간장 다려서 장아찌 지금도 이렇게 손수 만드세요.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왜 집에서 담은 간장 매주 이렇게 해가지고 담은 간장 다리면 아, 그 냄새가 너무너무 싫었는데. 아이고, 그래도 장아찌는 맛있죠. 마늘 장아찌, 요즘 마늘 그 장아찌 맛있죠. 옥정아님, 그나저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창문도 닫아야 될 텐데. 예. 채소 유산균 선물로 드릴게요. 아이고, 부지런하셔라 아침부터. 2133님께서는요, 친구하고 강원도 태백에서 2박 3일 여행 마치고 지금은 기차 타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기차 안에서 저는 라디오 듣고 친구는 게임 중입니다. 기차 여행하시는데 그쪽에서 그 태백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그 길, 창밖 한번 보세요. 너무 아름다울 텐데. 라디오, 2133님은 그래도 라디오 들으면서 창밖 보실 텐데 친구분은 게임하지 말고 같이 창밖 좀 보자 그래요. 아, 여행 잘 마치신 거네요. 그죠? 태백 2박 3일. 좋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5233님께서는 현미 언니, 저는 군산 사는 동생입니다. 군산. 저희 집은 17층 아파트인데 우리 집에서 논 뷰가 일품입니다. 현미 언니가 논에 물든 모습 상상하셨다고 해서 논 뷰 사진 보내는데요. 사시사철 변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강변 뷰, 산 뷰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와, 우리 러브레터 참, 5233님 너무 감사해요. 이 창밖으로 보이는 이 논 뷰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 군데군데 작물 심은 곳도 있는데 물 댄 모습 저 멀리, 아, 시야가 뭐 가리는 것도 없고 너무 좋은데요. 저희는 서울에 살고 아무튼 뭐 도시에 살고 그러면 이런 뷰를 볼 수가 없어요. 네. 예, 창문에 다른 집 창문이 비칠까 봐 커튼 닫아놓고 있는데 아유, 이건 뭐 정말 축복입니다. 5233님 사진 고마워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아, 이럴 때 또 음악을 들으면 좋죠. 신나는 노래 들어볼까요? 서울 시스터즈의 청춘 열차. 3484님, 6709님 청해 주셨고요. 장은숙의 춤을 추어요. 3815님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0818님 사연이에요.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어디에 비가 오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현미님 이야기를 듣고 보냅니다. 이곳은 광주인데 비가 제법 내리고 있네요. 오, 전 40여 년 전에 객지에 있을 때 주현미님의 비 내리는 영동교를 비롯한 노래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궁금해해요. 지금 어디에 비가 오고 있을까? 지금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실까? 40여 년 전이면은 제가 데뷔할 때부터 비 내리는 영동교 데뷔곡인데요. 0818님,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러브레터도 쭉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광주에 비가 내리고 있다고요. 3334님께서는요. 여기는 세종시입니다. 이곳도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호, 친정엄마 모시러 부여에 가고 있답니다. 운전하고 가세요. 그렇담 안전운전. 엄마 만나서 좋겠는데요. 비가 네, 부슬부슬 내리는 그런 풍경도 좋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안전운전. 도로에서는 커피 한잔 드릴게요. 엄마 만나시면 제 안부 좀 전해주세요. 이번에는요. 창원시 의창구에서요. 손편지로 탁기룡님께서 사연을 주셨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진행자분께 저는 창원에 사는 올해 74세 애청자입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다 제2의 인생으로 최근 트로트 노래 만들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5월 11일 제74번째 생일을 맞아 용기를 내 직접 만든 노래 고스톱 한 판을 USB에 담아 보내드립니다. 명절 때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는 우리네 모습을 담은 재미있는 곡입니다. 혹시 방송에 소개해 주신다면 제 인생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될 것 같지만 어렵다면 평소 좋아하는 나훈아의 붉은 입술 신청합니다. 항상 러브레터를 즐겨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탁길용 올림. 이렇게 손편지를 주셨는데 글씨체도 너무 멋지고요. 이 글씨체는 물론 저도 좋아하지만 우리 신은영 작가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글씨체인데 안타깝게 근데 어제 오후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편지가 어제가 생신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루 늦게 소개해드립니다. 근데 트로트 노래를 작곡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방송에 소개되려면요. 절차가 있어요. 네, 탁기룡 오라버니. 왜냐면 이게 뭐 심의 이런 것도 통과를 해야 되고 그렇답니다. 그냥 하지만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들을 거예요. 우리 팀이 듣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어떨지 곡이 어떨지 상상이 가요.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려요. 그리고 신청곡 나훈아의 붉은 입술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미자의 달래강 0276님 9803님 청해 주셨는데 이어드릴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김화철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예전부터 말이 많고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숨도 안 쉬고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끝날 줄을 몰라서 아내 얘기를 듣다가 지칠 때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청산유수 같았던 아내의 말에 조금씩 쉼표가 생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니, 내가 말했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말은 있잖아.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아주 간단한 단어들을 잊어버리는 일도 많아지고 하려고 했던 이야기의 맥락을 놓치는 일도 많아지니 아내는 스스로 답답해 했는데요. 냉장고 문을 열고서도 아내는 제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냉장고에서 뭘 꺼내려고 했더라? 뭐지? 당신 기억

0: 기억나? 내가 좀 전에 냉장고에서 뭘 꺼낸다고 했어?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일들이 많아지니 저는 슬며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나이 이제 67밖에 안 되었는데 설마 벌써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 나이에 무슨 치매야. 사람이 좀 깜빡할 때도 있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당사자가 딱 잡아떼면서 엄한 사람 잡는다고 펄쩍 뛰니 저도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어제 했던 얘기를 오늘 다시 얘기하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저는 결국 불안해서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1: 아, 네 엄마가 요즘 좀 자주 깜빡깜빡하는데 한번 검사를 받아보면 좋겠는데 내 말은 죽어도 안 들을 테니까 네가 좀 와서 설득해봐라.
0: 아내는 제 말은 안 들어도 큰아들 말에는 무조건 꼼뻑하고 넘어가는 사람이라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아들이 와서 자초지종을 말하니 아내는 오히려 제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을 왜 환자로 몰아? 어?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바쁜 애한테 전화까지 하고 난리야? 아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해? 걱정스러운 제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화를 내니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내는 아들의 얘기는 귀담아 들었고 그렇게 투덜대면서도 치매 검사를 받았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 치매는 아니고 경도인지장애라는 판정을 받았네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약을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서 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나 독서 등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아내와 함께 아침마다 1시간 걷기를 하고 노트 한 권에 우리가 좋아했던 옛날 노래들의 가사를 암기해서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필사보다 노래 가사를 필사하다 보면 입으로는 노래를 부르면서 손으로는 가사를 쓸 수 있어 아내가 더 좋아합니다. 이제 두 달이 넘어가는데 아내의 건망증은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저는 농담 삼아 아내한테 말합니다.
1: 당신 다시 똑똑해진 거 내 덕분인 거 알지?
0: 그럼 아내는 입을 삐죽대며 말합니다. 내가 원래 당신보다 기억력이 더 좋은 사람이었거든. 좀만 지나봐. 다시 말짱해질 거야. 자신감 넘치고 쌩쌩한 아내 목소리가 반갑고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내가 저보다 더 기억력 좋아지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0: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주현미의 러브레터 7462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단비가 내리고 있는 비빔밥과 판소리의 고장 전주입니다. 아, 전주. 저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사연 감사하게 듣고 있어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주에도 비가 내리고 있군요. 건설 현장, 현장에서 일하시면 좀 이렇게 비 내리면 조금 불편할 텐데. 7462님,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비 소식 전해주셔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끝곡으로, 1부 끝곡으로 민희의 바람 같은 인생 함께 들을까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고요.

0: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1: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 호우

0: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이 많이 미끄러운 만큼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영암 순천고속도로 영암 쪽입니다. 벌교 3터널을 막 나와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추가 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천안 지역 지나기가 답답하실 텐데요. 망양 휴게소 부근에서는 고장난 차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5차로에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이후로는 천안 부근이고요. 사고 처리는 마무리가 됐지만 영향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에서 막히고 있고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목로 구리 쪽의 정체는 모두 작업 때문입니다. 방화에서 월드컵대교, 양화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2부 첫 곡으로 변진섭의 너무 늦었잖아요 함께 들었어요. 윤미정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박재경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에 자전거 타고 모터보트 타고 출근을 합니다. 남이섬 수상 레저 사업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밤새 비 내린 후 햇살이 반짝이고 있어서 아주 상쾌하고 꽃향기 가득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섬 주변에 노랑꽃, 창포꽃이 만발하게 피고 있어 이번 주 주말이 절정일 것 같아요. 남이섬으로 꽃 구경 오세요. 이번 주말이요. 오, 그렇군요. 남이섬 아름답죠. 거기에 지금 꽃대고리예요. 창포꽃, 아 노란 창포꽃, 노란꽃. 박재경님, 그래요. 근데 매일매일 그러면 출근할 때 그 모터보트를 타시겠네요. 물살을 가르며. 아 아침을 좀 아, 남달리 맞이하시는 박재경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이렇게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의 사연 예,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사연 만나보다 보면 저도 거기 가 있는 것 같거든요. 남이섬 아유 너무 아름답죠.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요. 이렇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환영합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리고 추억의 노래 신청해 주시면 함께 좋은 노래 감상하고 공감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예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자연을 담은 진한 맛 전주 한옥효에서 참기름과 들기름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문경 약돌 흑염소 농장 MG팜에서 스틱형 진액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 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실라!

0: 좋다.
1: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이준관 시인의 진짜 골목입니다. 조용한 골목은 영 골목 같지 않다. 참새들이 전깃줄에 떼지어 앉아 재잘거리고 콩알만한 생쥐가 달콩달콩거리며 돌아다녀야 골목 같다. 잿빛 코가 반질거리는 개가 전봇대에 오줌을 갈기고 가야 골목 같다. 서로 밀치고 싸우던 아이들이 금방 잊어버리고 마주보고 헤헤헤 웃어야 골목 같다. 골목길을 달리다 넘어져 무릎에 피가 조금 나야 골목 같다. 조용한 골목은 영 골목 같지 않다. 바람이 차고 가는 깡통처럼 왈그락 달그락 소리가 나야 진짜 골목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이었습니다. 아,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이준관 시인의 진짜 골목 함께 만났는데요. 그쵸, 우리 어릴 때 동네 골목길이 생각나죠. 그땐 골목길이 그야말로 왁자지껄 했잖아요. 아이들은 골목에서 딱지도 치고 뭐 술래 잡기도 하고 고무줄 놀이도 하고 또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물건 파는 상인들도 골목길을 누볐고요. 이웃집 사람들끼리 골목길에 앉아서 수다도 떨고 골목에서 축구하다가 공이 딴 집 유리창도 와장창 깨뜨리고 아유 수도 없이 많아요. 옆집에서 부부싸움하는 소리도 골목길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아이고 네 시끌벅적한 만큼 사람 사는 재미가 가득했던 골목길 그때가 참 많이 그립습니다. 아,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3400님께서요. 김해 진영에서 참깨 숨구면서 주현미 러브레터 잘 듣고 있습니다. 힘드는데 음악 들어가면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해주셨어요. 김해 진영, 와, 단감도 유명한데 지금 경상도 사투리죠. 숨구면서, 이게 심으면서 우리 은영 작가님이 네, 설명을 해주셨어요. 경상도 사투리라고요. 심으면서, 참깨 심으면서 지금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세요. 3400님. 오늘 들려드리는 음악 좋죠?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콘드로이친 선물로 드릴게요. 안연희님. 현미님, 저는 포도 농사를 하고 있으면서요. 월요일 저녁에는 고고장구를 배우는 농사꾼입니다. 요즘은 광대라는 곡으로 연습합니다. 지금은 농사철이라 못하지만 농한기 때는 어르신들께 가끔 공연도 해드린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어제도 연습하고 왔답니다. 아하, 장구인데 고고장구요? 고고장구. 네, 그 고고장구는 어쨌건 장구 장단이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광대? 오호, 그렇군요. 안연희님, 이거 타악기 이거 연주할 줄 알면 엄청 신나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뭔가 쿵쿵쿵 거리는 게 아, 참 좋습니다. 화이팅! 네.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가을에 왜 풍년에 그 사물놀이 같은 그 막 그 뭐죠? 상고 돌리고 그 마을에서 풍년이 됐다고 막 그 하는 놀이들 있잖아요. 그 참 너무 정겹지 않아요? 안연희님, 네, 포도 농사 지으신다 그랬는데 수확 다 하고 그렇게 여유로울 때 그런 놀이도 마을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이점옥님, 조서원님, 아유, 수연의 높은 하늘아. 아, 요즘 하늘 정말 높아요. 수연의 높은 하늘아 청해 주셨어요. 4866님께서는 장윤정의 수은 등을 청해 주셨네요. 준비했고요. 최주라님, 권윤경의 서울 브루스 청해 주셨죠. 그리고 0585님, 4947님, 손태진의 참 좋은 사람 청해 주셨습니다. 신청곡들 아 좋은데요. 이어드릴게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3557님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현미 누나. 아유, 저는 가구 배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홍성, 천안, 아산으로 배송을 가는데요. 와이프가 톡으로 오늘 댁에 온다고 빨리 오라고 하네요. 오, 댁에요? 지방 배송 중인데 와이프가 대게를 먹으러 빨리 오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 와이프와 다투고 3일째 대화를 안 하고 있거든요. 와이프가 화해에 대게를 먹자고 하니 오늘 와이프 보러 빨리 갈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차 안 막히게 현미 누나가 도와주세요. 아이고, 오늘 대게 먹는 날이에요. 아하, 그나저나 화해하자고 대게 먹자고 아마 3557님이 대게를 좋아하시나 봐요. 조심히 배송 잘하고 안전하게 가서 오늘 여유롭게 네 와이프와 화해의 대게 파티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차 좀 막히지 말라고 그쪽 홍성, 천안, 아산 쪽으로 네 좀 조치를 해놨는데 어때요? 다니실만 한가요? 아이고, 차가 안 막히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게 파티에 도라지 홍어회 무침도 추가로 제가 메뉴 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4956님께서는요. 여기는 마늘로 유명한 경북 의성인데 지금 마늘 수확 시기라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걸 알고 제주도, 부산, 대구에 사는 언니들이 일주일간 일손 보태러 와준 덕에 와우! 마늘밭에선 수다와 웃음이 떠나질 않네요. 특히 러브레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 출신인 언니가 얼마나 멋들어지게 따라 부르는지 몰라요. 다들 기분 좋게 일하고 있어요. 와우. 유명하죠. 의성 마늘. 지금 수확 시기면은 엄청 바쁘시겠네요. 아이고, 가족들이 이렇게 모두 와서 일손 네, 함께 도와주고 있으니 아유, 얼마나 풍요로워요.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 출신이세요, 언니분이? 멋지십니다. 마늘밭에 노랫소리가 아주 울려 퍼지겠네요. 4956님, 화이팅! 아유,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네, 활기찬 외성의 마늘밭 소식 전해주셔서 고마워요.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저는 선물로 드릴게요. 7812님 사연입니다. 요즘엔 숲에 연두색에 반해서 매일 공원 산길을 걸어서 운동하러 갑니다. 그런데 송충이가 많은 시기이다 보니 조심을 해도 몇 번씩이나 저에게 붙어 집까지 따라와서 놀랄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송충이를 잡는 꿈까지 꾸었겠어요. 송충이 스트레스로 산길을 포기할까 했는데 다행히 요즘은 많이 없어졌네요. 송화가루와 송충이도 자연 생태의 일부니 받아들여야겠지요. 송화가루 요즘은 좀 약간 잠잠해졌죠. 근데 송충이는 저도 못 봤는데 아직. 아, 그게 또 극성이었군요. 7812님 산책 요즘 정말 하기 좋죠. 저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2086님께서는요. 4월 6일 군 입대한 아들 수료식이 있어서 지금 논산훈련소 가는 중입니다. 어허, 현재는 연무아이시 빠지는 중입니다. 비가 내리네요. 아침에 출발해서 좋은 음악 너무 잘 듣고 왔습니다. 군 입대한 아들 장하고 멋지다라고 응원하러 오늘 휴가 내고 내려갑니다. 아들 문성진, 대한의 아들, 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잘할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들아, 사랑해. 아, 사내 아이가 자라서 이제 국방의 의무를 하러 군에 입대하고 또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 주위 가족들 참 네, 대견하고 한없이 네, 사랑스럽고 그러죠. 오늘 수료식 잘 마치고요. 아드님 얼굴 보면 아유 아주 흐뭇하시겠습니다. 2086님 스틱골 선물로 드릴게요. 성남시 태평동에서 8688님 정재은의 항구 노래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블라인드 맞추러 가신다는 6709님께서는 송대관의 분위기 좋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두 곡 이어드릴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예로부터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요계에서도 남녀 듀엣은 드물었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남녀가 함께 노래를 부르다 보면 사람들이 핑크빛 연애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서 남녀 듀엣팀을 결성하는 것은 가수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1968년에 서수남과 현혜정이라는 듀엣이 처음 등장했고요. 1970년대가 돼서야 두아의 무아와 라나의 로스포 같은 혼성 듀엣팀이 결성돼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남녀 듀엣곡이 발표된 적이 있었지만 듀엣팀을 결성해서 활동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각자 솔로로 활동했던 인기 가수들이 특별한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활동한 적이 있었죠. 1968년에는 선남 선녀 두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박재란 씨와 남진 씨였습니다. 박재란 씨와 남진 씨의 공통점은 뛰어난 노래 실력과 더불어서 준수한 외모로 영화에서도 출연하면서 다재다능한 매력을 뽐낸 스타들이었는데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이미 많은 히트곡을 발표해서 사랑받았던 박재란 씨와 1966년에 가슴 아프게라는 초대박 히트곡을 발표하면서 가요계의 신세대 스타로 등극한 남진 씨의 만남은 그 자체로 장안의 화제였죠. 두 사람이 함께 노래한 곡은 빗속의 연인들이라는 곡으로 히트곡 메이커였던 정두수 씨가 작사하고 박춘석 씨가 작곡한 아름다운 노래인데요. 꾀꼬리처럼 맑고 고운 박재란 씨의 목소리와 부드럽고 다정한 남진 씨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잘 어울려서 많은 인기를 모았던 빗속의 연인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서울세.

0: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3: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2: 예산도 맞춰서?
3: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2: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4: 주현미의 러브레터 2453님께서는요. 저는 부산에서 컴퓨터 자수를 새기며 학생 체육복도 같이 운영합니다. 요즘 경기 침체로 많이 힘들어요. 항상 주현미 씨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힘내자고 해봅니다. 오늘도 화이팅! 아, 하트, 네. 컴퓨터 자수, 오. 그리고 또 학생 체육복. 이름, 학생 체육복에 왜 이름도 이렇게 자수로 새기잖아요. 2453님. 그거 맞죠? 아, 맞아요. 요즘 경기 자영업자들 좀 힘들다고 많이 하는데 저도 화이팅 외쳐드립니다. 콘드로이친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5월 12일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요. 전종혁의 바람의 연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늘은 좀 흐리지만 아, 네, 개였네요. 여의도는 마음도 쾌청한 오늘 멋지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지역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속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영광 2터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목포 방향 수도권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터널 쪽으로 지체입니다. 팔탄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반월터널에서 부곡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원주 분기점 부근의 정체는 작업 때문입니다. 강릉 쪽 2차로에서 교량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후 구리 방향 방화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마포에서 한남대교 쪽으로는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성수에서 영동대교 쪽으로는 사고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3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염태정님이 주셨는데요. 휴대폰 벨소리 바보에게 바보가 해서 냉면으로 핫하게 바꿨습니다. 저는 트렌디에 민감한 트민녀이니까요. 바보에게 바보가는 사계절 용이긴 합니다만 5월 중순에 듣기에는 조금 딥하죠. 잘하신 겁니다. 금방 무더위 몰려와서 남들이 허둥지둥 벨소리 바꿀 때 얼마나 여유있고 좋습니까. 바다의 왕자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시원하게 한번 출발해 볼까요? 명카 드라이브 노래입니다. 냉면.

0: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날씨가 이제 계절의 여왕 우리가 좀 많이 즐기고 예 저녁으로 또 선선하니까 그때 좀 많은 활동을 하면은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좀 휴일이 좀 기다리나요? 예 어떤 게 있나? 5월 말에 석가탄신일 있고 스승의 날 있죠 스승의 날 예예 아무튼 뭐 5월은 지출이 많은 달이라서 예 여러분들 주머니가 조금 가벼울 것 같아요 그죠? 자 화요일에는 모발 퀴즈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참 만나게 내는 남자죠. 퀴즈계의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과 함께합니다. 퀴즈 풀고 짧은 상식도 쌓고 푸짐한 선물 받아가시면 되고요. 문자 쏟아지는 날이죠. 만 번째, 이만 번째, 삼만 번째로 딱딱 끊어서 기능성 신발을 보내드리니까요. 행운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김태진 씨와 돌아올게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뭐.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풀고 모르는 건 얻어가는 알찬 시간입니다. 태진 김태진과 함께하는 모발 퀴즈 쇼. 자, 퀴즈계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0: 자, 5월 가정의 달 남들 허리띠 졸라매야 되지만 라이브 네. 커머스 쪽은 좀 대목 아닙니까?
1: 맞아요. 예, 대목, 예. 5월과 또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대목인데 예, 예, 예.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네. 선물... 들이 많이 나가죠.
0: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역시 좀
1: 건강 기능 건강 기능 식품이 1년 중 제일 잘 나가고
0: 그렇군요.
1: 그리고 한우. 예. 한우 선물 세트가 잘 나갑니다.
0: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런 거 좀 많이 이렇게 좀 판매하고 하시나 봐요?
1: 네, 네. 왜요?
0: 아, 제 주소 아시잖아요. 예, 예. 한우하고 건강 챙길날이거든요.
1: 아, 맞습니다. 제가 예, 예, 예. 안 그래도 스승의 날에 예, 예. 형님께 깜짝 선물을 좀 준비하고
0: 아, 그래요.
1: 있어요.
0: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제자의 날에 예. 깜짝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제자의 날이 빨리 생겨야 될 텐데.
1: 곧 있으면 스승의 날입니다.
0: 알겠습니다. 네네. 자, 모발 퀴즈쇼. 이거 어떤 시간입니까?
1: 좋습니다. 가정의 달답게 여러분 가정 경제에 큰 도움 드리는 시간이죠. 퀴즈마다 푸짐한 선물 준비해봤고요. 바람잡이 앤드 청취자 퀴즈, 음악 듣기 평가, 3단계 고스톱 퀴즈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치킨, 문화 상품권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20만원 등등등등등 다양한 선물 오늘 모두 받아가세요.
0: 자,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볼까요?
1: 모발 바람잡이 퀴즈. 자, 지난주 스페셜 전설의 고수 코너에 5월 21일 개봉을 앞둔 영화 군체에 연상호 감독과 배우 신현빈 씨가 출연을 했죠. 우리 전지현 씨 수줍어하지 말고 박명수의 라디오쇼로 직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문제 드립니다. 연상호 감독의 대표작입니다. 공유 씨가 딸과 함께 좀비로 가득한 이 열차에 탑승해서 사투를 벌이는 영화.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0: 부산행,
1: 2번
0: 역주행,
1: 3번
0: 행복한 동행,
1: 4번
0: 행인대열.
1: 부산행, 역주행, 행복한 동행, 4번
0: 행인대열.
1: 문자번호 샷8910, 장문 100원, 담은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예요. 10분 추첨해서 단백질 쉐이크 드릴게요.
0: 예, 제이세라의 노래입니다. 사랑시 고백구 행복동.

0: 노래 재밌다, 그죠? 사랑시 네, 고백구 재밌고. 행복동, 예.
1: 아름답네요.
0: 제이세라, 예. 우리 담당 PD는 김세스라, 예. 제이세라, 예. 아, 친척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바람잡이 퀴즈. 네. 아, 부산행, 맞죠?
1: 맞습니다. 연상호 예. 감독님의 대표작이고요. 1번, 예. 부산행이 정답이고, 단백질 쉐이크 받을 분들 저희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0: 예. 자, 다음 순서 또 가볼까요?
1: 아, 기대됩니다. 오늘 음악 듣기 평가 시간이고요. 지금부터 어떤 가요의 일부분을 3단계로 아주 아리까리하게 잘라서 들려드릴 거예요. 저랑 박명수 씨도 정말로 전혀 모릅니다. 저희랑 같이 여러분들 잘 추리해보시고요.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은 100원, 단문은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아, 격주로 이제 저희가 한 번은 맞추고 한 번은 네. 내드리는데
1: 맞아요.
0: 저 맞추는 것도 날. 재밌어요.
1: 아, 진짜 재밌어요.
0: 근데 저희가 하다가 정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1: 진짜 막 바로 나올 때도 있잖아요.
0: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정답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꿋꿋이 그냥 정답을 보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1: 꿋꿋이
0: 예. 네.
1: 10분 뽑아서 치약 칫솔 미스트 보내드릴 거니까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역시나 오늘도 음악 힌트 들려드리기 전에 김세스라 PD의 힌트가 있습니다. 출제자의 힌트예요. 좋은 뜻일 수도 있지만 센 척할 때 이렇게 말하곤 하죠.
0: 아, 뭐지 이게? 아,
1: 이런 말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0: 아, 선의의 거짓말.
1: 선의의 거짓말.
0: 선의의 거짓말이잖아.
1: 어, 거짓말이야. 센 척할 때.
0: 좋은 뜻일 수 있지만 센 척할 때 이렇게 말하죠. 야야. 그러면서 근데 이제 선의의 거짓말.
1: 뭐 언제 한번 보자. 뭐 어떤
0: 선의야,
1: 말이 있지?
0: 선의야 가방을 왜 쌌니? 선의야 정선이야.
1: 아, 예, 의식의 흐름대로.
0: 예.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좋은 뜻일 수 있지만
1: 센 척할 때 이렇게 말한다.
0: 그러니까 뻥. 의외 거짓말. 거짓말 같아. 아, 지우디 거짓말이네.
1: 아니요.
0: 맞아, 맞아.
1: 빅뱅의 거짓말이네.
0: I'm so sorry. 예. I'm so sorry. 잘 가.
1: 아, 맞나? 근데 좀 더 단순하게 어떤 표현이 있지?
0: 아니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우리가 선의 거짓말 하잖아. 나는 그런 것 같아.
1: 어.
0: 거짓말.
1: 아, 근데 아예 그 대놓고 직접적인 그 표현 뭐가 있을까? 너 좋아 보인다? 아, 이런 거 아닌데. 이건 센 척이 아닌데.
0: 아, 헤어질 때.
1: 헤어질 때?
0: 헤어지자.
1: 아.
0: 헤어지자. 왜 여자들 헤어지자 많이 하잖아.
1: 근데 그게.
0: 그거는 거꾸로 하는 거니까.
1: 그게 좋은 뜻일 수 있을까?
0: 이게? 헤어진 날 오늘 하루는 어떤가요? 아무렇지 대중가요?
1: 대중.
0: 자, 그러면 한번 힌트를 들어봅시다.
1: 네네.
0: 자, 첫 번째 힌트. 예,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 같이 맞춰주세요.
1: 아, 궁금해.
0: 힌트 나갑니다.
1: 꽤 길게 들려주죠.
0: 이거 도전은 싫어, 명예 싫어.
1: 어, 다시 한 번요.
0: 도전
1: 네.
0: 다시 한번 들어볼까?
1: 도전 싫어, 명예 싫어.
0: 도전 싫어, 명예는 싫어. 따분한 우리도 싫어. 머피의 법칙, I like 법칙. 아니에요?
1: 어, 비슷한데요?
0: 머피의 법칙, 머피의 법칙은 이거 다르잖아. 상관없잖아. 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 뭐야 이게?
1: 뭐지?
0: 아. 아,
1: 야,
0: 모르겠는데.
1: 진짜 어렵다.
0: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야, 이건 모르겠다, 진짜 이거.
1: 역대급.
0: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1: 네.
0: 든 딴 이건데 아. 친구들과 미팅을 갔어. 맞잖아, 맞지. 제일 이쁜 애는 나면 이대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예. 우리 세상에 어떻게 뭐 피어붙이기 아니죠? 이거 다 좋은 일 뜻 좋은 뜻일 수도 있지만 센 척할 때 이렇게 말하죠.
1: 아, 힌트가
0: 아, 좋은 뜻 있지만 센 척할 때도 어떻게 해?
1: 센 척할 때요?
0: 응.
1: 아, 난 미치겠다. 어렵다.
0: 두 번째 힌트로 가야 되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1: 예,
0: 자,
1: 예.
0: 두 번째 여러분도 한번 맞춰 보세요.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맞춰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힌트 주세요.
1: 뭐 피해 없지.
0: 아, 네가 뭔데? 이거 아니야? 와, 이거 아니야? 뭐 아, 네가 뭔데? 뭐지 이게?
1: 이게 한 번만요.
0: 금 돌았어. 나 금 돌았어. 아, 네가 뭔 이게 H.O.T 아니야?
1: 전사 후예요? 전사 후예?
0: 전사 후예가 이건 뭔 상관이야? 자, 들어볼게요. 아, 미치겠네. 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이게
0: 머피어 법칙인데 머피어 법칙. 와, 친구들과 미팅을 했었지. 아, 나 죽겠네, 진짜 죽겠어. 아.
1: 그 혹시 3단계 넘어가기 전에 중간 2.5 점오 힌트 없나요?
0: 점오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3단계가 마지막인데 점오 힌트 한번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아신 분들 벌써 정답을 보내주고 계세요.
1: 그쵸.
0: 자, 점오 힌트 주세요.
1: 어, 아,
0: 아, 알았다.
1: 아, 알겠다. 어. 말할 순 없죠. 근데 제목은 모르겠어. 가수는 알겠는데.
0: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아, 가수는 알겠어요. 근데 제목을 모르겠어.
0: 가수가 지금. 누구예요?
1: 말해도 돼요?
0: 어, 괜찮지, 말해도 돼요.
1: 맞춰도 돼요?
0: 아, 그러니까
1: 너무 확실해요.
0: 가수 말해요, 가수만.
1: 안 돼요. 아 이거 너무 확실해.
0: 아니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1: 그래요?
0: 예. 네. 우리가 문제를 내지만 맞추는 거예요.
1: 자두.
0: 아.
1: 너 이제 껏 나를 닦고 그.
0: 아 맞네.
1: 제목이
0: 뭐지? 못해. 나는 못해. 나는 그렇게 이거네. 나나나.
1: 나나나나 나나.
0: 아, 나 3단계 들어보겠습니다. 3단계 예. 들어볼게요. 예.
1: 잡지 못해, 억지도 못해. 그렇지. 잘 가라고
0: 그래. 아, 그 노래 제목을 모르겠다.
1: 아, 정, 알겠어요. 지금 나왔어요, 제목.
0: 아,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1: 예, 예. 예. 근데 형님이 아까 어. 이별 얘기하셨잖아요. 어. 와, 우리가 근사치.
0: 그러면은,
1: 접근했네.
0: 그래, 예.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면 이 노래 듣겠습니다. 자두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자두와 강두가 같이 하는 게 자두인가?
1: 자두, 더 자두.
0: 아, 더 자두.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네. 이 노래 듣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세요.

0: 자, 여러분 아셨죠? 정답은 자두에 잘 가였습니다. 잘 가. 예. 네,
1: 이게 그러니까 잘 가 인사기도 한데 센 척 할 때 야, 잘 가. 가라. 어, 그만 가봐. 요런 뜻일 수도 있다.
0: 맞아요, 아, 맞아요.
1: 힌트. 네. 아까 이별 얘기하셨잖아요.
0: 예.
1: 그래서 제작진들이 너무 놀랬대요. 힘들린 줄 알고.
0: 그러니까 이별,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였어요.
1: 그렇죠.
0: 거짓말. 잘 가. 헤어지자. 그쵸. 헤어지자. 헤어지자. 헤어지자라고 했을 때 찍었을 거예요. 예.
1: 아무튼 치약 칫솔 미스트 받으실 분들 저희가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 올려둘게요.
0: 예. 허각과 정은지의 노래죠. 이제 그만 싸우자 들으면서 1부 마감하고 2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1대1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7: 공간 코디는 코디너
8: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3: 자, 2부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어떻게 네. 할까요?
14: 모바일 퀴즈쇼입니다. 예. 3단계 전화 연결 고스톱 퀴즈죠. 1단계는 치킨 상품권 걸려있는 OX 퀴즈, 2단계는 문화 상품권 10만 원 걸려있는 객관식 퀴즈, 3단계는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이 걸려있는 주관식 퀴즈예요.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다음 단계 갈지 말지, 고 할지 스톱할지 결정하시면 되고요. 고 외쳤는데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는 앞 단계에서 받은 선물 그대로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세요. 그리고 전화도 인사 없이 그냥 뚝 끊어버리겠습니다.
13: 예, 좋습니다.
14: 첫 번째.
13: 자, 어떤 분이에요?
14: 한석규입니다.
13: 안녕하세요. 한석규 문세사.
14: 명수 씨 전화 주세요.
13: 어쩐 일이에요?
14: 2629님.
13: 제가 언제 그랬어요? 진짜 못한다. 아, 진짜 못한다. 아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유.
14: 이병헌 씨.
13: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14: 한석규는요?
13: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똑같네.
14: 연결해 볼까요?
13: 진짜 못한다 나. 한석규 씨.
15: 안녕하세요, 박명수 씨.
14: 유지태 씨 아니에요?
13: 저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체 한석규로 가실 거예요? 누구로 가실 거예요? 유지태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15: 반갑습니다.
13: 예. 예. 저 죄송한데요. 일주일만 더 드릴 테니까 연습을 좀 하시고 다시 하시는 게 어떨까요?
15: 누구 보고 연습하라 말아야?
13: 약간
14: 있어.
13: 그냥 말아야는 존대요, 말아야. 누구한테 삿질이야 지금? 예, 이런. 좋습니다. 예. 지금 저 어떤 차 요새 어떻게 좀 지내세요, 한석규 씨?
14: 네, 궁금합니다.
15: 예. 뭐 작품 활동이 안 들어와서.
14: 네. 작품이 안 들어오는 거죠?
15: 있습니다.
14: 예. 작품 예. 활동이 아니고.
13: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하시죠. 작품 활동이 안 들어와서라고 하셨는데 예, 준비도 안 돼 있고 엉망이네요, 엉망. 예, 예. 보통 작품이 안 들어와서 작품 활동이 안 들어와서 작품 활동은 들어오는 게 아니죠. 예, 하는 거니까.
14: 예.
13: 알겠습니다. 조금 정신 약간 좀 그 카오스 상태 같은데요.
14: 네, 혼돈.
13: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14: 네, 문제만 잘 맞히시면 돼요.
13: 예, 됐습니다. 예. 일주일만 연습하고 나오시면 더 좋을 텐데 좀 아쉽네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치킨 상품권입니다. OX고요.
14: 최근 박명수 씨는 오마이걸의 미미 씨, 광희 씨와 함께 태국 방콕에 다녀왔습니다. 팟타이, 솜땀, 똠양꿍 많이 드시고 오셨나요?
13: 아, 많이 먹었어요. 진짜
14: 맛있죠.
13: 너무 맛있어가지고 울었어.
14: 아, 현지에서 먹는
13: 예.
14: 맛은
13: 뭐, 제가 맞지 말아요. 예, 너무 맛있었어요. 예.
14: 문제입니다. 태국을 대표하는 음식 팟타이에서 팟은 매콤하다라는 뜻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3: 3초 시간입니다. 3. X. 그걸 한석규로 한번 해주세요. 예.
15: X인 것 같습니다.
13: 이병헌인데요. X인 것 같습니다. 이병헌입니다.
14: X. 정답.
13: 정답이었습니다. 네. 자, 잘 맞추셨고요.
14: 이 팥이 네. 그 매콤하다 아니고 볶다, 볶다라는 뜻이고요.
13: 볶다. 예.
14: 그러니까 타이는 태국이잖아요.
13: 예, 예.
14: 볶은 태국 전통 요리. 아, 팟타이.
13: 제가 이제 처음에 방콕에 도착해서 네. 아침 첫 비행기 타고 갔거든요. 네. 도착해서 이제 첫 끼로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14: 진짜 맛있었겠다.
13: 그때 너무 많이 먹어서 하루를 안 먹었어요. 진짜 너무
14: 그 정도로
13: 그 정도로 맛있었어요. 예.
14: 계산은
13: 계산은 이제 저 제작진 했죠.
14: 아, 제작진. 예. 촬영이니까
13: 할명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 네, 좋습니다.
13: 자, 2단계 문화상품권 10만 원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5: 가겠습니다.
13: 고! 예, 좋습니다. 자, 저기 한석규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간다고요. 누가 안 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셔야죠. 자, 아, 진짜 못한다.
15: 가겠습니다.
14: 좋습니다.
13: 예, 이병헌입니다. 자, 가세요.
14: 5월 12일 오늘은요. 예. 나이팅게일이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제정된 국제 간호사의 날이에요. 나이팅게일은 유럽의 이 전쟁 당시에 38명의 간호사와 함께 전쟁터로 향했고요.
13: 야.
14: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죽는 병사보다 감염으로 죽는 병사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후 군부대의 위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사망률을 낮췄습니다. 아주 큰 공이죠.
13: 자, 나이팅게일 잘 들어보세요.
14: 문제입니다. 나이팅게일이 함께했던 이 전쟁, 다음 중 어떤 전쟁일까요? 1번 백년 전쟁, 2번 크림 전쟁, 3번 장미 전쟁.
13: 3초 시간입니다. 3, 2,
15: 2번.
14: 2번.
13: 2번 크림 전쟁. 아, 누가 크림 전쟁이라고 그래요?
14: 2번 정답입니다.
13: 아, 좋아, 우와. 좋아. 그렇죠. 장미와 백년은 너무 오래 전 전쟁이죠.
14: 네, 이게 그죠? 각각 다 전쟁마다 이 다른 의미가 있죠. 이 그 당시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나이팅게일은 크림입니다.
13: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3단계 남았는데요. 3단계 정답을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100% 저는 맞힌다고
14: 저희가 맞아요.
13: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 네. 어렵진 않습니다. 예, 웬만큼 학교 다닐 때 중간만 했어도 이거 그렇죠.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4: 한석규 씨.
15: 가겠습니다.
13: 좋은데요.
14: 좋습니다.
13: 예, 좋아요. 좋아요.
14: 좋아요. 자, 도전정신.
13: 정확 이거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딱 중간 정도만 해도 100% 맞히고요.
14: 맞아요.
13: 정확히 3초의 시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백화점 상품권이 20만 원 걸려있기 때문에 정확히 3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문제 출발합니다.
14: 이번 주 금요일 스승의 날은 세종대왕 탄신일이기도 합니다.
13: 세종대왕.
14: 바로 문제입니다.
13: 네.
14: 이곳은 1420년 세종대왕이 궁궐 안에 설립한 기관입니다. 세종대왕은 밤에도 종종 이곳에 들러서 엎드려 잠이 든 학자들이 있으면 웃옷을 벗어 덮어줬다고
13: 아이고,
14: 하죠.
13: 감사하네.

0: 네, 정말.
1: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큰 업적을 이룬 조선시대 이 기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주관식.
2: 집현전입니다.
0: 예?
2: 집현전입니다.
1: 집현전.
0: 정답!
1: 정답!
0: 아, 대단하시네요.
1: 다 맞췄어.
0: 와. 너무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셨어요?
2: 최근에 역사 공부를 좀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 예. 네. 말을 시킬수록 항성기가 아닌 것 같아요.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뭐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맞기 때문에.
1: 그렇죠.
0: 자, 백화점 상권 20만원권, 문화 상권 10만원권, 그리고 치킨 상품권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1: 총 35만원씩.
0: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1: 대박입니다.
0: 예, 예, 예. 자, 끊지 마시고 주소 알려주시고요. 예, 이 기쁨을 누구한테요?
2: 혼자 나누겠습니다.
0: 네, 보기 안 좋네요. 마지막 세종대왕께서는 우리 또 백성들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집현전에 계셨는데 집에 혼자 계시겠다는 얘기죠. 예, 집현전이 아니고 집에 혼자 있겠다.
1: 예.
0: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청취자 퀴즈 하나 내면서
1: 아, 좋습니다.
0: 예, 노래 한 곡 듣죠.
1: 네, 10분 추첨해서 캡슐 커피 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AI 세상에서도 살아남는 직군들이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건설 현장은 사람의 숙련된 조작이 중요해서 단기간에 자동화로 대체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5060 사이에서 이 자격증이 인기라고 해요. 최근 5년간 중장년층이 취득한 자격증 가운데 이것 운전기능사의 첫 취업 월급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탑의 형태로 지상에 고정돼서 주로 고층 건물을 건설하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 장비는 무엇일까요? 1번 삽, 2번 불도저, 3번 타워크레인, 4번
0: 괭이.
1: 1번 삽, 2번 불도저, 3번 타워크레인, 4번
0: 괭이.
1: 괭이.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분 추첨해서 캡슐 커피 드릴게요. 많이 보내주세요.
0: 동방신기의 노래입니다. 왜?

0: 1단계 합격하셨습니다. 2단계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가실래요, 아이유 씨?
1: 고.
0: 말이 짧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이 하다가 갑자기 고 이렇게 말이 짧다 지금. 예. 좋습니다. 자, 문화상품 10만 원권 출발합니다.
2: 아, 요즘에 진짜 유행 따라가려다가 가랑이가 찢어질 지경입니다. 급변하는 디저트 시장에서 두쫀쿠 버터떡에 이어서 벌써 또 최근 이것이
0: 뭐야 또
2: 뜨고 있답니다.
0: 예.
2: 이것은요. 동남아 지역에서 재배되는 보라색 참마의 일종으로 참마, 고소한 풍미와 바닐라 향이 특징이에요. 최근 이것을 접목한 라떼, 젤라또, 케이크, 도넛뿐만 아니라 맥주와 막걸리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 진한 보랏빛을 자랑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자색 고구마, 2번 우베, 3번 라벤더.
0: 3초 시간입니다. 3, 2, 1.
2: 말씀하세요. 빨리. 라벤더! 아이고, 아닙니다! 라벤더 아니에요!
0: 아... 이거는 정답을 알려드리죠?
2: 우베.
0: 우베.
2: 우베. 저, 솔직히.
0: 저도 처음 듣는데, 예, 우베. 지금?
2: 이게 유행이래요. 예.
0: 예.
2: 요즘 카페마다 우베 열풍이라고 하고.
0: 그래요 또?
2: 아니 이렇게 우유가 다 있대요.
0: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
2: 이거는 유행이라기보다
0: 예.
2: 뭔가 누가 만드나 막 위에서?
0: 예. 아 이게
2: 신기하다.
0: 예. 아무튼간에 저 네.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예.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가만히 계신 게 나을 것 같아요.
2: 가만히 있을게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0: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 돌아올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예. 예. 예.
2: 네. 아, 이렇게 되면은 그 청취자 퀴즈를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네네. 네, 네.
2: 예. 앞선 우리 아이유 씨는 모두 다 탈락이고
0: 네.
2: 커피 쿠폰 10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사 퀴즈예요.
0: 한국사 너무 좋아해 나. 나 한 번 맞춰볼래. 예.
2: 어 이거 박명수 씨 충분히
0: 예,
2: 맞춰.
0: 예예예. 예.
2: 자 5월 11일 어제가
0: 예.
2: 동학 농민운동 기념일이었어요.
0: 정답.
2: 자 동학 농민운동은 전봉준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반봉건 반외세 운동이죠.
0: 정답.
2: 나중에 자
0: 아.
2: 들어보세요.
0: 예.
2: 나중에 3.1 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전봉준은 유난히 키가 작아 5척 약 152cm에 불과했고요. 식물 중에서도 키가 작은 이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이 별명 이것 장군 과연 아. 무엇이었을까요?
0: 정답. 또리장군. 또리장군. 아. 예.
2: 또리 장군. 네.
0: 황 장군.
2: 어, 문자 번호 샵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0: 신현준.
2: 공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알겠습니다.
2: 신현준 씨는 왜죠?
0: 황 장군이죠.
2: 아, 황 장군.
0: 자, 여러분 정답 보내 주세요. 누군지 다 아시겠죠? 예. 아, 반에서 30등 안에만 드는 분은 무조건 100% 네. 맞출 수 있습니다. 저희는 평균 잡아 하기 때문에. 자, 태진 씨.
2: 네.
0: 신현준 씨 친하시죠? 연락 한번 드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네,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7: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없습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여러분께 내드렸던 청취자 퀴즈 정답은 녹두장군이었습니다. 예, 선물 받게 되실 분들은 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마룬5의 노래요, Just a Feeling 들으면서 예, 이 시간 마칠게요.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 사연은 영식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햇살 좋은 5월에 친구들과 청보리밭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 일반 차량은 타기 어려웠는데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은 차 문이 옆으로 넓게 열려 혼자서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죠. 여느 때보다 편안했던 고창 학원농장 여행길. 친구들과 청보리밭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이 눈부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남 남해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 지역에 호우특보도 확대 발효되고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은 비가 그쳤고요. 교통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서 강 동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 부근에서는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노량진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강변문호 구리 방향 서강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남대교를 지나서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입니다. 둔대 분기점 부근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북수원 부근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방향 강원권이고요. 원주 분기점 부근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2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1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마음처럼 잘하지 못하고 소홀해져서 미안할 때가 많죠. 친구 동창들한테는 만나자는 말만 하면서 시간을 못 내고요. 어른들한테는 전화 드려야지 마음만 먹다가 시간이 훌쩍 지납니다. 그러다 보니 미안하고 죄송해서 더 연락을 못하게 되고, 처음에는 작은 미안함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불편해서 연락을 못하겠는 그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는 거죠. 미안함에도 유통기한이 있죠. 그 시기를 넘기면 감정을 붙들고 있기가 힘들어서 아유 나도 몰라 하면서 놓아버리게 됩니다. 일은요, 하기 싫은 것부터 먼저, 말은 꺼내기 힘든 말부터 빨리 해보죠. 더 무거워지기 전에요.

0: 9252님이 I saw you dancing 노래 부르셨군요. 병원 갔다 가는 길에 크게 따라 부르며 걸어요. 사람은 안 지나가요. 다행히. 숨쉬기 힘들어서 이비인후과 갔더니 수술해야 된대요. 날도 더워지는데 어쩌죠. 와, 그 코에 뭐 뼈가 좀 자랐나요? 아니면 뭐 조직이 있나요? 어떻게 빨리, 예,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왕 하시는 거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12일 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은 스웨덴의 여성 듀엣이에요. 야키다가 노래한 I saw you dancing. 사람들 사이에서 춤추는 널 봤거든. 춤추면서 웃는 모습을 본 그 순간부터 널 좋아했던 것 같아 라는 고백송입니다. 아, 5201님도 아우 제일 좋아하는 곡으로 시작하네요. 빨래 널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도 백뮤직 끝까지 들으렵니다. 아유, 제가 일과 휴식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미아 씨, 안녕하세요 백천님. 지금 하늘색이랑 똑같은 옷 입으셨네요 하셨어요. 저 원색 좋아합니다. 정희권 씨, 창원이 잔뜩 흐려 있어요. 비 예보가 있고요. 백뮤직 청취하면서 걸으러 갑니다. 이수진 씨, 여수 여행 중이죠. 천둥 번개에 비가 위로가 필요해요. 하필이면 여행하실 때 비가 오나요? 네. 그 비도 즐기세요. 현은선 씨, 제주도 천둥 소리와 함께 비 내렸어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 9080님은 10개월 아기랑 이유식 먹이면서 듣는데 아기랑 저랑 음악 들으며 두둠칙했어요 하셨어요. 네, 그래요. 아가와 함께 있는 풍경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어깨를 세워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또 걷는 걸음걸음에 리듬을 실어줄 좋은 노래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도요, 듣고 싶은 노래 떠오르시면 편하게 보내주세요. 사는 얘기도 함께해요. 그리고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어이없어서 웃음 나는 일 있잖아요. 너무 황당해서 또는 너무 귀여워서 또 기특해서 웃음 나는 일도 있고요. 그거 다 보내주면 됩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오늘도 문자 참여는 샵 1061, 우물정 버튼 1061입니다. 문자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까시면요, 전국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잠시 광고예요.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마셀 로마노프의 The Birds and Bees. 그러니까 새들과 벌들이죠. 새들과 벌들처럼 눈이 마주치고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은 자연스럽게 시작, 사랑은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거라고. 네덜란드 가수입니다. 마셀 로마노프가 노래했고요. 이어서 영국 가수 릭 애슬리가 노래한 Never Gonna Give You Up. 난 절대 널 포기하지 않아. 널 울게 만들지도 않을 거야.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라는 노래. 예. 두 곡이 듣고 왔어요. 김영임 씨가 시작하면서 하트 받아서 기분이 좋다고. 근데 김연정 씨는 설거지하느라 늦었네요. 백티 하트 못 받았어요 하셨는데 보내드립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면 보내드리죠. 추미옥 씨도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군요. 백디 반가워요. 요즘 핫한 민트 티셔츠 입으셨네요. 역시 백디는 핫한 DJ 하셨는데 요즘 유행이에요 진짜? 모르겠는데요. 홍정화 씨가 저도 작은 오빠 따라서 센 척 할래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지금 목도리나도 두르고 있죠. 반팔은 입었지만 센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안경욱 씨 미안하지만 모니터 보는 모습 너무 귀여워요 하셨어요. 아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저 귀엽다는 거 좋아해요. 많이 귀여워해 주세요. 정순아 씨가 오늘 공원 산책하다가 처음으로 네잎클로버를 찾으셨구나. 오 작은 일에 웃음 지어보아요. 오 이거 작은 일 아니죠. 집중력을 발휘하셨고 그중에 하나 찾으신 거잖아요. 야 축하합니다. 어머 나의 귀공자 릭 애슬리 최유리 씨 남혜윤 씨 나이 들어도 멋진 릭. 예. 릭 애슬리하고 친하신 모양이에요 두 분이. 8839님이 명동으로 혼자 놀러 갑니다. 이 시간 최고예요. 오 혼자 가시는군요. 혼자서 여유가 있겠네요. 가고 싶은데 갖고 먹고 싶은데 먹고 뭐 명동에 좋은 데 많죠. 1948님 저희 남편이 3일 동안 휴가인데요. 저는 일이 바빠서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6월에 휴가 쓰라고 해도 말 안 듣고 쓰더니 혼자 심심해하네요. 백디가 좀 놀아주렵니까 하셨어요. 혹시 1948님의 그분이 8839님 아닌가요? 지금 명동으로 혼자 놀러 나간다는데. 네. 확인해 보세요. 7671님 안녕하세요. 작은 아들 군 입대해요. 철원 가는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큰아들 보내봤는데도 아들 군입대는 적응이 안 되네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든 군인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그렇군요. 5월에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대 배치 받고 이제 멋진 군인이 될 겁니다. 육군은 해병대도 그렇고 18개월 복무하고요. 해군이 20개월 근무합니다. 요즘에 공군이 한 달 더 많아요. 21개월 복무를 하는 거죠. 이완석 씨 백천님 아내가 안 그래도 저를 꼬아보는데 다래끼가 나서 한쪽 눈으로 완전 레이저가 뿜뿜합니다. 생각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째야 될 수도 있다는데 그 뒤풀이 백띠가 대신 받아주세요. 아유 빨리 치료하세요. 눈이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 크리스티 버그가 노래하는 The Lady in Red. 빨간 옷을 입은 당신 오늘 밤 참 아름다워요. 난 다시 한번 당신한테 반했어요. 김은채 씨가 청하신 노래는 뭐 미국의 대표 싱어송라이터죠. 어릴 때부터 데뷔한 컨트리 음악으로 데뷔했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We Are N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라는 노래인데요. 헤어졌다 또 다시 만나고 이제 이런 거 너무 지겨워 나 절대로 다시 안 만날 거야 라는 노래입니다. 크리스티 버그 The Lady in Red 테일러 스위프트 We are n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6842님, 공원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요. 여사님 두 분이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진짜 진짜 소심한 성격인데 그분들 뵈니까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서 말했죠. 안녕하세요. 제가 두 분 같이 사진 찍어드릴게요. 근데 그분들이 정색하면서 됐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 진짜 사진 잘 찍어서 인생샷 찍어드리고 싶었는데 상처받았어요. 울지 못해 웃어요. 요즘은요 대부분 셀카 찍죠. 부탁하지 않으면 친절 베풀지 않으셔도 돼요. 7939님, 저는 어린이집에 나오는 4살 아가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출강 강사예요. 오늘은 채소 이름 익히게 하는 날이라 토마토 사진을 보여주며 토마토 하고 발음했더니 아가들이 아니야 토마토야 하네요. 귀여워요. 다음 주에도 과일인데 바나나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고민이에요. 그냥 웃어요. 바나나는 영어 발음이 바나나죠. 그냥 바나나 이렇게 하세요. 0109님, 얼마 전 어버이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들이 저녁 산다면서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아우 드디어 우리 집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어서 기분 좋게 나갔죠. 맛있는 거 먹고 남편은 술도 한잔하고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아들이 화장실 간 사이에 남편이 저한테 은밀하게 묻는 거예요. 여보, 어버이날 행사 끝난 거야? 아니겠지? 아마 봉투를 바라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들한테 슬쩍 2부 있니? 끝난 거 맞지? 물었더니 어, 끝났는데? 하더라고요.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남편 때문에 웃었습니다. 아니 아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부모님 저녁을 모셨잖아요. 거기서 뭘 더 바란다고요? 왜 새 차도 하나 뽑아달라고 그러시지? 김동우 씨, 요즘 운동 열심히 해서 몸에 근육을 꽤 올렸어요. 거울 볼 때마다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데요. 엄마가 보시더니 아우 징그러 보기 싫어 하시는 거예요. 저 이런 몸 만들려고 돈 썼고요. 이런 몸 만들려고 참고 이런 몸 만들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징그럽다니 많이 우픕니다. 동우 씨, 엄마의 그 안드로메다어.

DJ 천이가 해석해 드릴게요. 아우 징그러 뵈기 싫어. 이거는요, 통우야 너 진짜 상남자, 와 진짜 멋져 얘, 이거거든요.

영국의 여성 그룹이죠. 슈가 베이브스가 노래한 Push the Button. 우리 서로 끌리잖아. 근데 왜 망설여? 그냥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사는 얘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고요. 대단한 일 아니어도 좋아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다 됩니다. 지금 보내셔도 되고요. 백천님 나한테 바나나 강영실 씨. 아유 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그 추억의 개그 천만 관객이 등을 돌리는 아재 개그가 이런 느낌이군요. 되도록이면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바나나? 네. 홍정화 씨 효도의 완성은 현금입니다. 맞아요. 4314님 백디 137번 버스 타고 포천에 교육받으러 가는데 방송이 나오네요. 반갑게 듣고 갑니다. 운전하시는 기사님 수고하세요 하셨네요.

버스에서 택시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죠. 또는 뭐 이제 본인이 운전하고 가면서 들으시고요. 늘 고맙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저희한테 항상 사연도 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은채 씨가 우와 어제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신청곡 보냈는데 오늘 바로 틀어주시네요. 앞으로도 신청곡 많이 보낼게요 하셨어요. 네 은채 씨 제가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신청했는데 오늘도 안 나오고 내일도 안 나오고 모레도 안 나온다 그러면 토요일 날 비빔밥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올지 몰라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참 그 미국의 그 슈퍼스타 중에 하나죠. 36살이 키가 180cm예요. 그러니까 미국 여가수 중에서도 아주 큰 편이죠. 물론 저보다는 조금 작지만 아무튼 엄청 큰 키. 이거 하지 않는다 그러고 또 했네 이거. 아. 김은정 씨가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며 백디와 함께하면 느긋한 시간 보내고 있어요. 항상 웃음 지으며 듣고 있습니다. 김은정 씨 웃는 상이시군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김호궁 씨, 백천님 야간 업무 마치고 11km 달리기 하며 백뮤직 듣고 있어요. 힘내라 응원해 주세요. 저도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오 11km요. 가면서 보면 하프마라톤 정도 되는 거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야간 업무 마치고 그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달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비몽사몽해야 달릴 수 있나. 와 대단하십니다. 호궁 씨 저도 응원할게요. 9667님 백디 1에서 45 중에 제일 좋아하는 숫자 3개만 얘기해 주세요. 꼭이요. 어제 백디 꿈꿔서 그래요. 진짜요? 감수. 근데 꿈하고 숫자하고 이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일단 1 좋아하고요. 3 좋아하고 그 다음에 70 아니야 45죠. 그러면은 137 한번 해보죠. 네. 저한테 뭐 왜 그런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김영덕 씨가 백천아 나 너 옛날부터 좋아했다. 누가 그러던데 12시 임백천 나오는데 반말해도 된대. 신기해서 처음으로 반말한다.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영덕이 형 금요일 날 2부에 합니다.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그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혜경 씨가 타미 페이지의 I'll be your everything을 청하셨어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의 발라더죠. 네가 힘들 때나 기쁠 때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네 웃음도 눈물도 내가 다 안아줄게.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라는 노래예요.

신혜경 시청하신 타미 페이지의 I'll Be Your Everything에 이어서 두 곡 더 들었어요. 근사한 노래였습니다. 두 곡 다. 박봉용 씨가 청하신 노래는 베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Amor de loca juventud라는 노래. 비가 와서인지 선선하고 쾌청한 게 걷기에 딱이네요 하셨어요. 박봉용 씨가 광화문 쪽에 계시죠? 시간이 조금 되시면 그 북촌 그쪽 가면 너무 좋죠. 거기 세계적이죠. 네. 베나비스타 소셜 클럽은 쿠바의 수도죠. 아바나에 실제 있었던 클럽 이름이기도 합니다. 쿠바 전통음악 프로젝트죠. 베나비스타 소셜 클럽. 아모르 데 로카 후벤투드는 스페인어로 뜨거운 청춘의 사랑. 네, 그런 뜻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랑 하나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는데 하지만 청춘의 사랑은 너무 뜨겁게 타올라서 더 슬픈 거라는 그런 노래죠. 이상목 씨가 CCR의 Have You Ever Seen the Rain을 청하셨죠. 백지성님 비 온 뒤 상큼함이 돋아나네요. 야, 그 비 오고 난 다음에 그 느낌이 있어요. 그죠? 특히 봄비. 물론 뭐 여름비도 그렇지만 봄비가 특히 그렇죠. 맑게 해가 뜬 날인데도 이상하게 비가 내리는 것 같지 않니? 웃고 있지만 왜 마음속은 울고 있는 것 같은 거. 네, 그런 가사가 돋보입니다. 백영욱 씨가 백천님 어제부터 13일 동안 시음 행사 알바하는데요. 어제 종일 서서 캔을 땄더니 손톱이 다 부러져 있네요.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요.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일해보려고요. 1시부터 일 시작이라 백뮤직으로 충전하여 하셨네. 그래요. 아유 경옥 씨 손톱이 다 부러질 정도로. 그래요. 돈 벌기 힘들죠. 제가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예. 저는 그거 캔도 여러 개 안 땄는데 왜 손톱이 자꾸 부러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크 아니면 기타를 못 쳐요. 아이 핑거링을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렇게 된 지 꽤 됐습니다. 광고 잠깐 들을까요?

0: 장면.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쇼리 실라!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아까 제 꿈을 꿨다고 1부터 30여까지 그 숫자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1698님이 복권 조합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요? 아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서해남 씨가 자꾸 손톱이 부러진다고 그랬더니 나이 들어서 그래요. 백디 네일 아트 하세요. 손톱에도 영향을 주세요 하셨네요. 네일 아트는 네일 하는 거예요. 아우, 이런 개그를 계속 하다니. 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1부가 갔지 않나요? 2부에서도요, 좋은 음악 곁으로 여러분들 모여주실 거죠? 1부 끝곡은 오늘 미국 댄스 그룹이에요. 리니어가 노래하는 Sending All My Love라는 노래예요.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네 곁에 있는 거 알지? 내 온 사랑을 너한테 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마칩니다. 다시 2부에서 만나죠. I'll be 금방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제주 지역의 호우특보는 해제됐습니다. 현재는 경남 남해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감속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선 부근입니다. 대형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양방향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두 방향 모두 2km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강원권이고요. 원주 분기점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2km 구간 지나기 답답합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는 도봉지하차도 중간지점에서 월계 1교 쪽으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강변문호 구리 방향 서강대교 부근과 동호대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월드컵대교에서 서강대교, 동작대교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6: 위!
5: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6: 소!
5: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노노노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6: 로!
5: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Barry Manilow 버전의 The Long and Winding Road, 멀고도 험한 길이라는 제목의 노래죠. 이게 원래 비틀즈 노래입니다. Barry Manilow가 이렇게 멋지게 리메이크했죠. 멀고 험한 길, 수많은 밤을 지새고 돌아갈 것은 결국 당신입니다 라는 노래예요. 5월 12일 화요일 인맥션의 백뮤직 2부를 열어준 곡이었습니다. DJ 천이가 이 노래를 대학교 2학년 땐가 3학년 땐가 그때 들으면서 사무쳤던 기억이 있네요. 예전에 이게 70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예전에 듣긴 들었었습니다만 그때 들으면서 야 정말 비틀즈는 천재다. 네,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들 수가 있지 그랬었어요. 명곡만 아는 백뮤직 점심시간마다 선물 받는 느낌 김완규 씨가 명곡만 아는 그런 건 아닌데요. 명곡만 나오는? 네, 그게 맞겠죠. 감사합니다. 네요, 노래는 다들 노력하면서 만들기 때문에요. 장르와 가수와 작곡가와 뭐 작사가 다 다르지만 그래도 다 열심히 노력하는 흔적이 있는 노래들, 다 좋은 노래들이죠. 누군가한테는 어떤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위안이 된다는 거. 좋은 거죠. 8745님, 백디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갔더니 목 디스크래요. 이제 슬슬 50대를 향해 달려가는 중인데 점점 고장이 나네요. 아 슬프다. 저 백디 앞에서 주름 잡고 있죠. 저한테 저 앞에서 주름 잡는 건 좋은데요. 번데기 앞에서는 잡지 마세요. 제가 가끔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아 방송에서는 잘 안 쓰고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가끔 합니다. 50대요. 저는 진짜 50 짤만 돼도 소원이 없겠네요. 50대는 왜 50대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한 50대 맞고 장 자다 일어난 것처럼 몸이 무겁다고 그래서 50대 아닌가요? 6354님, 백디 점심 먹고 와서 잠시 쉬고 있어요. 저희는 직원이 저뿐이라 탈의실은 오로지 제 공간이에요. 밥 먹고 30분 정도 라디오 들으며 자곤 하는데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하셨네요. 우리 6354님을 위해서 조용한 곡을 앞으로도 계속 선곡해야 되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과 함께하는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뭐든 작은 낙 하나가 있어야 일상이 즐겁게 굴러가죠. 그죠? 우리 6354님처럼. 뭐 거창한 이벤트 말고요. 점심 먹고 맛있는 커피 한잔 하는 게 뭐 낙이라든지 이어폰 끼고 산책할 때 마음이 정리되고 그러잖아요. 또 저녁마다 챙겨보는 드라마. 오늘 줄거리가 어떻게 될까? 아, 고담이 이렇게 끝났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소소한 일들이 의외로 삶의 만족도를 이게 많이 좌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드는 작은 낙.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인백션의 백뮤직을 듣는 이 시간도 하루 중에 작은 낙이 되길 바라면서 2부 이 시간도 잘 완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외국 노래면 다 됩니다. 연주곡도 돼요. 외국 곡이라고 꼭 영어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철자 틀려도 되고 한글로 써도 됩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예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데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많아요.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거예요. 참여하고 많이 받아가세요. 잠시 광고 듣고 갑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메디힐 토너 패드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페페 주문.
1: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6: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이 성대의 떨림으로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프레디 머큐리는 뭔가 좀 영적인 느낌이 있는 게 이 구강 구조가 조금 특이한 것 같죠? 그래서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프레디 머큐리, 전설의 락밴드죠? 살아있는 락밴드, 퀸의 보컬리스트. 네, 프레디 머큐리 버전의 The Great Pretender. 이게 원래 그 미국의, 그러니까 그룹이죠? 보컬 그룹, The Platters가 원곡인데요. 나는 괜찮은 적 웃고 있지만 사실 너무 괴로워라는 얘기예요. 그전 노래는 미겔 리듬 앤 블루스 재즈 가수 패티 오스틴의 Smoke at You in Your Eyes. 이 노래도 플래터스가 불렀습니다. 근데 원곡자는 아닌데요. 아무튼 플래터스가 불러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죠. 당신이 떠나고 알았어요. 눈물이 흐르는 건 매운 연기가 눈에 들어와서가 아니라는 거를. 네.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세상의 모든 음악 다 좋습니다 했더니, 그리고 제3세계 음악도 얘기했는데 제3세계 음악도 받아요. 박봉룡 씨, 엄여진 씨, 비행기 타고 온 노래면 다 되나? 제주도 미녀처럼. 0066님, 남해에는 비가 너무 오네요. 공직생활 마감하고 집에서 빗소리를 혼자 듣고 있으니까 허전합니다. 빗소리도 사실 굉장히 그 신경을 안정시키고 좋은 음악의 일종이라고 봐야죠. 이 제3세계 음악이 이제 그 미국과 유럽의 음악 중심이 아닌 뭐 아프리카 또 중남미 지역, 아시아도 포함이 됩니다. 이쪽의 음악을 부를 때 이제 제3세계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프랑스의 샹송, 뭐 이탈리아의 간소네, 포르투갈에 가면 뭐 파두, 미국의 컨트리, 뭐 블루스, 락앤롤, 뭐 재즈. 이런 음악들이 아닌, 네, 제3세계 음악들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진행 씨, 백오라바이, 여기 청송 사과과수원이에요. 여기 날씨는 구름과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줘서 적과 작업하기 좋은 날입니다. 쪼매난 사과를 자르니 바람을 타고 툭툭 떨어지네요. 남은 사과가 잘 자라서 소비자님들이 맛나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청송 사과 유명하죠. 적과 작업이라는 게 이제 그 사과 열매가 이제 한 나무에 많이 열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적당하게 잘라주는 거죠. 그죠? 그래야 영양도 더 풍부해지고 맛도 좋아지고 한꺼번에 놔두면 뭐 그게 분산이 되고 이러니까 그 어려운 작업,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어려운 작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도은정 씨, 백뮤직 듣기 시작한 지 몇 번 안 된 새싹이에요. 신청곡 한번 올려봅니다. 벤슨 분의 Beautiful Things. 제가 오늘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은정 씨 보내드립니다. 벤슨 분은 아마 아메리칸 아이돌 지금 20몇 기까지 갔을 텐데 한 20기에 가까운 그런, 그러니까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데 젊은 사람이죠. 근데 아마 이 완주는 못했을 거예요.

본인의 음악이 뭐 너무나 그러니까 그 개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싱글을 발표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그렇죠 뭐. 예. 그 본인이 자신이 있으면 뭐 그런 거죠. 7025님이 미국의 리드맨 블루스 가수죠. 댄서이기도 한 제이슨 데룰로의 Take You Dancing, Take You Dancing을 청하셨어요. 오늘 밤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춤추게 해줄게 라는 노래고요. 이어서 The Gibson Brothers라고 깁슨 삼형제 그룹입니다. 디스코 그룹, 프랑스 그룹 The Gibson Brothers의 쿠바라는 노래예요. 쿠바의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들은 웃고 리듬에 몸을 맡겨 오늘 밤 자유롭게 즐기는 거야. 여기 그리고 독일의 댄스 그룹 리얼 메코의 Runaway, 이 답답한 곳을 떠나고 싶어 지금 나와 함께 떠날래? 라는 그런 노래예요. 제이슨 데롤로의 Take You Dancing, The Gibson Brothers의 Cuba, Real McCoy의 Runaway.

클론이 노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리얼 맥커의 Runaway, The Gibson Brothers의 Cuba, 제이슨 데룰로의 Take You Dancing 세 곡 쭉 이어듣고 왔네요. 이제 여러분들 생일 축하송 불러드리고 또 세 곡 이어드릴 거예요. 음악 좋은 음악 많이 나오면 좋죠. 그죠? 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행복하시라고 DJ 천이가 축하송 불러드립니다. 평소에 얘기 못하고 좀 마음에 품어뒀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생일 핑계로 애정 고백도 하시고 뭐 사과 같은 것도 하시고 감사의 표현도 하시고. 네. 5258님은 오늘은 저희 어머니 황혜순 여사의 생신이십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고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네요. 네, 어머니. 0720님 아내 강경님의 생일입니다. 건강이 안 좋지만 병석에서도 밝게 지내는 아내한테 백천님의 축하송을 들려주고 싶어요. 아유, 가족들이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본인은 물론이고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얼른 일어나세요. 엄여진 씨, 백디 삼촌, 저 내일 생일인데요. 내일은 대학교 축제 때문에 바빠요. 미리 축하받고 싶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백디 삼촌 오픈 스튜디오에서 보고 매력에 푹 빠진 저의 생일 미리 축하해 주세요. 뭔 매력이에요? 고마워요, 여진 씨. 임경숙 씨, 우리 큰언니 임정숙의 생일입니다. 아, 숙자 돌림이시구나. 언니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하셨습니다. 서보람 씨,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저랑 같은 날 태어난 친구들이 6명이나 더 있다는 게 믿기시나요? 다 거론하면 축하해 주시기 힘들 것 같아서 대표로 보람이와 친구들 생일 축하한다 해주세요. 오, 그렇군요. 보람 씨. 이야, 그럼 파티를 전부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하시겠네요. 친구들 이름도 좀 보내주세요. 최효일 씨, 제 소중한 친구 전진호의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송 불러주시면 다른 선물보다 행복할 것 같아요. 9434님은 친구 최석훈 씨, 1777님은 동네 친한 언니 백은하 씨 생일, 2088님은 사위 호정 씨 생일, 1703님은 장녀 예쁜 소미 씨 생일, 4302님은 손녀 김유진 생일, 정복숙 씨는 친구 점자 씨 생일을 축하하셨어요. 친구야, 영감 잘못 만나 고생 많다 하셨네. 아니, 어떻게 친구...

이른 여진씨 생일 축하합니다. 강희선씨가 더 아치스의 슈가 슈가를 청하셨죠. 이 노래 참 오래전 노래인데 지금 들어도 뭐 너무 달콤한 노래예요. 편곡도 좋고 연주도 좋고요. 근데 실제 밴드가 아니고요. 애니메이션, TV 애니메이션 미국의 아치쇼라는 데에서 흘렀던 노래인데, 그러니까 만화 캐릭터로 만들어진 가상 밴드입니다. 실제로는 그 스튜디오 세션 연주자들이 했고요. 나는 너한테 너무 달콤한 사람이야. 아니다. 너는 나한테군요. 너는 나한테 너무 달콤한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랑이고 내 기쁨이고 내 전부야. 난 너 없이는 안 돼라는 노래예요. 아치스 슈가 슈가.

0: 선우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강혜선 씨가 청하신 더 아치스의 슈가 슈가에 이어서요. 3523님이 심플하게 신청곡만 남깁니다. REM Losing My Religion이요. 사랑해요 백디 오라방 하셨네요. 미국의 얼터너티브 락밴드죠. REM Losing My Religion 하니까 종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미국 남부지방 표현 중에요. Losing My Religion이라는 게 있어요. 인내심을 잃다. 그러니까 감정을 통제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너한테 점점 빠지고 있는데 너는 점점 멀어져가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나 인내심을 통제 못하겠어. 라는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짝사랑이죠. 8642님 반조비의 It's My Life. 이분도 심플하게 노래 제목만 보내주셨어요. 네. It's my life. 이건 내 인생이야. 나 내 방식대로 살 거라고. 내비둬! 라는 얘기입니다. 0767님이 동료들과 점심 맛있게 먹고 휴게실에서 듣고 있는데 동료가 백천 오빠 팬이래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래요. 야, 이렇게 늙은 사람을 아직도 좋아하신다고요? 특이하시네요. 저희 점심시간 다 끝나가요. 이름 불러주세요. 박민혜예요 하셨어요. 아유 민혜씨 감사합니다. 이경희 씨가 사연 올리려고 로그인한 데서 좀 힘드셨군요. 네, 2년 만에 다시 KBS 방송을 듣습니다. 이경희 씨 폴킴 들은 건 아니겠죠. 제 방송 들으신 거 맞죠. 네, 이지선 씨가 백천님 안녕하세요. 벌써 끝날 시간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지선 씨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고요. 오늘 끝곡은 조금 긴 노래입니다. 밴드 제네시스의 리더죠. 피터 가브리엘 영국 가수입니다. In Your Eyes. 세상 모든 답이 당신의 눈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노래예요. 자, 피터 가브리엘의 In Your Eyes 들으면서 내일 낮 12시 약속하죠. 내일 다시 꼭 만나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위 사고가 많아졌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죽전 휴게소를 지나섭니다. 버스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로와 2차로가 막혀있는데요. 신갈 분기점 부근부터 정체 심한 이유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동군산 부근입니다. 서울 쪽으로 화물차 사고가 나면서 적재물이 반대편 차로에까지 넘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목포 쪽으로도 피해 차량들이 서 있는데요. 양방향 모두 2km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입니다. 부산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는 양북 휴게소 부근에 사고가 났는데요.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지금 이 지역에는 비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호 구리 쪽 동작대교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양화대교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8888님께서요. 응디의 노래 실력에 반한 반짝입니다. 며칠 전 아내에게 응디처럼 고음 쫙쫙 올라가도록 노래 한번 해보라고 권유했다가 무리한 아내가 고음을 지르다가 임플란트 임시 치아가 톡 빠져 버려서 한바탕 난리를 겪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노래를 부르다가 음이탈이 났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임플란트 임시 치아가 빠졌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듣네요. 그래서 치과는 잘 다녀오셨어요? 별 이상 없으시죠? 반짝이분들 죄송합니다. 제 노래 중에 음이 높은 노래들이 많아요. 오죽하면 장민호 씨가 사람이 부를 수 있게 만들어 라고 하셨을까요? 저 때문에 치아가 빠진 것 같아서 아유 왠지 모르게 이렇게 또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고음이 장점이거든요. 그래도 앞으로는 적당히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적당히 신나고 적당히 웃기고 적당히 행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응디가 노력해 볼게요. 선을 지키는 방송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이라디오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은가은의 만내딸이었습니다. 제 노래 중에 그나마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나마 고음이 좀 없는 제일 낮은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빛나는 트로트 DJ 반짝이 분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요. 바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실 거죠. 아, 정지영님께서 은가은 만났다 명곡이죠. 김경숙님께서 오늘도 상큼한 응디와 함께. 상큼합니까? 김상철님께서 저는 선을 없앴어요. 무선으로 블루투스로 들음. 선 따위는 내게 없어. 맞아요. 제가 적당히 신나고 적당히 웃기고 적당히 행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선을 지키는 방송이라고 했더니 저는 선을 없앴어요. 그리고 우리 반지분들께서 저는 선 넘고 싶은데 전 선 넘을 거예요 이러시는 분들 많으세요. 선 넘으셔도 됩니다. 예, 우리 반짝이 분들한테는 선 없어요.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1부요.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해요. 오늘은 어디서 뭐 하시면서 듣고 계십니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1부는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에 이어서요. 은비트 1일 드라마 시간이죠. 자기와 함께 할 거고요. 2부는 신청곡 배달하는 오늘은 왠지. 그리고 손 한번 잡아주이소.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잠깐만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1: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야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정수연의 찍었어 였습니다. 3693님께서요. 가은씨 우리 딸이 어버이날 용돈을 통장으로 입금시킨다고 하길래 제가 됐어 그냥 너 돈이나 모아 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해놓고 자꾸 입금된 거 있나 하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게 되네요. 아 그냥 받을 걸 그랬나 싶네요. 아 우리 엄마 이번에 제가 용돈 좀 드린다 했더니 싫다고 그러셔서 진짜 안 보냈는데 우리 엄마도 통장 잔고 확인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죠? 꽃만 보내드렸는데 꽃은 엄청 좋아하셨는데 진짜 이런 마음이에요? 아 진짜 부모님들은 반대로 얘기한다더니 진짜 그건가? 진짜 반대로 얘기하세요? 이미소님께서 응디 문화센터에 컴퓨터 수업 받으러 왔어요. 나이는 많지만 열심히 배워서 컴퓨터 잘하고 싶어요. 그럼요. 아 진짜 문화센터에 진짜 좋은 거 많더라고요. 가격도 너무너무 저렴하고 심지어 무료 강의도 있고 거기서 배우고 싶은 거 딱딱딱 골라가지고 문화센터에서 수영 알려주는 거 그거 진짜 저렴하고 좋다고 하던데 그게 예약이 안 된대요. 너무 줄을 많이 서가지고 배우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 배우세요. 재밌을 거예요. 최경란님께서 응디 우리 남편 내일 출장 가요. 그냥 그렇다고요. 어, 예! 어디로 가시는데요? 멀리 가세요? 출장 어디 뭐 좀 오래 있다 오세요? 되게 신난 보이시는데 그냥 그렇다고요가 그냥 그렇다고요가 아닌 것 같은데 조영애님께서 조금 전에 비가 살짝 내렸는데 오후 3시 반에 모임에서 파크 골프 공원에서 즐기는 골프 파크 골프 운동하기로 했어요. 근데 점심 먹고 났더니 눈이 자꾸 아래로 처지고 하품이 나는데 응디가 신나는 노래로 저를 좀 깨워주세요. 아 이걸 파크 골프라고 하는구나. 저 한 번씩 버스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기 공원 같은 데에 잔디밭 같은 데에 다들 골프채를 들고 되게 많이 우르르 몰려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래서 저 뭐하는 골프채 자랑하기 뭐 이런 모임인가 골프채를 들고 그냥 거기 서가지고 슬금슬금 걸었다가 다시 거기 모였다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골프인가? 다른 건가? 뭐 이랬는데 아 공원에서 퍼팅만 하는구나. 그 마지막에 그 공 넣는 거 그것만 하는 그거구나. 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사람도 엄청 많이 모이던데. 신나는 노래로 잠 좀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반제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네? 아 최경란님께서 피드백 보내주셨어요. 해외 출장 40일간입니다. 야호! 남편분께서 출장 가는데 국내도 아니야. 해외예요. 심지어 해외로 가고 그리고 뭐 일주일, 3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40일간. 그럼 한 달 넘어요. 한 달 넘게 지금 출장 간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오이에도 나오고 야호도 나왔어요. 남편 없을 때 뭐 하시려고 자유부인 하시게요? 즐기세요. 뭐 그렇게 없는 게 좋으시다니까. 재밌게 즐겨주세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김소연 염유리의 아모레미오 그리고 김혜진 길려원의 미련 때문에.

김소연 염유리의 아무래미요. 그리고 김혜진 길려원의 미련 때문에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고정 해주세요. 고혜경님께서 응디 어머니께서 용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진짜요? 진짜요? 임경숙님께서 아이고야 저도 입금 확인 열심히 했네요. 아 정말요? 아 그렇구나. 김상철님께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용돈을 보내주면 부모님들 마음속에 깊이 남아요. 용돈은 효도이고 사랑. 그럼요. 아 진짜로요. 0271님께서 응디 오늘 저는 아주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왜냐고요? 형님들께서 쑥을 직접 뜯어서 떡을 해주시네요. 너무 고마워요. 시누이들이 쑥을 직접 뜯어가지고 떡까지 해서 와 쑥떡 너무 맛있죠. 쑥떡 너무 맛있지. 지금 요즘 쑥떡 해먹으면 너무 맛있죠. 아, 아주 아주 기분 좋은 날이네요. 떡을 나눠 먹는 날은 참 언제나 기분 좋은 날이죠. 이상부님께서 점심 먹고 주말 농장에 나가서 옆밭 언니네 호박 얻어 심으러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빨래 놀고 개면서 은비트 신나게 들어요. 아 맞아요. 이 더워요 이제. 예, 저도 어저께 그 저희 집 에어컨 청소했거든요. 이제 에어컨을 청소를 할 때잖아요 다들. 생각보다 안이 더럽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끝났는데 이제 에어컨을 저는 저희 집이 굉장히 서늘해서 아직 에어컨 틀 때는 아니다 해가지고 집 안에 이제 그 거실하고 그 다음에 안방 한다 그래서 거실에 나가 있다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에어컨을 이제 한다고 틀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조금 있다가 거실에 다시 나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거실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땐 몰랐는데 에어컨 있는 곳에 있다가 나가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습하고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에어컨 틀 때긴 틀 때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세게는 말고 이제 뭐 근데 선풍기로도 지금은 뭐 충분하죠. 그렇죠? 덥습니다. 더워요. 강경미님께서 친정엄마가 얼마 전에 넘어지셔서 발목이 골절돼서 수술하셨어요. 옆에서 병간호하더라 우리 집 4살 꼬맹이를 많이 못 돌봐줬는데요. 아침에 어린이집 등원하는데 갑자기 저를 안더니 엄마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 라고 하네요. 이 한마디에 눈물이 주룩주룩. 아유 그 어린애가 어머머머머머 이게 다 안다니까요. 진짜로 우리가 너무 아우 아기니까 어린애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생각하고 다 보고 있고 다 감정을 느끼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머 아유 4살짜리 꽃맹이가 엄마 마음 많이 아프겠다고 이렇게 또 위로도 해주고 다 컸네 다 컸어. 강정호님께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1인인데 어제 비었었잖아요. 나무에 물이 많았었나 봐요. 오늘 아침 출근길 나무 많은 곳 밑을 지나오는데 때마침 바람이 불면서 물이 후두두두두둑 떨어지는데 비 오는 줄 알았어요. 바람 덕분에 물 많이 맞았네요. 맞아요. 비 내리고 나면은 나무 위에 나뭇잎 위에 이렇게 빗방울이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그 바람 불면 후두두두 떨어지는데 그 머리 이렇게 머리 이쁘게 만지고 가면 그 화나는 일인데 잘 지나가셨어요.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거든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노래 듣고 와서요 반지의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함께 들어요. 차지연의 고독한 연인.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내가 라디오를 참 좋아하거든? 근데 라디오에서나 들었던 그런 사연의 주인공이 내가 될지는 정말 몰랐어. 나 정말 몰랐다고.

배고파. 갑자기 배가 고프네. 점심은 아까 12시에 먹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출출하지? 냉장고에 먹을 게 좀 있나 살펴봐야겠다. 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 뭐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지? 배고픈데. 아, 그렇다고 밥을 먹긴 싫고.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려나. 아유, 참. 어, 이거다. 이게 있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호두 과자. 어예, 이거 먹어야지. 잠깐만, 근데 왜 이렇게 깡깡 얼었냐. 아, 너무 많이 얼었네. 빨리 먹고 싶은데 전자레인지에 데워야 되나? 아, 근데 난 또 막 미지근한 건 싫은데 어쩌지? 아이, 몰라. 아이스크림 먹는다 생각하고 그냥 먹자. 아, 아이고, 뭐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 아, 그래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이거 설마 내 치아가 깨진 건 아니겠지? 아, 거울 한번 보자, 거울 한번 봐. 아, 어, 안 돼, 내 치아. 잠시 후 동네 치과. 아이고, 야무지게 깨졌네요. 일단 엑스레이 먼저 찍어볼까요? 역시나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뿌리는 살아있는데요. 예, 뿌리만 살아있습니다. 치료받으러 오래 다니셔야겠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아, 호두과자 먹다가요. 아, 냉동실에 있는 호두과자를 꺼내자마자 먹었거든요. 아, 선생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자, 보이시죠? 옆에 치아까지 금이 갔고요. 최선의 방법은 마취를 하고 이를 뽑고 신경치료를 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기둥을 세워서 인공치아를 만들어서 세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 결론은 치료 과정이 조금 길고 아플 수 있다 이겁니다. 아셨죠?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 진짜 호두과자 먹다가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근데요, 아무리 그래도 최대한 안 아프게 부탁드려요, 선생님. 아, 저 지금 너무 무섭거든요.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전영진의 아파도였습니다.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반지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셔서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꽝꽝 얼어있는 호두과자를 아그작 씹어먹었다가 다 깨졌어요. 치아가. 네. 근데 심지어 그 하나만 간 게 아니고요. 옆에 치아까지 금이 갔고요. 뿌리만 남아있대, 뿌리만. 그냥 아예 그냥 예, 그 산산조각이 났나 봐. 그거 혹시 치아를 넘기진 않았겠죠? 먹다가? 이거 넘겼을 수도 있어. 어, 이거 뭐지? 이러고 목에 뭐 걸리니까 어, 이게 뭐지? 이렇게 꿀꺽하고 이게 뭐지? 이렇게. 아유, 이까지 뽑고 신경치료까지 하고 기둥 세워서 인공치아 만들어서 아유 무슨 일이에요. 아주 비싼 호두과자를 드셨네. 고혜경님께서 어, 치과 치료 무서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성공 뭐예요? 찰떡이에요. 네, 아파도. 아, 치과 치료는 정말 무섭죠. 그리고 저는 이 턱이 작은 편이어가지고 치과 치료할 때 그 이렇게 여기 입술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하는 그거를 해서 어렸을 때 치과 치료 받았었거든요. 입이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빼주셔야지 제가 입을 담을 수 있어가지고 아 너무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턱이 빠지는 줄 알았어. 이소영님께서 소품 활용 은디 굿. 아, 아까 전에 작가님께서 간식을 주셨는데 여기 부스럭부스럭 얘기 가로치고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있어가지고 활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부님께서 어째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지. 아이고. 그러니까요. 또 귀찮기도 하고 어, 좀 뭔가 그 뭐 생팥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이게 어, 으깨져 있으니까 그게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꽝꽝 언 거지. 그리고 그 안에 호두과자가 문제였을까? 김정혜님께서 호두과자 먹으려다가 고생을 보따리로 하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진짜 호두과자 하나 먹으려다가. 근데 호두과자 냉동실에 넣어서 저 같아도 약간 호두과자가 냉동실에서 꺼내서 먹으려고 그러면 어 이거 그냥 먹어도 아이스크림처럼 맛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약간 팥이 그냥 차갑게 사르르 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해요. 홍종아님께서 제 얘기인 줄 알았네요. 저도 작년에 젤리 먹다가 금리 빠졌잖아요. 그래서 금리는 팔아서 과일 사 먹고 다시 씌웠습니다. 어, 그거를 다시 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시 안 맞아요? 어, 다시 해야 되는구나. 금리 팔아서 과일 사 먹을 정도로 어, 금리가 꽤 쏠쏠하구나. 어머, 나 예전에 금리 한번 뺐었는데 그거 어디 갔지? 고민님께서 응디 내 이야기인 줄요. 얼마 전에 떡만둣국 먹다가 씌운 치아 빠져서 임시치아 사용 중인데 임플란트 준비 중이에요. 나이 들면 딱딱한 거 들러붙는 거 다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아유 진짜 저도 여러 번 빠져봤지만 진짜 이거 어, 이렇게 다니는 게 일이야. 치과는 한 번에 가서 뭐 그냥 한번 조금 아프고 치과 치료가 완성되면은 그러면은 그냥 갈만한데 비용도 정말 무섭지만 가가지고 본 뜨고 뭐 임시치아 씌우고 또 오실게 다음에 다시 오실게요 이러다가 임시치아 씌우고 활동하다가 이렇게 막 뭐 생활하다가 임시치아 빠지면 또 가야 돼. 또 가야 되고 또 그거 가서 본 뜨고 다시 이빨 만들어서 맞춰보고 다음 주에 다시 오실게요. 한 2, 3주는 가야 되잖아요. 이런 거 임플란트 하려면. 아, 임플란트?

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습니다.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실시간 콩과 문자로도 사연 보내주셔도 돼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노래 듣고 오죠. 요요미의 우리 사랑 아파할까봐, 그리고 춘길의 당신의 이름.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률이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4: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0: 가장 사랑하는 라디오.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빛나게 반짝반짝
1: 빛나게 은빛나게
0: 은빛나게
2: 당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1: 박성우님께서요, 3시에 회의 준비하면서 사무실에 크게 라디오 틀어놓고 긴장 풀고 있습니다. 연습을 수없이 해서 완벽에 가깝게 준비했다고 생각해도 시간이 다가오니 너무 떨리네요. 긴장 풀고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회의에 뭐 발표를 해야 되나 보죠? 그쵸? 잘할 수 있어요. 연습을 뭐 수없이 해서 완벽에 가깝게 준비했다고 해도 이렇게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연습을 많이 한 만큼 잘할 겁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다들 아는 내용이죠. 잘하고 오세요. 화이팅! 자,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1부 끝곡으로 김중현의 비켜라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공주 쪽으로 부여 1터널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서천 쪽으로 서공주 분기점 진출램프 1차로에서도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면으로 근덕 부근인 정로교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양양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받아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수에서 송내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대소 부근 1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그 밖에 중앙고속도로 지선 양산 쪽으로 대동분기점 부근에서도 4차로를 막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3: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요. 박혜신의 사랑을 믿지 마 였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케이크 도둑 라쿤님께서 안녕하세요 가은님. 저는 지난주에 왼쪽 발목 인대 두 군데가 파열돼서 일도 못하고 집에만 누워있네요. 날은 좋은데 그래서 움직이고 싶은데 슬프네요. 어쩌다가 인대 두 군데가 다 파열이 되셨어요? 인대 파열되는 거 제가 겪어봤거든요. 인대는 아니지만 저는 턱 근육 여기가 그 잘못 여기 지나가다가 부딪혀가지고 턱 근육이 파열돼가지고 저도 큰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 진짜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인대 그 중간에 지지해주는 그런 것들. 뼈뿐만이 아니라 인대 이런 것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목은 인대 한번 늘어나면은 이제 계속 늘어날걸요. 뭐만 조금 잘못해도 쉽게 늘어날 거니까 조심히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나가고 싶으셔도 완벽히 나은 다음에 조금씩 걸으세요. 은정님께서 안녕하세요. 유튜브 출석 2일차입니다. 어제 보시고 또 오늘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내일도 만날 거죠? 해바라기님께서 유튜브로 빛나는 트로트 듣고 계신 반짝이분들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또 제가 해야 될 말을 또 이렇게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바라기님. 자 그리고 똑똑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빛나는 초대석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2부에 찾아오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박현호 씨와 이승현 씨입니다. 박현호 씨는 저 응디의 남편이고요. 이승현 씨는 서른도 선배님의 아드님이세요. 그리고 두 분이 지금 함께 뮤지컬을 준비 중이거든요. 게다가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내일 모레 빛나는 초대석에 모셔서 수다 보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이승현과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 기대 많이 하고 들어주세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옵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3: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정분선님께서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43년이 됐는데 라디오에서 고향 얘기를 듣다 보면 갑자기 옛 시절이 생각나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님도 보고 싶고 이 노래도 생각납니다. 제 고향은 진주예요. 반짝이분들의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을 떠올리게 해주는 노래 이미자의 찔레꽃 신청합니다. 맞아요.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가 있죠. 고향에서 들었던 노래라던가 엄마랑 함께 들었던 노래라던가 친구들이랑 놀 때 들었던 노래라던가 이런 노래들이 이제 또 추억이 되는 거죠. 아, 서울에 올라온 지 엄청 오래되셨네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의 기억만 있으실 텐데 그 기억으로 또 아, 가슴이 뜨거워지다니 참. 한번 시간 날 때 다녀오세요. 저는 아직 다행히도 우리 엄마가 거기 살고 계셔가지고 한 번씩 이제 뭐 내려갈 때 내가 다녔던 중학교 그리고 내가 놀았던 곳 뭐 이렇게 싹 한번 둘러보고 오거든요. 그러면 참 기분이 이상해요. 좋으면서도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하면서도 그 기분 한 번씩 느껴보는데 참 좋더라고요. 9284님께서 제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끔씩 만나기는 하지만 아직 고백을 못했어요.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고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디 조언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노래도 신청합니다. 조항조의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신청할게요. 고백이요? 아우 나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어머머머머 아직 고백을 못했어.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끔 만나긴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좋아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데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 거랑 안 좋아하는 걸 모르는 거랑 고백했을 때의 그 온도 차이는 엄청납니다. 나 너 좋아해 라고 했을 때 어? 날 좋아한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나 너 좋아해 이랬는데 나도 이럴 수도 있고 어 알고 있어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건데 그 반응을 예상 반응을 몇 가지를 생각해 두고 당황하지 않도록 그 다음 말을 또 준비해서 가야 되거든요. 아 근데 나는 좀 약간 그런 거 멋있던데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좋아하는 거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그런 거 있죠. 무심한 듯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고 있지? 이런 거 툭 던지는 거.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약간 당황할 거예요. 어? 어? 그랬어? 라든가 아니면 라든가 그래가지고 나 만나고 싶은데 어떡할래? 이렇게 멋있게 툭툭툭 어? 옛날처럼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귀자 이거는 조금 약간 유치하잖아요. 어. 만나고 싶은데 어떡할래? 약간 너한테 나는 선택지를 줄 건데 나는 너를 만날 거야. 이런 거. 아, 나 너무 신난데. 아무튼 고백 잘하시고요. 꼭 피드백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신청하신 노래 두 곡 들려드리고 손 한번 잡아주이소로 돌아올게요. 이미자의 찔레꽃 그리고 조항조의 사랑 찾아 인생 찾아.

반짝이분들 그런 적 있으세요? 다이어트 하느라 몇 날 며칠을 단 것도 안 먹고 탄수화물도 안 먹고 꾹꾹 참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식욕이 폭발해서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는 거죠. 내가 폭식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밀려오는 그 자괴감, 그거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요, 식욕만 그런 게 아니라요, 걱정, 고민, 하소연도요, 너무 절제하고 참기만 하면 괜한 사람, 괜한 순간에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너무 참기만 하는 건 좋은 건 아니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시간에 분출해봅시다. 서운한 점, 속상한 점, 그리고 한숨이 나오는 일들 말이에요. 이번 주는 화요일에 딱 맞춰 돌아왔어요. 손 한번 잡아주이소.

반짝이와 반짝이 분들께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고민을 털어놓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손 한번 잡아주이소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실시간 콩과 문자를 통해서 짧은 한 줄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그럼 응원이 필요하신 반지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2109님께서 부모님께서 경북 영양 시골 마을에서 작은 방앗간을 하시는데요. 이젠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편찮으셔서 방앗간 문을 닫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소식에 언니와 제가 과감히 부모님 곁으로 내려와서 방앗간을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남편도 2년 후면은 퇴직이라 원래는 그때 시골에 내려오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앞당겨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 언니와 방앗간 세단장을 위해서 대대적인 청소를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저희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고민이 되지만 앞으로 응디가 힘내라고 우리 자매 손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너무너무 멋있네요. 와, 시골 마을에서 방앗간 하시는데 그 방앗간을 물려받는 거라는 게, 아니 부모님은 그걸로 이렇게 뭐 아이도 키우셨고 쭉 이제 나이 드실 때까지 자기 본업으로 삼고 이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일을 하셨다 하는데,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이제 이 사연자님이죠. 그거를 물려받을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리고 당연히 나이가 편찮으시거나 이제 뭐 그만할 때 됐으면은 그냥 가게를 접는 거지 그거를 물려받고 이어주고 뭐 이런 게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 와, 근데 과감히 또 언니와 함께 이거를 물려받으시면 부모님이 굉장히 뿌듯하시겠네요. 잘할 수 있어요, 무조건. 이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로 이제 갔다면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또 뭐 둘만 하는 게 아니라 남편분도 있다면서요. 퇴직하고 이제 가니까 남편분도 같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하면 너무 즐겁고 좋을 것 같은데요. 공기 좋은 곳에서, 그죠? 자, 그리고 익명을 요청하신 반짧은 사연이에요. 저는 식탐이 강한 편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김밥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고 썰면서 계속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배도 부르고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겁니다. 체한 거죠. 먹자마자 바로 누워서 잠을 잤으니 체열만도 하죠. 진통제랑 소화제랑 먹고도 나아지질 않아서 아주 난리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 너무 미련한 것 같아요. 이런 저를 어쩌면 좋죠? 식탐 없애는 방법 좀 누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근데 보통 본인이 만든 음식을 본인이 먹고 너무 맛있어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있죠. 와, 너무 맛있어 하면서 막 먹었어. 그래서 아우 배불러 하고 눕고 근데 일어나서 이제 뭐 체하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누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로 뭐 고쳐야 될 부분은 아닌데 체했어. 그럼 아 체했나 보다. 아 아까 급하게 먹었네. 이러고 약을 먹지. 아 내 식탐을 어떡하지? 아 나 어떻게 바꾸지? 이런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본인에 대한 그게 좀 본인 관찰을 잘 하신다 그래야 되나?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응. 괜찮아요. 먹다가 체할 수도 있지. 그리고 식탐 많은 것은 뭐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응. 뭐 이렇게 내가 갑자기 막 갑자기 음식을 안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식탐이 생기고 뭐 이런 거는 없을 것 같고 뭐 아니면은 진짜 어렸을 때 형제자매가 많아서 많이 못 먹고 살았다거나 다 뺏어 먹어서 내가 많이 못 먹고 컸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식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 식탐이 아니라 잘 먹는 거죠. 건강한 거지. 그래서 이거는 별로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러다가 먹고 이렇게 다 하다면은 이제 뭐 위가 좀 안 좋아서 체할 수도 있고 피곤해서 체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너무 미련하다고 본인을 그렇게 나쁘게 하지 마시고 아유 내가 또 체했네 내가 좀 천천히 먹어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탐 때문에 뭐 식탐을 없애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잘 먹는 거는 좋은 거니까 체하지 않게 이제는 이제 조금 이제 먹고 누우면은 체한다라는 뜻은 이제 위가 약간 이제 힘들어한다는 뜻이니까 10번 씹을 거 30번 씹고 그런 식으로 조금 아니면은 뭐 치아가 좀 안 좋아졌을 수도 있고 턱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고 체한다는 게 이제 잘 안 씹어서 넘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도 좀 잘 먹으시고 잘 씹으시고 그럼 될 것 같아요.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반짧은들 사연 만나볼게요. 신유의 그대와 삼바 그리고 구수경의 승승장구

신유의 그대와 삼바, 구수경의 승승장구 듣고 오셨습니다. 아, 아까 전에 또 먹다가 누웠더니 체했다. 이 사연에 0818님께서 요즘 제 마음이 딱 그 마음입니다. 먹고 후회할 거면서 왜 자꾸 먹을까요? 아, 배고프니까 먹는 거죠. 먹을 수도 있지 뭐. 지금 밖에 임백천 선배님 와 계신데 임백천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배님? 지금 본인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은 가시네. 그리고 1810님께서 그냥 드시고 운동하세요. 그러니까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운동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미경님께서 저도 식탐이 많아요. 팔남매 가정 속에서 어릴 적부터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하다 보니 식탐은 안 고쳐지네요. 매번 많이 시켜서 남겨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제자매가 많아서 여기저기 뺏기느라고 급하게 먹고 막 그 조금이라도 있을 때 또 먹고 배도 안 고픈데도 먹을 거 있으면 그냥 막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그랬다면 식탐이 생길 수 있다. 딱 그 상황이네요. 하미경님께서. 팔남매 가정 속이면은 그죠. 아, 많이 조금이라도 하나 더 먹으려고. 그러다 보면 진짜 많이 시켜요. 시킬 때 많이 시키는 거지. 그죠? 배달 음식 할 때도. 많이 시켜서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어야 되겠고 막 이러다가 위는 작으니까 남기게 되는 거죠. 홍정아님께서 많이 드셨으면 많이 움직이세요. 집에 있으면 자꾸 냉장고 뒤지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집에서 움직이질 않잖아요, 사실. 뭐 있어봤자 부엌에서 일하고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고 뭐 움직여봤자 뭐 청소기 돌리고 쑥 돌리고 뭐 걸레질하고 뭐 그리고 그 정도 빨래하고 뭐 이런 그렇게 막 뭐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건 없잖아요. 뭐 이렇게 몸이 힘들 만큼 뭐 집안일 하면 당연히 힘들긴 하겠지만 근데 왜 그렇게 배가 고플까? 마치 큰 노동을 하고 온 것처럼 가만히 그냥 소파에 누워있는데도 배고프잖아요. 근데 오히려 안 움직이면 더 배가 고픈 것 같아. 이상해요. 조혜진님께서 방학간일 힘들다고 하던데 사연자분 대단하시네요. 힘내세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요. 방학간도 잘 되고 다이어트도 잘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손 한번 잡아주셔서 사연 만나볼게요. 이순자님께서요. 은디 며칠 전에 우리 딸이 점심에 맛난 거 먹으라고 핸드폰으로 햄버거 세트 쿠폰을 보내줬어요. 기분이 좋아서 핸드폰을 들고 매장에 찾아갔죠. 직원분 앞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열심히 쿠폰을 찾았어요. 제 뒤에 줄을 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행동을 빠르게 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요, 분명히 좀 전까지 어디 있는지 알았던 쿠폰이 당황을 하니까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쿠폰을 찾으려고 화면을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게 나오고 이마에서는 식은땀 흐르고 앞에서 기다리는 직원과 뒤에서 줄 서 있는 손님분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노력 끝에 드디어 쿠폰을 찾았는데 직원분이 뭐라고 나한테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못 사고 아 다음에 올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운이 쭉 빠져서 집에 오는 길에 딸에게 이제 햄버거 쿠폰 안 든단다 라고 했더니 딸이 다시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딸에게 연락이 왔어요. 오늘 매장에 다시 가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제 하도 식은땀 흘려서 그런지 다시 매장을 찾을 용기가 안 나네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전에는 모든 행동이 빨라서 주위에서 눈치 빠르고 행동 빠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서 우울해졌습니다. 웅디 저 진짜 늙었나 봐요. 이런 저도 위로해 주실 수 있나요? 에휴, 근데 이거 그래서 저는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엄마나 뭐 부모님 세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쿠폰이나 이런 사용하는 방법이 키오스크라고 하죠. 요즘 매장에 가서 컴퓨터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는 거. 저도 어렵거든요. 저도 어려운데 부모님들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안 보내요. 그냥 어머니한테 먹을래? 라고 물어보고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 있는 자리에 시켜드리지 배달을 시켜드리지 이런 쿠폰으로 엄마가 이거 해서 바꿔 먹으면 돼 가서 해봐 그냥 저는 안 해요. 안 보내. 왜냐면 이렇게 내 자신이 미워지고 막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면 저도 제 자신이 내가 이런 거 하나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겠어요. 물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배워야 된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걸 어떻게. 그리고 뒤에서 천천히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뒤에서는 막 째려보고 있고 줄은 계속 길어지고 나는 식은땀 나고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참 핸드폰도요 어려워. 저도 이거 켜놨다가요 아 여기 있지 하고 준비해서 가도 잠깐 뭐 잘못 건드리면 휙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막 당황하면 아우 이거 사진첩이 어디 있었더라 막 캡처해놨는데도 아우 이거 사진첩 캡처가 어디 돼 있더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황하는 거죠. 3128님께서 이거 남의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이희숙님께서 긴장하면 정말 더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긴장하면 그리고 뭐 이게 긴장할 일이에요 솔직히. 그냥 뭐 사람한테 이거 보여주고 사람 대화하는 건데 왜 긴장이 되냐면 뒤에서 막 나를 잡으러 오는 느낌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뭐 줄 서 있는 건데 나를 막 보채는 느낌이에요. 뒤에서 막 째깍째깍째깍 소리 내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조혜선님께서 안 하다 보면 계속 못한다고 우리 애들은 계속 해보래요. 그러니까요. 이런 순간들을 계속 겪고 계속 도전해보고 계속해보고 막 이러면은 당연히 익숙해지겠지만 저는 그 엄마가 그런 거를 한 번이라도 겪는 게 나는 마음이 아픈 거지. 그냥 안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 엄마는 그냥 이런 그 긴장되고 막 그냥 손 떨리고 막 아유 식은땀 나고 아유 그냥 아, 안 할게요 이러고 나오는 그 모습조차도 나는 상상도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냥 시켜드립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하시겠지만 아우 나는 못하겠어 하시는 분한테는 안 하는 게 나도 마음 편하고 엄마도 마음 편하고 지금 사연 소개해드린 반자이분을 위해서 박PD님께서 위로와 응원의 AI송을 만드셨거든요. 제목은 앞에선 직원 눈치, 뒤에선 손님 눈치, 왕년의 눈치 백당 돌아와요 송입니다. 들어볼게요.

앞에선 직원 눈치, 뒤에선 손님 눈치, 왕년의 눈치 백단 돌아와였어. 잘 들었습니다. 아우, AI가 요즘 노래를 많이 불러서 그런가 목소리 걸걸하네요. 목이 쉬었나? 아주 터프하게. 멋

남편이 답답하다고 아 비켜봐 이러면서 잘 남편이 다 해줘요. 설점식님께서 아유 노래 잘 만드셨다. 그러니까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1878님께서 시원시원 노래 좋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진짜 날아다녔지. 옛날에는 눈치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주위 사람들 표정도 잘했고 뭐 눈치껏 탁탁탁탁 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느려지고 좀 안 보이게 되고 그런 건 당연한 겁니다.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사연의 주인공분이 피드백 주셨어요. 이순자님께서 가사 너무 재밌네요. 위로가 좀 되셨어요. 이정숙님께서 우리 언니 이름도 순자인데 우리 언니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전미경님께서 순자님 파이팅입니다. 맞아요. 세상의 모든 순자님들 화이팅. 천천히 다시 도전해봐도 되고 그리고 뭐 또 나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가서 이거를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시면 제가 천천히 배워볼게요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뒤에 사람들 너무 눈치 보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물어보면은 또 이렇게 뭐 안 알려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니까 해보다가 익숙해지면은 또 좋은 거고 그리고 또 해봤는데 그때도 안 됐다 아 그럼 못하겠어 하면은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자 노래 듣고 올게요. 김경민의 신발끈 그리고 마이진의 사랑의 리콜.

0: 김경민의 신발끈, 마이진의 사랑의 리콜 듣고 왔습니다. 오늘 손 한번 잡아주셔서 이 시간에 사연 소개된 분께는요, 불멍가습기 보내드릴 거예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못합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0: 상품 인증 스마트 앱.
1: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0: 정품만 파는 히든테그 스토어도 있네.
2: 인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끝곡으로 김양의 바람의 연가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함양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청송부근 1차로와 갓길, 이후로 동청송 영양부근 갓길에서는 각각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천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이후 정체는 경기권에 진입해서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사이와 수원부근, 다시 판교 일대 와 더 가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양양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받아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송내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계양부터 7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팔곡터널 부근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 정답. 핑크 노노노.
0: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1: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2: 정답이에요.
0: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2: 10번.
0: 피자 쿠폰. 다음이요.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 17번.
0: 홍삼 세트.
2: 홍삼.
1: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그거.
1: 아 죄송합니다. 64번.
3: 64. 오
0: 뭐야?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늘도 곳곳에 회색빛 먹구름이 떴습니다. 해가 떴다가 흐렸다가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날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오늘따라 왠지 옛 생각이 자꾸 난다면 잊고 살던 첫사랑이 생각나기도 하고 걔는 잘 사나? 친구의 안부가 궁금해진다면 오래된 추억의 노래를 흥얼대거나 한때 좋아했던 음식이 급 떠오른다면 그건 날씨 탓일 확률이 높다고 해요. 흐린 날엔 본능적으로 외부 자극을 줄이고요. 내면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아하, 내가 왜 그랬지? 그게 최선이었나? 기억 저 너머에 어떤 날을 떠올리며 그 시절에 나와 마주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 하늘은 또 어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

0: 첫사랑 파란의 노래로 이번에 라라랜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곳곳이 흐리거나 또 비가 오거나 해가 떴다가 숨었다가 해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떨까요? 이런 날은 생각나는 것도 많고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요. 머릿속이 바쁘다 바빠. 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무슨 생각 중인데 이러이러하다. 오늘 같이 다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님 찾아와 주셨어요. 부산에서 주셨어요. 오늘 한때 비가 많이 와서 좋아했던 사람이 생각났어. 좋아했던 사람이 생각나서 커피 한 잔 마셨습니다. 잘 살고 있겠죠? 하셨어요. 어우, 메이비. 아주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 비록 헤어졌지만 그런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식에 잘 살고 있다고 하면 기분이 좋죠?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뭐 어디가 아프다, 이런 매드한 그런 소식 들으면 마음이 좀 우울해지잖아요. 우리 장영수님 문자 주셨고, 김경태님 오늘 오프닝을 들으시고, 먹구름이 많이 낀 날은 빨리 하늘이 맑아졌으면 해요. 인상 쓰는 시간보다 웃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우리가 웃는 시간을 만들면 되지. 김경태님, 제가 또 시원한 커피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2016님, 야간이라고 아침에 우중충한 하늘 보며 퇴근 후 자고 일어났습니다. 맑아진 하늘을 보면서 라라랜드를 듣습니다. 아우, 충전하시고 딱 일어나서 라라랜드 듣고 좋으시겠어요. 오늘 야간 당직도 활기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잠도 푹 주무시고 라라랜드 오늘 2시간 함께 하시면서 좋은 에너지도 우리 같이 서로 교환하고, 그리고 야간 당직도 아주 활기차게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 없이요.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잠시 후에 커피 향이 가득한 본다방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떤지, 지금 생각 중인 거, 고민 중인 거, 딱 그거, 그거 뭔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뭐 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6: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6: 카페페 주문.
7: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8: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9: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오늘 하루 어때요?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콩디 뽀너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출첵합니다. 아, 여전히 매일 출석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사랑스럽습니다. 소중합니다. 부산은 비가 올 듯 말 듯 계속 흐립니다. 맨날 언니 보러 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좋아요 하셨습니다. 맨날 이것도 너무 사랑스럽게 들리네요. 강은옥님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하야 카푸치노 한 잔 제가 기분 좋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다방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서비스 잊지 않고 또 베이스로 딱 깔고 모시겠습니다. 조양숙님 이번 주 야간 근무라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 너무 피곤해. 콩디님의 재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생방송 2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셨어요. 저 이번이 잘 부탁드려야죠. 구문서님 찾아와주셨습니다. 여기 거제도 조금 전에 비가 조금 내리고 난 후에 햇볕이 쨍쨍합니다. 비 오고 햇볕 뜨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알지. 우리 구문서님이 거제도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바다 풍경하고 풍차로 아주 유명한 곳이잖아요. 거제도. 그리고 드라이브 코스도 아름다운 곳이 참 많았던 것 같고 해산물 유명하죠 또. 그런 거제도에서 우리 문서님이 문자 날려주셨습니다. 이번 누나 출첵합니다. 사과 열매 젓가하고 쉬어가며 라디오 듣습니다. 279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젓가하면서 이번에 라라랜드 듣고 계세요. 제가 시원한 한 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윤경님이 또 찾아와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담아주셨을까요? 아이고 새싹이네. 애기야 애기. 라라랜드 입문 6일차입니다. 대구 하늘은 흐리고 가끔씩 빗방울 떨어지다 말다 해요.

커피 한잔 놓고 오늘도 성공 맛집에서 2시간 즐길래요 하셨습니다. 우리 애기 백윤경님이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입문한 지 6일차 됐어요. 우리가 만난 지 6일 됐어. 앞으로도 우리 윤경님 이번에 라라랜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사리니, 아 고사리 맛있는데 제주도 고사리 맛있잖아. 닉네임이 고사리예요. 콩디 칼국수 가게입니다. 오늘부터 콩국수 게시했습니다. 아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스물스물 나타나야죠. 콩국수, 콩국수의 진 매력을 또 뽐낼 때가 왔습니다. 직접 콩 맷돌에 갈아서 맛있겠다 하는데 팔이 후덜덜합니다. 우리 고사리니 와 이게 또 참 큰일인데 그쵸? 정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그릇 한 그릇 만들 때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거 우리 많은 팬들이 알고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양지희님 집 근처에 새로 오픈한 가게 가서 혼자서 카페 놀이를 했습니다. 혼자 카페 놀이했어. 적적하지 않으셨어요? 콩디 아이스크림이 아니구나. 아이스라떼. 아 피닝시에 먹으면서 아이스라떼 마셨습니다. 우리 양지희님. 제가 아이스라떼 싸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드셨다고 하니까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또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대접한 기분 좋은 날입니다. 아우 자기 자신에게 그쵸. 이런 선물 깜찍한 선물 해줘야 스스로가 또 아주 기운이 납니다. 고딩 삼엄마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에요. 부산에서 오늘 사연 많이 주고 계십니다. 부산 애청자 여기도 있습니다. 비가 와서 저녁에 찌짐? 부침개 하려고 마트 왔다가 집에 가는 중입니다. 96번 버스에서 콩디 목소리가 들립니다. 기사님 감사요 하시면서 고딩 삼엄마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또 본다방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하고요. 96번 버스 우리 기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곳곳에 울려 퍼지게 이번에 라라랜드 4시부터 6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6번 버스에 계신 올라타 계신 모든 승객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이 응원할게요. 그리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 이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서문의 낙원, 악뮤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5095님, 콩디, 오늘은 사무실에 틀어놨어요. 매일 이어폰으로 듣는데 대표님과 부대표님이 안 계셔서 다른 직원들에게 웃으면서 일하자고 크게 들었습니다. 대표님하고 부대표님이 없으시니까 아우 이렇게 다들 크게 틀어놓고 웃으면서 일을 하시는 거죠. 5095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캐러멜 마끼아또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은 종일 흐려요 하시면서 김미영님 보내주셨고 이모티콘 잘 받았습니다. 우리 권은정님. 그리고 미싱하면서 크게 듣고 있습니다. 콩디 사랑합니다. 활기찬 오후 하시면서 5675님도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박태양님. 진짜 이름이 박태양일까요? 멋지다. 닉네임이 박태양님인데 밤에 매번 제 방만 듣다가 드디어 제 시간에 듣습니다. 야호 하시면서 설렙니다 하셨어요. 설레. 오늘 생방송에 이렇게 들으시니까 마음이 설레십니까? 우리 박태양님.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9338님. 집에서 셀프로 앞머리 커트했는데 망했습니다. 아 망했어. 좋다. 저도 셀프로 이 앞머리 제가 좀 눈 찌르거나 이러면 자르거든요. 그리고 늘 제클린한테 혼나긴 하지만 괜찮아요. 이 머리카락은 계속 잘 자라니까. 망한 앞머리 가릴 헤어밴드 사러 갑니다. 9338님 조금 자랄 때까지 헤어밴드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6872님 너무 짜증납니다. 짜증나. 이렇게 행복한 분들이 계시면 또 반대로 짜증나는 분들도 있어야죠. 남친한테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다고 했더니 원래 일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돈 받고 하잖아 라고 하네요. 누가 모르냐 하시면서 이렇게 짜증나는데 남친이 남일처럼 얘기했어. 그래서 화가 났어. 6872님 화를 좀 가라앉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은 힘든 거야. 그리고 4347님 경주에 신라대종과 봉화대 고분을 보고 중앙시장 가서 고구마 참외 뻥튀기 많은 걸 사가지고 오셨네요. 시장에서 15,000원 투자했는데 푸짐합니다. 어우, 이 중앙시장은 인심이 아주 후한가 봅니다. 15,000원에 많은 것들을 집에 데리고 오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라니님 오셨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간만에 을왕리 해수욕장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해산물에 회, 탕에 많이 웃고 많이 먹고 왔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그냥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오셨으니까 모든 게 다 사랑스럽고 이뻐 보이는 거죠, 우리 라니님. 그리고 387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강릉에서 축구 금강대기죠? 금강대기 대회 하는데요. 구경 많이 들어오세요.

풋볼 서울팀 응원합니다. 모든 선수들도 파이팅입니다. 제 지인분의 아들이 축구를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아마 여기 갔을걸요. 전국 고등학교 이 축구 대회인데 금강대기라고 하죠. 금강대기. 큰 깃발. 저도 몰랐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큰 깃발, 큰 대회. 거기에서 좋은 성적들 노력한 만큼 골도 시원시원하게 넣고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3873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명화님 콩디 사랑해요. 정승기님 이모티콘 보내주셨고 우리 천은경님도 와주셨습니다. 옥정아님 오늘도 반가워요. 잠이 솔솔 오는 이 시간 하지만 정신 차리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들어봅니다. 아우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홍정아님 늘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우리 정아님도 찾아와주셨고 양지희님 김미영님도 오셨습니다. 주운수님 김은님 김수진님 이정숙님 정말 많습니다. 정승원님 하루 종일 운전을 하는데 오늘처럼 날씨가 흐리면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라라랜드에서 좋은 노래 들으며 힐링하고 있습니다. 정승원님이 또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을 하신다니까 졸음운전 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커피 한 잔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와 오늘 25분까지 진행을 했네요.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의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김광진의 동경소녀 서영은의 완소 그대 이렇게 두 곡이에요.

노래 한 곡에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Music is magic.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이의 꿈이 되겠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요동치는 날에는 옛 생각이 자꾸 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우, 뭐야. 나 올 때 진짜 흐릿흐릿했는데 아주 쨍하고 날씨 왜 저렇게 좋은 거야? 그래서 급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추억 속 최애 밴드는 누구일까요? 그 밴드의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급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뮤직 매직 시간에는 나의 최애 밴드와 최애 곡을 들어볼까 합니다. 노래에 얽힌 추억이 있다면 같이 보내주셔도 대환영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달달한 마카롱 세트, 달달한 마카롱 커피 세트. 나는 성격이 너무 급해.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이의 꿈.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Music is magic.

제가 노래방에서 유일하게 부를 줄 아는 노래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신은주님 5539님 요 노래 나왔을 때 만났던 남친이 구창모 닮았었어요. 노래는 못했지만 잘 사냥하셨고 김치 담다가 좋아하는 밴드 노래 저그라에서 보내봅니다. 아우 8436님 이렇게 또 약속을 잘 지켜주시네요.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김경모님 저는 송골매입니다. 기타 전주 소리 하나면 모두가 쓰러지죠 하셨습니다. 지금 노래 나갑니다.

저의 최애 밴드는 걸이죠. 캔디 속에 나온 백마탄 왕장님 같았어요. 걸의 아스피린 틀어주실 거죠? 하셨습니다. 3521님 보내주셨어요. 김혜라님 언니 일어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셨습니다.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0: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2: 오하나 사이님, 대학생 때 락카페 다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발동동님, 밴드의 노래는 웅장하면서 소박하면서 마음을 울립니다. 흥해라 밴드요 하셨고, 한지원님, 밴드 노래 정말 좋다고요. 나 지금 치어 리딩 하는 중 하셨어요. 심서은일님, 자우림이요. 김은아님은 천상의 목소리인 듯해요. 미안해 널 미워해 신청합니다. 이현경님은 저 중학생 때 더 크로스가 최고 인기였습니다. 노래방만 가면 더 크로스의 Don't Cry가 방마다 들렸습니다. 7559님, 밴드는 역시 대한민국 대표 밴드 윤도현 밴드죠. 2337님, 더너치의 사랑의 바보 이유가 없음 노래가 좀. 네. 우리 왕경태님, 부활이요. 부활 노래는 학창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몇십 년 들어도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밴드 부활 빠지면 섭하죠 하셨고, 문나라님, 이름이 문나라예요. 이쁘다. 제가 좋아하는 밴드는 부활입니다. 그 중에서 네버엔딩 스토리 제일로 좋아합니다. 우리 남편 애창곡인데 오늘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오랜만에 듣고 싶어. 우리 문나라님 콩디 꼬고 하셨어요. 7968님, 여기는 태백인데 비 와요. 비 와. 콩디 화창하더니 갑자기 비가 와요. 밴드의 노래를 쭉 들으니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시면서 하트 많이 날려주셨어요. 김지영님, 저의 최애 밴드는 Y2K의 헤어진 후예입니다. 밴드가 흥하던 시절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패션도 음악도 돌고 도니까 언젠가는 또 밴드가 다시 한번 아주 그냥 이 에너지를 일으킬 만한 그런 때가 오겠죠. 김동현님, 너무 좋아 보입니다 누나. 제가 너무 혼자 즐거웠나요? 그리고 수사랑님, 윤도현 밴드의 사랑2 생각난다 하셨고, 회사 장기자랑 때 이 노래 부를 때 지금의 아내가 반했다고 합니다. 이윤태님,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 밴드를 골라달라고 했더니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송명철님, 부활 노래 생각난다 하셨고, 5539님,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제일 먼저 떠오르셨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최애 밴드의 최애곡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들어도 너무 멋있습니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 뮤직 매직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10분 뽑아서 커피와 마카롱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은 입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청담대교 북단 연결로 영동대교에서 청담교량 쪽인데요.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한강대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5차로에서도 추돌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7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로 매송휴게소에서 팔곡분기점까지는 6km 정체입니다.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6km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부산 외곽고속도로 창원 쪽은 기장 철마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3: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4: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9: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임영희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수원에 살

살고 있는 준이 엄마예요. 저는 주로 차 타고 이동하면서 라라랜드를 듣는답니다. 오늘이 우리 아들 생일이에요. 중1 사춘기를 지나가는 중인 우리 아들 아주 징합니다. 어떻게 다시 뱃속으로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저 지나가리라 하며 바르게 잘 커주길 바랄 뿐이에요. 준이야, 자전거 탈 때 늘 조심하고 다치지 말자. 생일 축하해. 그리고 엄마의 잔소리만큼 많이 사랑해.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권진원의 Happy Birthday to You였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임영희님 먼저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뱃속으로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저 지나가리라 하면서 지내신다고 하셨어요. 가족들 생일이 다 5월이시대요. 남편 박동현님 생일은 5월 11일이고 어제였고 영희님은 5월 21일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 또 아들 생일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세 분 모두 다 생일 축하드리겠고요. 김수진님 준이 14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사춘기 또한 파이팅이에요. 으쌰으쌰 하셨어요. 이희경님 준이 생일 축하해요. 중2병 지나면 예쁜 아이로 되돌아와요. 좀만 기다리세요. 이희경님이 이렇게 팁을 주셨습니다. 이재숙님 크크크 너무 공감해요. 생일 축하해요 아드님. 이 또한 지나가면 한껏 더 멋진 그렇습니까? 한껏 더 멋져진 아들이 될 겁니다 하셨어요. 안이로님 내 배 아파가며 나왔지만 남의 자식이다 하고 키우셔야 해요. 결국 모르는 여자가 채가요. 마지막에는 우리 안이로님

그렇군요. 준이야, 랜선 이모도 축하해. 랜선 이모도 축하해. 엄마 잔소리가 어느 날 문득 그리울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엄마랑 잘 지내. 그리고 어머니 뱃속으로 넣으면 다시 태어날 텐데. 그러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시면서 8205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전은혜님, 뽀나님, 언니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가끔 빵 터질 때 저도 같이 웃고 납니다.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여기는 제주고 오늘은 비가 왔다 갔다 또 지금은 맑아졌습니다 하시면서 전은혜님 멀리 제주도 섬에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임영희님 다시 한번 파이팅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녹음해서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시죠?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만들 시간입니다. 오늘 봄풀리 주제 또 알려드려야죠. 봄풀리 주제가 숫자풀리네요. 숫자풀리 되겠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숫자가 들어간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이번에는 달달한 자몽차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저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로 배선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레이. 자, 봄플레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는 숫자 플리가 되겠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숫자가 들어간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달달한 자몽차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보아의 Only One.

종명님, 이상수님, 8624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숫자 플리하면 이 노래죠. 이하이의 1, 2, 3, 4.

해외로 아주 날아다녔던 예쁜 추억이 있습니다. 7911님 라라랜드 들으며 퇴근합니다. 5902님 최현두님 룰라34로 줄 서봅니다. 줄 잘 쓰셨네요. 1416님 최경희님 주영진님 전정현님 4922님도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룰라의 34.

유나의 비밀번호 486 신청합니다. 9252님 그리고 김동현님, 아내가 저에게 미안한 일이 생기면 불러주던 노래입니다. 유나의 비밀번호 486. 강병찬님, 비밀번호 486 유나의 노래 듣고 싶어요. 콩디 하셨습니다. 띄워드릴게요. 유나의 비밀번호 486.

네, 오늘 봄플리 숫자플리로 함께했습니다. 보아의 Only One, 이하이의 One, Two, Three, Four, 룰라의 Three, Four, 유나의 비밀번호 486 들어봤어요. 4860님 보내주셨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가 4860 그러네요. 유나의 비밀번호 486에서 시작된 번호입니다. 콩디 반가워서 문자를 해봅니다 하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투투의 1과 2분의 1, 가수도 제목도 다 숫자입니다. 0911님 보내주셨고, 심유영님, 이석훈,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사랑하는 이유가 10가지나 있대요. 그리고 고은영님, 에픽하이의 1분 1초, 박찬호의 에픽하이, 우원, 아싸, 빨랐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나훈성님, 룰라, 100일째 만나, 오, 맞네요. 우리 아내랑 2450일째입니다. 100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5300님, 박혜경,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안 될까요? 아우,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숫자 들어가는데. 장윤희님, 제이, 예, 8318. 신청하셨고 서정은님 다비치의 파리파리 이도염님은 이효리의 텐미닛 권중한님은 악뮤의 200% 백윤경님 티아라의 넘버 나인 그리고 우레맨 에스퍼맨이라는 분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 밤이 깊어가지만 여기에서 2가 숫자 들어간다고 꾸역꾸역 그리고 강귀미님 못난이님 가게 오픈하고 콩디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고 또자 쿨쿨님도 노래 신청해 주셨고 안규영님, 이상민님, 이세훈님, 김우연님, 최인숙님, 강혜영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봄플리 숫자플리 마지막 곡은요. 5407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숫자플리 god의 0% 빵순이라 숫자 0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빵 좋아하는데 먹고 싶네요. GOD의 0% 띄워드리고 저 2부는 어떤가요? 준비하겠습니다.

0: 옛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몇 달 전 취업을 위해 서울로 떠나 아들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텃밭에 쪼그리고 앉아 잡초를 뜯다가 휴대폰에 뜬 아들이란 두 글자에 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어, 아들, 이 시간에 전화해도 돼? 회사에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지금 풀 뜯고 있지. 아우, 이놈의 잡초는 왜 자꾸 자라나 몰라. 엄마 아주 이것 때문에 골치야 골치. 아유, 이놈의 잡초. 안 그래도 말이 별로 없는 아들이 내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허허 웃기만 하는 게 이상하다 싶었다. 얘가 내 얘기 듣자고 전화하진 않았을 텐데. 엄마의 본능이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1: 아니 그냥 엄마 뭐 하시나 해서 전화해 본 거예요. 점심이요? 아우, 점심 뭐 대충 먹었죠. 에이, 안 먹진 않죠 제가. 엄마 혹시요, 저 회사 그만둔다고 하면 화내실 거예요? 그냥 다녀보려고 했는데 처음에 하기로 했던 일이랑 자꾸 다른 일을 시켜서요. 저 취직했다고 좋아하셨는데 죄송해요 엄마.
0: 풀 죽은 아들 목소리에 아휴 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엄마 입장에서는 하나도 큰일이 아니다 싶은 걸 가지고 우리 아들이 며칠을 혼자 고민했을 게 눈에 선하다. 아들, 엄마가 다니라면 다닐 거야? 너 그럴 수 있겠어? 안 맞으면 그만둬야지. 그만두고 새로운 데 찾아봐. 너 거기 첫 회사야. 수습기간 다 끝나야 계약서 쓴다며. 수습기간이 뭐 회사만 너 지켜보는 기간인 줄 알아? 너도 그 회사랑 맞나 안 맞나 보라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 눈치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들, 알아들었지? 그제야 아들도 마음이 놓이는지 휴대폰 너머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학도 졸업을 했고 군대도 다녀왔고 제 힘으로 취업까지 해내는 모습에 다 컸다고 생각을 했다. 이제 엄마 손탈 일이 없겠구나 싶어 홀가분하면서도 내심 서운했는데 우리 아들 회사에선 그저 무지렁이 햇병아리였다.
1: 엄마, 그럼 저요 일 그만두고 집에 며칠 가 있어도 돼요? 가서 친구들도 좀 만나고 싶고 엄마 반찬도 챙기고 아빠랑 술도 한잔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알겠어요 엄마, 그럼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0: 세상 모든 일이 어디 처음부터 쉬울까 싶다. 늦으면 늦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럼에도 꾸역꾸역 가다 보면 자기만의 길이 생기지 않을까? 아들의 도전을 한 번 더 응원하는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이었어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우리 어머님이 너무 멋지시다. 마인드가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아드님 정말 잘 되실 것 같아요. 늦으면 늦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럼에도 꾸역꾸역 가다 보면은 자기만의 길이 생기지 않을까. 정말 명언이네요. 4190님, 엄마도 파이팅, 아들도 파이팅, 라라도 파이팅, 오늘을 보낸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저 이런 두루두루 챙기는 이런 마인드 참 좋아합니다. 윤은영님, 아들 혼자 끙끙 앓았던 며칠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응원하는 부모님 덕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아유, 어머니 응원이 아주 대박이십니다.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이현정님, 저희 아이도 동료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엄마 욕심에 1년을 채웠으면 싶다가도 오죽할까 싶어 때려쳐버려. 엄마가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냐 했는데 두 달 쉬고 다시 취직했습니다. 안 때려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자기 인생이니까 스스로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이현정님도 또 이렇게 공감 해주시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7666님, 프로와 퍼센트 차이는 뭐죠? 저는 이런 분이 꼭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는 뭐 한국식 읽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퍼센트는 이 영어식 표현일 테고. 그리고 김동현님, 콩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제가 피곤해 보입니까? 그럴 리가요? 아까 너무 신나게 춤추셔서 그런가요? 제가 이 정도예요? 아무튼 염려해 주셔서 우리 김동현님 감사합니다.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그리고 김종서의 주머니 속의 행복, 이렇게 두 곡 묶어봤습니다.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

오늘 어떤가요 듣고요. 또 공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5510님. 남의 어머니로 응원을 받고 갑니다. 저희 엄마는 세상에 어려운 일 많어. 버텨. 네.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크크크크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 버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와 어머니 셋이다. 어려운 일 많어. 버텨. 아주 깔끔한데요. 홍인희님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그럴 때네요. 포도밭에서 올해도 포도에게 부탁하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해 포도에게. 올해도 잘 커서 우리에게 기쁨을 달라고 말이죠. 옆에서 우리 신랑 웃고 있습니다. 아, 우리 홍인희님 문자 주셨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아름다운 문자 주셨어요.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10km 마라톤 참여했습니다. 크, 완주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최고라고 합니다. 뜻깊은 날입니다. 4981님, 한상윤님 오늘 20년 만에 소꿉친구들을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왔습니다. 이제 중년 아저씨들로 변해서 잠시 저도 늙은 줄 모르고 깜놀 했었네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광수님, 이번 시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3005번 버스를 운행하는 이광수입니다. 이번 시에 밝은 목소리와 재미있는 진행으로 졸음을 날리고 안전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이광수님 감사합니다. 저 이번도 우리 광수님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3005번. 버스 행복이 가득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김현수님, 콩디님, 큰딸이 말이죠. 독립 후에 3년 만에 좁은 원룸에서 쪼매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쪼매 넓은 아파트에서 딸은 온통 살림살이 준비 중인 것 같아요. 딸아, 시집 가냐? 라고 어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윤성형님, 저 오늘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시력검사 양쪽 눈 1.5 나와서 시력이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아우 좋으시네요. 저도 아직까지는 0.9, 0.2를 달리고 있는데 아 0.9, 1.0. 0.1이면은 이건 뭐 안 보이겠지. 그리고 김상현님, 콩디 내일 큰딸이 원하던 병원에 최종 2차 면접을 앞두고 무척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했어. 힘내라고 콩디가 응원 한번 해주세요. 내일 최종 2차 면접 아주 당당하게 멋지게 잘 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남경민님, 냉장고 청소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몇 년 된 유물을 정리하니 힘은 들어도 기분이가 좋네요 하셨어요. 아니 얼마나 오래 냉장고 안에 안착되어 있었길래 유물이라는 표현을. 윤성애님도 주셨습니다. 본디 목소리가 귀를 쫑긋하게 하는 마력이 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건강검진이라 이틀 흰죽만 먹었더니 힘이 없어. 힘이 없어. 흰죽만 먹었으니까. 콩디 목소리 들으며 힘내봅니다. 4817님, 7940님. 드라마 느낌에서 이보님 나왔던 장면 인상적이었는데 영화 드라마 보조 출연했었어요. 그때 또 뵀었다고 하시면서 7940님 보내주셨고 강재구님 그리고 5238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우님. 오늘도 보라로 콩디 방송 듣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콩디 컨셉은 까만 콩이네요. 김옥현님, 콩디 저도 출첵했습니다. 저 가야 하는데 출첵하셨어? 그리고 강아지 집 만드는 회사를 지금 운영 중이래요. 5117님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244님, 9506님, 이민영님도 이렇게 산책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라라랜드 끝곡은요. 015B의 5월 12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늘 행복이고요. 감동입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본격 퇴근 정체 시작이 되면서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청담대교 북단 연결로 영동대교에서 청담교량 쪽 1차로에서 추돌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분당 수서도로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 2차로에서도 추돌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9km가량 정체되고 있고 이후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도 정체입니다.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는 6km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반대 목포 쪽은 영광부근 2차로에서 승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도 동군포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쪽으로 5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말하고 싶은 단어가 도저히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죠. 답답해서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퀴즈를 내듯 물어보게 됩니다. 저 왜 그 저 그거 있잖아 그거 아 저 뭐지 그거 아니 그거 몰라 그거 저기 그런데 휘뚜루마뚜루 설명을 해도 아 그거 하면서 정확한 답을 찾아주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아, 대화가 통한다는 게 신통방통한 일이에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건 그냥 나오는 답이 아니죠. 오랫동안 쌓인 서로의 감각, 이심전심과 집단지성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옆에 사람에게 툭 던져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혹시 아나요? 덕분에 시원하게 정답을 찾게 될지요. 저희 그나저나 여러분, 저 그거 아시죠? 저 그거 있잖아요. 왜 그거 있잖아요. 퇴근할 무렵 막 생각나고 습관처럼 막 찾게 되고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거. 예, 정답은 바로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저녁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홍재선의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오늘 첫 곡도 그래요. 아, 그 저기 뭐야, 그 94년에 그 KBS 드라마 느낌 있잖아. 거기에 그 하나 나왔던 OST인데, 아, 그러니까 손지창, 김민종이 부른 거 말고 다른 거 있는데, 아, 그 뭐지? 바로 홍재선의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참 생각 잘 안 나죠. 특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예. 임정임님. 맞아요. 배우분들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요.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작중 배역의 이름, 뭐 스토리, 감독,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건 다 알겠는데 진짜 이름 빼고 생각이 안. 아, 이름만 생각이 안 나. 희한해. 4000번님, 저요 저요. 제가 단어 말할 때 비슷하게 말하면 신랑하고 아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항상 고마워요. 그쵸? 그렇게 웃기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청 그 일상의 재미같이 느껴지던데, 진짜 본인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잘못 말하니까 주변 사람은 엄청 재밌어요. 그죠? 아, 봐, 엄마 또 잘못 얘기했다. 아, 똥치 콩조림이 난다. 5300번님, 제가 요즘 매일 그러네요. 머리에선 그려지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친구가 옆에 있다가 얘기해주면 그래 그거, 아, 너 진짜 기억 잘한다 하게 됩니다. 아직 청춘인 것 같은데 세월이 참. 아니요, 세월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가 다른 것을 많이 더 기억하고 두뇌 용량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사가 그만큼 많아져서, 예전에는 그 관심사가 그냥 협소했다면 요즘은 그냥 모든 걸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그만큼 바로바로 그 메모리에서 꺼내지지가 않는 거죠. 예. 7784님, 예?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아, 우리 보고 싶었다고요? 아, 그럼요 그럼요. 말 안 해도 알죠. 저도 인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오프닝에 저 그 있잖아요, 그 저기 그 퇴근할 무렵 생각나고 목소리 좋고 좋은 음악 나오는 그거 예, 바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이렇게 대화하듯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답변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스테인들은 정말 제가 가급적이면 저기 뭐, 아, 그 뭐 있죠, 이런 걸 가급적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할라치면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아, 집단지성 항상 놀랍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서로의 뇌가 되어서, 예, 메모리 용량을 좀 더 많이 가져가면서 원활한 방송 한번 꾸려가 보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달리는 2시간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잠시 후에 드라이빙 포인트가 열리니까 출석 체크 부탁드릴게요. 사연 소개되면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겠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추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설점식님이 청해 주셨어요. 이예린의 포

화요팅! 화요일 더하기 파이팅! 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지금 상황을 파이팅 있게 공유하겠습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안성경님, 백화점 왔어요. 우리 딸이 월급 탔다고 선물 사준대요. 6시 반 약속인데 기분이 들떠서 일찍 도착했어요. 많이 기다려도 기쁜 시간입니다. 와, 월급 탔다고. 어디 어디 백화점으로 나오세요. 와, 진짜 멋있는데? 이야. 박경수님, 요즘 오이 샌드위치가 핫한 것 같아요. 오이, 참치, 캔옥수수, 그릭 요거트 버무려서 구운 식빵에 올리고 오픈 샌드위치로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오, 맛있겠는데요? 저는 뭐 오이를 좋아하니까. 오, 보통 다 오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유난히 요즘 또 유행인가봐요, 그죠? 8225님, 중화요리집으로 회식하러 가는 중입니다. 배고파요. 요리들이랑 식사시켜서 먹을 생각하니까 군침이. 6시 반 도착이네요. 그동안이라도 들으면서 갑니다. 예, 그때까지라도 들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깐풍기? 어떻게 요리는 뭘로, 유산슬? 어떻게 시키실라나? 차영숙님, 모처럼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됐어요. 아침부터 꽃단장하고 나왔는데 이대로 집에 가기 싫은데 어쩌죠? 그래도 갈 데가 집밖에 없어요. 그러세요. 아, 지금 날도 좋은데 가다가 좀 이렇게 그 공원이나 이런 데 들러서 셀카도 좀 찍으시고요. 예, 그렇게 오늘 모처럼 이쁜데 예, 남겨두셔야죠. 그죠?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아름다운 밤 울랄라 세션의 노래 드라이빙 포인트 이어 듣고 왔습니다. 1228님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그 기록을 보니까 2년 전에 문자를 보냈네요. 오늘은 군입대 29년 된 날입니다. 차, 세월을 실감하면서 커피 한 잔 주시면 더 의미 있을 듯요. 하트. 선배님 29년 됐으면 97년 군번이시군요. 97년 5월 군번. 제가 99년 5월 31일 입대, 99년 5월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입대를 했을 때 우리 말년병장이셨겠네. 아, 정말. 더 드리고 싶네, 더 드리고 싶어. 그러네요. 진짜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아이고, 벌써 30년이나 가까이 됐습니다. 그죠? 참, 그때는 우리 2년 2개월이었는데 이제 좀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아, 군대 얘기하니까 또 끝도 없네. 예, 고맙습니다. 2년 전에 문자를 보내셨다고요? 좀 더 이제 좀 자주 보내주시죠. 예, 128님께 커피 한 잔 보내드립니다. 이주연님, 저녁 메뉴는 감자 두 개 넣은 고등어 무조림 미역국입니다. 스팀 들이면서 신나게 요리할게요. 생선 조림에 감자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생선도 맛있지만 감자가 와우. 지금 감자 썰어놓고 계신가 봅니다. 아니, 아니지. 조림을 하려면 미리 이제 밑에 쫙 자글자글하게 깔아놓고 이제 시작을 하실 테니까 양념이 잘 배도록, 그죠? 고등어 무조림이면 저는 감자보다 또 무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진짜 거들떠도 안 봤어. 그런 건. 그냥 본체, 생선만 공략했는데 이런 채소를 이제, 아, 그 맛이, 아, 진짜. 아, 먹고 싶네. 무가 밥도둑이에요. 그 고등어 무조림의 무가. 그죠? 와. 미역국이라고 그러니까 누구 생신이신가? 예. 맛있게 드시고요. 052 별별별별님. 예. 인디 반갑습니다. 퇴근 시간에 잠깐 듣고 했어요. 지금은 퇴직을 해서 집에서 편하게 즐겁게 스윗 드라이브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퇴근 시간에, 그쵸? 퇴근 시간도 좀 나름 바빠요. 그죠? 대중교통 이용하고 하면은 항상성 있게 길게 들을 수가 없는데 잠깐 듣다가 그래도 좀 자유로워지셔서 길게 들어주십니다.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주님께서, 매일 퇴근하면서 타는 버스 기사님이 들으시는 라디오예요. 그래서 스윗 드라이브가 익숙하면서도 재밌습니다. 와, 그 버스 자체가 스윗 드라이브네. 그죠? 문을 딱 교통카드 딱 찍고 나면은 바로 이제 스윗 드라이브 입장인 거지. 아유, 고맙습니다. 저 인디가, DJ가 버스 기사님 감사하다고 말씀했다고 한번 저기 연락 한번 주시면 커피 한 잔 쏘겠다고 그렇게 좀 전해 주십시오. 우선 인주님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방금 소개한 분들께도 다 보내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가게가 이제 6시 30분 이후에 펼쳐집니다. 자, 오늘 유인음악가게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주목! 파밤! 운동입니다. 운동. 우리 스트인들, 아, 요즘 날씨 좋고 저녁 시간에 아직 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산책 겸 운동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혹시 뭐 런닝머신이나 뭐 천국의 계단, 아, 너무 힘든가? 아니면 뭐 웨이트를 하고 계시나? 그 소위 쇠질이라고 하죠. 그런 거 무거운 거 들고 계시는지, 아니면 스쿼트로 정말 하체 달려나오고 계시는지, 예, 데드리프트, 와, 진짜 오랜만에 발음해본다. 그런 것들 하고 계셨습니까? 네. 어쨌든 유산소 운동을 하시든 근력 운동을 하시든 운동할 때도 음악은 포기 못하죠. 그래서 운동할 때 적합한 나의 그 근육이 참 잘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BGM 한 곡씩 유인음악가게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노래 4곡 선곡된 분들께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보내실 때 운동을 향한 열정이나 뭐 지금 현재 상황이나 아니면 운동하면서 있었던 일들 이렇게 에피소드 같이 들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 처음 찾아오신 새싹들을 위한 스테인 꿈나무상. 1부 끝곡은 여러분을 위해 비워둡니다. 선곡에 도전해 주시고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계속 만나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운동할 때, 예, 노동요가 아니라 이제, 그렇죠. 운동할 때 듣는 음악들, 신나는 음악이 많겠죠. 기다려봅니다. 우선 양요섭의 카페인,
그리고 이번 신곡이랍니다. 비의 Feel It 부제는 너야입니다. 좋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 가게. 오늘 준비된 키워드는 운동입니다. 진정한 운동인들은 날씨 탓 안 한대. 어떻게든 움직이고 보는 거다. 열정의 스윙들을 위한 이 시간, 텐션 끌어올리는 노래들로 오운완. 오늘 운동 완료! DJ DOC의 Run to You, 권순민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런닝머신 달리기 전 이어폰 꽂고 들으면서 리듬에 맞춰 달리면 좋더라고요. Bounce with me!

좋습니다. 김연희님께서 카라의 점핑 보내주시면서 제 운동 BPM은 BGM은 월별로 바뀌어요. BPM 빠른 음악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신청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하셨습니다. 예, 지금 웜업 중이니까 카라의 점핑, 예, 126의 알레그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예 심한 거 아닙니다. 에?

0: 맛있는.
1: 지치면 안 됩니다. 고개 듭니다. 김승희님, 퇴직하고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오전에 5km 달리기 하는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달렸어요. 아, 좋습니다. 싸이의 Right Now.

2785님, 9월에 산티아고 순례길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천계를 타는데 천국의 계단? 힘을 주는 곡이 있어요. 같이 들어요. 와,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본격적이시다. 버게 맨발의 청춘.

The beginning. 운동하면서 듣는 음악은 루머스의 스톰. 와, 이렇게 평온하게 말씀해 주시다니. 최성필님, 루머스의 스톰 갑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이야.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테라피
0: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테라피
2: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4: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8: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9: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8: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노진입니다.
1: 성현국님, 새싹입니다. 원래 이런 분위기예요? 방송 들으면서 바이크 타고 싶네요. 예, 새싹 이 질문이 올라오니까 우리 소나무 스틴들께서 적절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음악에 맞게 예, 정말 깊은 산 속 고요한 명상원부터 이렇게 또 디스코텍까지 정말 천의 얼굴을 가진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유인음악가기였습니다. 7094님, 헬스장에 1년 365일 인디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오, 그래요. 아, 우리 관장님이 호진 씨 짠찐 팬입니다. 아, 진짜. 와, 관장님,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7094님. 아, 그거 어딘지 진짜 궁금해지네. 짠찐 팬? 예, 찐찐 팬. 정말 감사해요. 아, 자. 헛둘, 헛둘, 으라차차. 이렇게. 운동인들을 위한 유인음악가게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배달음식 교환권 당첨자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 문의 코너로 가셔서 성함이랑 휴대전화 번호를 꼭 본문에다가 기재해 주세요. 자, 이제 꿈나무상은요 부석순의 파이팅해야지 이영지가 피처링한 노래를 선택해 주신 은소라님께 드리겠습니다. 운동할 때는 무조건 파이팅해야죠 하셨어요. 은소라님께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드리고 우리는 이 노래 들으면서 운동을 마저 하고 2부로 넘어갑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쪽인데요. 월드컵대교에서 성산대교 부근 5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또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일산 쪽은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부근 5차로에서도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3km 짧게 주춤하고요. 이후로 서설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더진나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8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사랑 처방.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1: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연입니다.
0: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1: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0: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화요일 저녁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생방송 2부 첫 곡 뉴 키즈 온 더 블록의 스텝 바이 스텝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이은주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야근이 많아서 헬스장 갈 시간이 없어서요. 사무실 15층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그거면 됐죠. 그게 운동이죠. 이 노래 들으면서 올라가면 신나고 좋아요. 와, 기초 체력 대단하시겠는데요. 야근이 많아서 헬스장 갈 시간이 없어서 직장 그 건물에 15층까지 항상 걸어 올라간다. 와, 보통 이제 일이 고되고 힘들면 아 그냥 무조건 편한 것만 하게 되잖아요. 근데도 운동을 위해서

대단하십니다. 우리 이은주님 덕분에 청해 주신 노래로 아주 신났습니다. 편의점 쿠폰 보내드리고요. 야근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죠? 예. 자, 지현정님 새싹인데 좋네요. 스텝 바이 스텝이라니 추억 돋아요. 진짜 반갑죠. 우리 때 친구들은 참 반가워해요. 1986년 그때쯤 나왔죠. 중학생 때. 예. 아니다. 그치. 중학생 때쯤 나왔지. 그때 멤버 이름 다 외운이라고.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무슨 잡지나 친구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막 외우고 막. 조던 나이트, 조나단 나이트 비슷비슷하게 생긴 형제여가지고 누가 형인지 모르겠다 하는데 조나단이 형이죠. 예. 동생보다 형이 한 글자가 더 많아. 그렇게 외웠어요. 조나단 나이트, 조던 나이트, 조이 맥킨타이어, 도니 윌버그. 아, 도니 윌버그. 와, 진짜 좋아했는데 미국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수년 후에 배우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 2차 세계대전을 다룬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곡이 정말 명연기를 펼쳤죠. 데니 우드도 생각나고. 데니 우드는 우리 스위스로의 송우진 좀 닮아가지고 좀 익숙했어. 그랬던 스텝 바이 스텝 뉴 키즈 온 더 블록.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그 아이돌 문화가. 그죠? 그런 이어서 이제 백스트리트 보이스, 엔싱크,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H.O.T, 저기 핑클, 재키 나오면서 이렇게 쫙 아이돌의 계보가 진짜 풍성해집니다. 아유. 자, 이제 2부 시작됐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저의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토바 퀴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에 온도, 습도, 분위기 담아낸 생생한 사진도 좋고요. 우리 스트인들이랑 도란도란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환영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면에 사연 소개되면 선물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뚜바 퀴즈 시작합니다. 쇼리실라!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는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 스비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열 분께 버터스카치 슈페너 쿠폰 퍼스슈쿠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음을 잡겠습니다. 스비스비두바 그 사리비 파리리 따따.
5: 최양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0: 스비트 바퀴 서밍에 이어서 바로 듣고 온 노래는 오늘의 힌트곡인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였습니다. 자, 그럼 도착한 문자 보겠습니다. 한지원님, 쿠폰도 모르겠고 허밍도 모르겠고 아파트 노래는 알겠어요. 춤이나 춰야지. 예! 그래요. 살면서 이렇게 욕심을 좀 버리면 행복해집니다. 그죠?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뭐 이런 욕심을 버리면 좀 편안해집니다. 우리 지원님. 아, 귀여우셔. 권순화님. 버터스카치 슈베너? 예. 오수진님. 버섯 슈크? 예. 고선욱님. 깊은 한숨. 크크크. 그니까요. 저는 살면서 처음 들어본 음료예요. 버터스카치 슈페너 쿠폰. 그 아메리카노 위에 크림을 올린 게 아인슈페너라고 공부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아인슈페너 음료 위에 버터스카치 크림을 올렸대요. 버터스카치란 버터와 설탕을 끓여 만든 단맛의 식재료. 그러니까 뭐 끓였으니까 캐러멜 같겠네요. 예, 그런 것이 이제 그 아메리카노 위에 올려가 있는 거죠. 오, 되게 맛있겠는데? 오, 저 되게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거? 오, 이렇게 풀어서 머릿속에 넣고 이해를 하니까 확 맛이 느껴지면서 퍼스슈크! 좋겠다. 오, 좋겠습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들. 자, 기대합니다. 이용기님, 점점 어렵다요. 아, 그러셨어요. 뭔가 그 허밍이 좀 짧으니까 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김경선님, 안녕하세요, 호진님. 전 모르겠네요. 예, 안녕하세요, 경선님. 아유, 그럼 다음 기회에, 예. 정혜영님, 너를 사랑하고도인 줄. 오, 아, 음악을 좀 들으세요. 오, 혜영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비스비뚜바, 라라도레미미, 이거잖아요. 근데 너를 사랑하고도는, 너를 사랑하고도, 라시도시도레미, 처음 시작과 이렇게 상승, 어, 멜로디 비슷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음악성만 인정을 받고 정답은 아닌 걸로. 네. 자,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노래였죠. 엄청 빨리 보내주셔가지고.
1: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은 내 집이었어야 해.
0: 오늘 정답은 박진영의 네가 사는 그 집인데요. 박진영 씨 음성이 아닌데? 이거 거의 B씨 같았죠, 방금.
1: 네가 타는 그 차, 그 차가 내 차였어야 해.
0: 어, 뒤에는 약간 비슷하다, 진영 형. 어쨌든 박진영의 네가 사는 그 집이었습니다. 예, 욕심을 냈죠, 화자는요. 하지만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집니다. 당첨자 발표합니다. 3998님. 네가 사는 그 집 박진영의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3998님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비트바 퀴즈 매력 넘쳐요. 어, 저 완전 중독된 것 같아요. 오, 중독된 끝에 당첨되신 7098님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진영의 네가 사는 그 집,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이번에 집값 많이 올랐더라고. 어, 현실적인, 예.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어우, 대단한데. 발동동님, 축하드립니다. 아, 닉네임도 발동동이야. 내 집이었어야 돼. 어떡해.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한 분 더. 네가 사는 그 집 박진영. 차를 잠시 세우고 정답 보내고 또 출발합니다. 와, 그 와중에 알차게 당첨되셨습니다. 1189님, 축하드립니다. 자, 네 분, 여기 여섯 분 더 모셔서 당첨된 분들께 버터스카치 슈페너 쿠폰 퍼스슈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물방에 오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꼭 본문에다가 글쓰기를 통해서 올려주세요. 그럼 그 제가 진짜 맛있겠다고 한 거 그거 갑니다. 자, 정답곡 듣고 옵니다. 박진영의 네가 사는 그 집.

0: 빛과 피.
1: 박진영의 네가 사는 그 집. 오늘 스비트바 퀴즈 정답곡이었습니다. 진선미님. 남편이 차를 샀는데 집보다 더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예. 남편분들은 차가 집처럼, 예. 차를 집처럼 여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거기 앉아있을 때가 제일 또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주차장에 도착해서 이렇게 좀 명상의 시간을 가지고 올라가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제 친구들이, 결혼한 친구들은 예, 그런다고. 아, 그러니까요. 아, 집에. 아,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미애님. 여행 다녀왔는데 역시 집이 최고입니다. 그럼요. 아우, 이불 밖은 위험해. 아, 여행 갔을 땐 좋죠. 갔는데 또 오고 가고도 되게 힘들고. 이제 저는 여행이 한 3박 4일? 좀 더 써서 4박 5일 정도 여행은 딱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상 지나가면은 그 부모님 모시고 이제 여행 가면은 항상 그죠. 아, 못 걷겠다. 아유, 집에 갈란다. 저기 집 앞에서 사 먹으면 그 얼마 안 하는 건데 이렇게 비싸다니 이러면서. 역시 집이 최고다. 예. 그렇죠. 여행 다녀오셨군요.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나 봅니다. 4742님. 인디 스비트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죠? 진짜 재능 기부 제대로 하는 듯. 하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스비트바라는 게 뭔가 아시겠지만 그 작곡가들이나 작사가들이 이렇게 곡을 만들 때 말도 안 되는 가사를 넣어서 하거든요. 가사가 이제 안 나온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이 했었어요. 예, 직업이 또 가수다 보니까 곡을 쓸 때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3998님. 우와, 감사합니다. 와, 엄지척. 버터 그거 잘 마실게요. 와, 퀴즈 당첨되신 우리 3998님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좋은 재료와, 예, 하나 본체가 아니라 그 뭔가 이렇게 많이 조립식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조립식 하듯이 뭔가를 많이 얹었는데 그 재료를 또 끓이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맛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파스슈크 이것만 외웠다. 저도 이제 커피숍에 가서 버스슈크 뭐였지? 버터 슈페너는 알겠는데 스가 뭐였더라? 막 이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당첨되신 3998님 비롯해서 축하드리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우리는 오늘의 장면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김원준입니다. 내 품에 안겨. 그리고 김현철의 이 길은 언제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0853님 대청소를 하다가 우리 집이 예전에 비디오 가게를 하던 시절 남겨뒀던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 테이프예요. 먼지 쌓인 테이프를 보는 순간 손님들로 북적이던 가게와 영화 빌리러 오시던 모습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더라고요. 요즘은 보기 힘든 물건이 됐지만 그 시절 추억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너무 익숙한 비디오 테이프 사진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비디오 테이프 세대라서 그렇게 한순간에 다 없어졌어요. 그죠? 참 정겨웠는데. 그래요. 참 간직하고 싶은 명화들은 저렇게 테이프로 보관하고 지금은 이제 플레이어가 없어서 이제 상영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귀한 물건 잘 간직하고 계시네요. 아유, 딱 보자마자 마이 아파 이렇게 생각한다. 강혜정 씨, 뱀이가 깨물면 마이 아파. 좋다. 저런 비디오 테이프 모르는 요즘 세대. 아, 그렇겠네. 진짜 모르겠네. 나는 알지. 윤미라님, 딸이랑 저녁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국제 간호사의 날이래요. 저에게는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제 딸이 얼마 전에 어렵게 간호사가 되어서랍니다. 우리 딸 존경하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 꿈을 드디어 이루셨군요. 정말 고맙고 소중한 존재 우리 간호사님들. 너무 근데 힘들잖아요. 힘든 만큼 존경을 많이 받는 거겠죠. 간호사의 날, 간호사의 사회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 국제간호협의회에서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인 5월 12일로 제정을 했다고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431님 오랜만입니다. 언젠가 인디에게 행운을 부탁한다면서 수험표를 보여줬던 아이의 훈련소 수료식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2년이 훅 가버렸네요. 여리게만 보였는데 건장한 군인이 되어서 멋지게 인사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제게 있어서 시간의 흐름은 치유이자 단단함을 만들어주는 약인 것 같아요. 인디도 여전히 좋습니다. 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의 흐름이란 그렇지, 서서히 낫고 나아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약이다. 3431님의 그 가르침에 우리 아드님이 정말 훌쩍 커서 오겠는데요. 그죠? 그랬구나. 훈련소 수료식 이제 그럼요. 이제 한 1년 절반 정도 남았겠는데 예, 건강하게 무탈하게 복무 잘하고 돌아오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알렉스의 사랑하오였습니다. 오늘의 장면 우리 일상들 만나봤습니다. 간호사의 날이네요. 이소영님, 우리 조카도 남잔데 간호학과 학생이에요. 물리치료사 하다가 간호학과 다시 다녀요. 아하. 와, 진짜 감사하다. 맞아요. 그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간호사 선생님도 그렇고 좀 많이 지원해서 참 예. 지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항상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고마운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지원님, 와, 비디오 가게, 저도 거기서 알바했었네요. 추억이 방울방울이네요. 맞아, 아르바이트 하면은 일단 그쵸, 편의점이 나오기 전에는 비디오 가게였던 것 같은데, 그죠? 비디오 가게 아르바이트생들, 그죠? 아르바이트 하고 그 진짜 동네마다 골목 어기어기마다 하나 두 개씩 또 메이커들, 그 프랜차이즈 점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게 큰 데는 무슨 뭐 어마어마했어요, 그죠? 되게 멋있게 쫙 진열해놓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3998님, 우리 집에도 의적 로빈후드 비디오, 가필드 만화 비디오, 결혼식 DVD 등등 있어요. 저도 인디랑 비슷해요. 비디오 가게, DVD 대여점, 추억이네요 정말. 맞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 있었죠. 그리고 급속도로 사라집니다. 아, 진짜 그만큼 세상 문화 발전, 이거 정말 실감하고 있는 우리 세대인 것 같아요.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죠. 무언가 계속 생겨나고 계속 적응해야 되고 익혀야 되고, 다 익힐라 치면 또 새로운 게 나와서 테이프에 열심히 녹음하면서 노래 녹음하고 연습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뭐 MD가 나, 뭐 마스터 디스크 나오고 막 CD 나오고 이제 CD도 없어지고 MP3 나오고 이제 MP3도 필요 없지.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되고, 와, 정말 추억이자 현실입니다. 그죠? 이렇게 오늘의 장면, 진짜 그야말로 오늘의 장면 만나봤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고요. 우리는 또 이제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라디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람회의 꿈속에서, 그리고 이소라입니다. 고백.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화요일 저녁 생방송 2시간 함께 달려주셨습니다. 아, 추억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오늘은 특히. 그리고 마지막 곡은 눈물로 씨를 써도 그댄 없는데.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승환의 눈물로 씨를 써도 남겨놓고 갑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어요.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이동량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이산 쪽인데요.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도 정체 구간 빠르게 풀리면서 이제는 전 구간 흐름 좋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이산 쪽으로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4km 정체 남아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마성터널 부근 6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 중입니다. 또 5차로와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양재에서 반포까지 6km 속도만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은 안성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4: 제프!

세상에는 수만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아스팔트처럼 평탄한 길이 있는가 하면 비포장 도로처럼 거친 길도 있죠. 또 목적지에 빠르게 닿을 수 있는 지름길이나 구불구불 둘러가는 길도 있는데요. 한 시인은 그 구부러진 길을 이렇게 예찬했습니다.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걸음을 늦추고 길을 구불구불 돌아가다 보면 길가에 핀 들꽃이 보이고 밤하늘에 뜬 별이 보이고 무엇보다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죠. 이 시간만큼은 여유로운 여행자의 마음으로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리 매닐로우 코파카바나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장호의 드림팝 5월 12일 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어플이나 내비게이션으로 길찾기를 많이 하시죠. 예. 길을 알아도 요즘은 예, 길찾기를 하면서 가십니다. 왜냐하면 실시간 그 뭐 막히는 정도 또 이게 가다가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이렇게 또 안내주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길이 또 막혀요. 이렇게 원활하게 가는 적이 없어요. 그거 믿어도 되나? 예, 요즘 또 AI까지 이렇게 합세를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주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길찾기를 나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0: 아무튼 똑같이 하니까 그 길이 또 막혀요. 예. 아마도 뭐 최단 거리, 최소 시간, 예, 요거 생각하시고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뭐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은 거의 차밖에 없는 이 그냥 큰 도로, 예, 큰 도로는 고속도로만 또 달리게 됩니다. 이 1분 1초가 아쉬운 현대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아마 길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내비게이션이나 어플 안 쓰고 갔던, 예, 골목골목, 이 길은 내가 잘 아는데, 예, 잊고 있던 그 길들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여행자의 마음이겠죠. 아니면은 창문 열고 드라이브하는 기분으로, 자, 2시간 또 편안하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 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트림 밤.

안정현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Dire Straits, Money for Nothing.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2일 화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0582님, 라디오 들으면서 21층까지 올라왔네요. 한 달간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서 얼결에 운동 중입니다. 우리 아들은 중간에 안 쉬고 거침없이 올라온다고 하던데 저는 나이가 70,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올라가요. 예, 아마 아드님도 말만 그렇게 하지 중간에 쉴 거예요. 본인의 젊음을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말이 헛나올 거거든요. 뭐라 그래야 되나. 예, 괜히 쉬었다 올라온다 그러면 뭔가 좀 없어 보이니까 나는 안 쉬고 올라오는데 그거를 쉬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과대포장할 수도 있어요. 힘들어요. 예. 아, 이런이시구나. 예. 아, 쉬면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와, 21층이면. 예, 또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그 계단이 많은 아파트들도 있더라고요. 그 예전 아파트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더. 예. 정경화 씨, AI와 대화하며 다이어트 중입니다. AI가 식단이랑 운동 의지를 다 잡아줘서 도움이 돼요. 급하게 빼서 탈나는 일 없도록 적당히 먹으며 천천히 빼는 중입니다. 요거는 괜찮네요. 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AI와 대화하면서 좀 조언을 구하고 얼마나 그 방대한 자료가 있겠어요. 그걸 AI가 진짜 나한테 맞게 싹, 예, 추출해서 알려주면 이런 거는 도움이 될 텐데, 뭐 나의 뭐 운세라던가 나의 뭐 미래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두 끝도 없이 그거를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뭐 나의 뭐 심리상태 뭐 마음 뭐 이런 거, 예, 이런 거는 굳이 AI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데요. 그래서 뭐 소개팅이나 누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예, 혹시나 모를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AI한테. 야, 이건 조금 약간 좀 더 나가자면 약간 인간성 상실 아닙니까? 저는 결사 반대입니다. 예, AI한테 내 마음이나 어떤 느낌, 감정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다이어트는 좋은 것 같아요. 2147님, 이제 저는 유부남이네요. 예,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왜 이, 예, 두 문장에서 뭔가 이렇게 이게 다운된 게 느껴지지? 그냥 제가 느꼈다는 거예요. 예. 신랑 입장곡이었던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Can't Stop. 예, 신청합니다. 행복하세요. 예, 2147님. 최은경 씨가 신청하신 머름5의 슈가까지 두 곡 듣죠.

2147님이 신청하신 Red Hot Chili Peppers Can't Stop 그리고 최은경씨가 Maroon5의 Sugar 신청을 하셨습니다. 제 생일이 깨톡에 떴다고 한 부부 손님들께서 꽃다발과 케이크를 가져오셨어요. 닭발 볶다 말고 급히 맥주잔에 꽃을 꽂았습니다. 둘러져 있던 리본도 아까워서 맥주잔에 둘렀어요. 너무 감동이어서 눈물 다 납니다. 놀라실만 하겠네요. 예, 손님들인데 예, 그냥 그저 손님들인데 가족들도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안 하는데 손님들이 와 예.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얼마나 그 잘해주셨으면은 손님들이 기억을 하고 꽃다발과 케이크를 가져오셨을까요? 진짜 감사할 일이네요. 예, 저도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예, 더 잘해드리세요. 덤도 좀 더 주시고. 와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예 봤어요. 아우 맥주잔에 눈물이 안 들어갔나 모르겠습니다. 아유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신화숙씨 미뤄두었던 여러가지 일을 했어요. 임장 다녀오고 겨울 이불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싱크대도 닦았답니다. 개운한 마음으로 과자 먹으며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남편 셔츠를 다리지 않은 게 생각났네요. 아휴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집안일을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다 보면 정말 끝이 없어요. 예. 아, 셔츠를 다 다리셨나 모르겠는데 본인 셔츠는 본인이 좀 주말에 이렇게 좀 다려놓으시면 안 되나 일주일치를? 예? 남편들은 그렇게 보통 하던데 본인 셔츠잖아요. 예? 아, 블랙 아이드 피스 Where is the love?

테일러 스위프트 The Fate of Ophelia. 5월 12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777님, 집 주차장에서 음악 들으며 잠시 쉬어갑니다. 오는 길에 큰딸 전화를 받았어요. 큰딸은 늘 공부해야만 하는 직업을 가져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엄마 생각해서 전화도 자주 해줍니다. 오늘은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묻더라고요. 사주겠다고요. 돈으로 달라고 용기를 말했습니다. 그치. 예. 아, 이렇게 자주 전화도 해주고 엄마 안부도 묻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이렇게 예 마음을 계속 써주면 돈이 필요한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아니, 미안하니까. 예. 그 마음을 아니까. 근데 아마 근따님은 그거를 속시원하게 말해주셔서 더 이렇게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필요한 거 그때그때 아유 뭐 필요한 거 없다 뭐 어? 아유 뭐 다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선 다음에 예? 필요한 거만 목록 막 혼자 적으시고 막 이런 분들 많았어요. 네. 그리고 솔직하게 예, 소심하게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와 진짜 착하다. 착한 딸님이네요. 아, 5777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떨어져 사시는 거예요? 혹시? 독립해서 사는 건가? 아니면 같이 사는 건가? 같이 사시는 건가? 신연식 씨, 아침마다 출발 FM과 함께를 듣는데요. 이재후 아나운서님은 휴가를 4주를 가셨대요. 어우, 너무 부러워요. 예, 저는 하루만 가도 업무 깨투 계속 울리고, 그래서 그냥 안 가고 말아요. 예,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을 예, 드림팝 들으면서 달래봅니다. 야, 이 소문이 여기까지 퍼졌군요. 예, 이재우 아나운서가 한 달 휴가를 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기 뭐 저쪽 남쪽 나라로 갔다 그러길래 뭐 어디 동남아 쪽을 갔나 했더니 예, 제주를 갔다고 이거 얘기해도 되나? 제주 뭐 한 달을 살러 갔다고 예, 제가 깨톡을 보낸 좋아요? 그랬더니 짧게 좋아 이렇게 말했어. 형 나도 가고 싶다 그랬더니 너도 와 그래. 좀 약간 싱거워요. 예. 이 형님이 좀 싱거운 사람인데 정은 또 무지 많습니다. 저도 부럽더라고요. 예. 한 달. 야. 그래서 지금 일주일씩 아나운서들이 좀 달리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곧 올 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 통쾌합니다. 아, 가세요 신현식 씨. 예, 아니 업무는 업무고 휴가는 휴가지 이렇게 저기 묵혀두시면 안 됩니다. 예, 쉬는 법도 잊어버리세요 이러다가. 2630님, 막대사탕을 많이 사면 블루투스 스피커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질렀습니다. 예, 쌓여있는 사탕은 남편 회사에 돌렸네요. 전 스피커만 갖고 싶었던 거라 그래도 막대사탕 150개 사면 스피커 하나 공짜인 거 가성비 있지 않나요? 150개요? 약간 상술에 넘어가신 것 같은데 제가. 예, 일단 성능을 한번 좀 지켜보시죠. 예, 어떤지. 아, 좀 그런데. 예, Justin Bieber featuring Ludacris Baby 듣고요. Billie Eilish, Birds of a Feather.

0: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우리말 퀴즈입니다. 풍선이 뭐뭐하다, 꽃망울이 뭐뭐하다, 눈물이 뭐뭐하다. 여기에는 모두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죠. 여기에 들어갈 우리말은 뭘까요? 힌트, 마지드 조던 원아이 원트를 잘 들어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1: 터진다.
0: 예.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터지다, 2번 터놓다, 3번 터잡다.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양약품.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마지드 조던의 What I Want 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터지답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으로 손창호 씨가 신청하신 콜드플레이 All My Love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차 간격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도로는 정체가 풀리면서 대부분 수월한 흐름 이어지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만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해월터널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서포항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선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소래터널부터 송내까지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를 여섯 글자로.
2: 그 공심 공팥 심팥 맞지? 아니야 저 뿌린 대로 거두리.
1: 아 아니 그 여섯 글자라니까. 아 우리 집 주소.
2: 우리 집 그 심으면 열리니. 아 맞아. 와. 시골 좌천 한시적 농부 박성우.
1: 육아 아들 셋만 이수경의
2: 우당탕탕 열일이 적응기
1: KBS 미니시리즈 심으면 열일이
2: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1: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 심으면 열일이.

0: 보니 타일러의 저 하트에이크.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7: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6: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8: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길어서 슬픈 그 곡, 사슴 같은 노래들. 모가지가 길어 슬픈 사슴처럼 길이가 길어 라디오에서 외면당했던 노래들 매주 화요일 밤 한 곡씩 만나봅니다. 사슴 같은 노래들. 오늘은 빌리 조엘의 Since From an Italian Restaurant 준비했습니다. 1977년에 발표된 명반 The Stranger에 수록된 곡이고요. 노래의 제목처럼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가사가 매력적입니다.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오랜만에 마주 앉은 두 친구. 그들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그 시절 모두가 선망하던 두 남녀 브렌다와 에디를 떠올리죠. 불같이 사랑했고 서둘러 결혼했지만 현실의 무게와 서로의 미숙함을 견디지 못한 채 결국 각자의 길을 걷게 된 두 사람. 찬란했던 젊은 날이 어떻게 평범한 삶 속으로 가라앉는지 두 친구는 담담히 꺼내놓습니다. 이 한 곡 안에는 몇 개의 시간과 몇 개의 장면이 들어있는데요. 레스토랑 테이블에서 서정적으로 시작된 멜로디는 브렌다와 에디의 청춘을 닮은 경쾌한 멜로디를 지나 다시 조용하고 쓸쓸한 레스토랑으로 돌아옵니다. 7분 35초 두 친구가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죠.

오늘 사슴 같은 노래들 빌리 조엘의 Sends from an Italian Restaurant 들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2일 화요일 밤이에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206님, 마음이 잘 맞는 직원 두 명과 한잔하고 들어갑니다. 예, 부끄러워서 앞에서 못한 말이지만 너희들이 최고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예. 한잔하셨는데 왜 부끄럽습니까? 저는 그냥 들 수 있는데. 예? 저는 한잔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니 그 약간 취중진담하라고 한잔하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좀 약간 풀어져서 이게 담아두고 있던 말들 특히 뭐 억울하거나 뭐 실망했던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진짜 하고 싶었던 그 어떤 표현들 이런 거 이때 해야죠. 그냥 말을 안 하면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알아주겠거니 내 마음 같겠거니 그렇게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분위기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장악하는 것 같진 않고 몇 마디라도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준비해 놓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또 이런 자리 가지시면 뭐 고맙다고 뭐 최고다라고까지는 좀 이게 좀 조금 그러시면 정말 고맙다고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진짜 회사 단일만 나고 일할만 난다고 이렇게 뭐 얘기해 주시면 어우 고맙게 느끼죠. 그분들도. 좀 듣고 계실라나? 퀸의 We Are The Champions 신청을 하셨습니다. 박은희 씨. 남편이 단팥빵에 중독이 돼서 거의 6개월 동안 자기 전에 두 개씩 먹고 자더니 살이 쪄서 밤마다 코를 무지하게 골았거든요. 본인도 위기를 느꼈는지 요즘은 단팥빵 딱 끊었네요. 배가 쏙 들어갔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퀸의 챔피언 그거 들려주실 수 있나요? 예. 야, 이거 쉽지 않을 텐데 단팥빵을 끊으셨다고요? 예, 단단이네. 예, 단단. 단팥빵을 끊으셨으니 단단인데. 야, 저도 단팥빵 좋아하거든요. 저도 입맛이 좀 약간 어르신들 입맛이라 빵들도 이런 빵들을 좀 좋아해요. 예. 근데 이게 집에 있으면 한두 끗도 없이 먹게 돼가지고 일부러 사다 놓질 않아요. 저는 뭐 누가 이렇게 선물을 하거나 주면 그냥 제가 먹는데 제 돈으로는 사진 않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뭐 어디 여행지 가거나 이러면은 그 지역에 왜 단팥빵 유명한 집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니 그런데 갈 때는 뭐 한 번씩 먹어야죠. 예, 그럴 때는 사는데 예. 네. 이거 쉽지 않을 리가 다시 돌아오실 것 같은데.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아, 안 돼, 안 돼. 토일만 먹으면 안 될까? 아니야, 아니야. 금, 토일만 먹으면 안 될까? 그래요. 밤에는 드시면 안 되죠. 예. 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1206님 박은희 씨가 신청하신 퀸의 We Are the Champions.

1206님 박은희 씨가 신청하신 퀸의 We Are The Champions 들었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802님 허리디스크가 터져서 수술과 재활을 두 달 넘게 하고 회사 복귀했습니다. 이번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병간호해준 아내 이영애에게 이렇게나마 문자로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드림팝도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겠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을 때 많은 위로가 된 드림팝 화이팅. 예. 예, 아, 일단 다행입니다. 예. 퇴원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계속 지금 궁금한 건, 아내분이 이영애 본명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여기서, 아, 정말 우리 예쁜 아내를 지칭을 하셔서, 아니, 이렇게 따옴표를 하셨거든요. 이영애. 본명이실 수도 있겠죠? 예, 본명이실 수도 있고. 그냥 장난을 치신 건지 아니면 예 그렇게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와 예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예 아이고 어떻게 하시다가 또 디스크가 이렇게 터지셨나요? 예 재활 이게 뭐 재활을 하셨다고 해도 계속 그 아마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또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 또 다시 또 재발할 수가 있더라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아, 0802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하트의 곡 듣죠? These Dreams.

If Prelude요. 예,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세요. 5월 12일 화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003님, 오늘 우리 딸 비서 합격 통지받았어요. 야호! 얼마 전에 드림팝이 우리 딸 취업하게 해달라고 드림팝에 우리 딸 취업하게 해달라고 사연 보냈었는데 진짜 좋은 기운이란 게 있나 봐요. 예, 너무 감사해요. 예, 룰루랄라 쇼핑몰 폭풍 검색 중입니다. 지은아, 엄마가 예쁜 옷 사줄게. 예, 와. 야, 드림팝. 여기가 명당 자리가 분명하긴 하군요. 예.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뭐 떨어졌다라는, 예, 합격 안 됐다라는 분이 거의 없어가지고, 예. 야, 저희 기운이, 예,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니까 너무 저희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 비서, 예, 비서. 아, 이것도 또, 신경 쓸 게 부지 많을 텐데요, 그죠? 예. 스트레스도 좀 받을 거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0082님. 친한 동생과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데 동생이 다른 직원과 트러블이 생겼어요. 저는 중간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역시 친한 사람과 일하면 더 힘들다는 게 맞나 봐요. 아, 그렇구나. 동생 편을 들 수도 없고 다른 직원 편을 들 수도 없고. 예, 동생 편을 들면, 네, 회사에서 그런다고 또 이게 또 소문이 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직원, 그러니까 편을 든다라기보다 뭐, 예, 그렇게 또 치우치게 되면은 또 친한 동생이 또 상처를 받을 거고, 야, 이거, 입장이 참 난감하시겠는데요. 그래도 객관적인 상황만 보고서 판단을 하세요. 예, 회사에서의 일이니까, 예.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죠. 예. 나중에 이제 친한 동생한테는, 예, 따로 만나셔서 설명을 하시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영희 씨가 신청하신 조지 베이커 셀렉션, I've been away too long, 그리고 에릭 칼맨, All by myself.

10년 만에 학번을 새로 받으니 9학번대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서 매일 행복합니다. 다소 지친 하루의 귀갓길을 상호님의 차분한 목소리로 마무리하는 것도 행복합니다. 예. 저와 연배가 비슷하시군요. 예, 그러시구나. 아, 그 봄에 밤에 캠퍼스 이렇게 딱 나올 때 기분이 너무 좋으시겠는데요. 예, 좀 피곤하긴 해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은 씨가 신청하신 피터 세트라 Glory of Love.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혼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착,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화요일 밤 끝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엘비스 프레슬리 러브 미 텐더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1: 공간 코디는 코디너.
2: 공간 만들기 코디너. 코디너. 공간 연출도 코디너. 코디너.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1: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3: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차례대로 벚나무, 매화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를 뜻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나무 이름들을 배열한 것 같지만 각각의 나무가 벚꽃은 벚꽃답게, 매화는 매화답게 외부의 간섭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꽃을 피운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끔 나 자신이 한심하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분명 각각의 쓸모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 자체로 소중하거든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모두 행복해져라 한올의 노래로 5월 12일 화요일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세상은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 있는 그대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를 않죠. 항상 똑같아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더 올라가야 된다고 항상 압박을 주고 강요를 하지만 우리 꿋꿋하게 그 목소리에 굽히지 말고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과 개성을 간직하면서 살아봐요. 3177님 20대부터 즐겨 듣는 밤그대 애청자입니다. 지금은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가 됐어요. 자주 듣진 못하지만 생각날 때 들을 수 있게 늘 같은 자리에 있어서 감사해요. 오랜만에 옛 공기가 생각나서 10시 땡 하고 들어왔습니다. 20대부터 쭉 밤그대와 함께 하셨군요. 그래요. 방송이라는 게요. 딱 시작하면 온 에어라고 써있는 그 표시에 불이 들어옵니다. 공기 중에 있다는 얘기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옛 공기가 생각나서 오셨다니 더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의 이야기가 공기처럼 분위기처럼 우리 밤그대 가족들의 삶 속에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윤태님 택시기사인데요.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만 하다 보니 힘들어서 커피 한잔 사서 공원 산책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열심히 일한 저를 위해 이런 선물 같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여기저기 편찮으시고 컨디션이 또 떨어지실 때가 있더라고요. 잠시 잠깐이라도 걸어 다니시거나 스트레칭 하시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여유를 챙기신 윤태님, 지혜로우십니다.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우리 진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험 과식엔 위제로 이야.

이종현의 내 사랑아, 먼저 들으신 곡은 정용화의 처음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해였습니다. 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0930님, 회사 입사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실수가 많아서 혼도 많이 나고 퇴근길에 울면서 퇴사 고민도 했었는데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더니 어느덧 1년이 됐네요. 돈 벌어서 부모님께 맛난 음식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릴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참 세상 일이라는 게 버티다 보면 또 어찌저찌 흘러가서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되더라고요. 4931님,

제가 오늘 많이 피곤하긴 했나 봐요. 실수로 옆집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잘못 누른지도 모르고 누구세요? 묻기에 얼떨결에 나야! 대답했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셔서 서로 어찌나 당황했는지 다급하게 죄송합니다 사과는 했지만 아직도 창피하네요. 이 초인종이 붙어있어서 사실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아주머니가 온화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상황을 이해해 주신 느낌이에요. 1304님, 늦은 밤 볼일이 있어서 조금 멀리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갑자기 대학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브 할 겸 모교에 가서 산책하는 중입니다. 대학 시절이 스멀스멀 생각나네요. 이렇게 추억하며 다녀올 수 있는 지금도 좋고 그 시절 성실히 잘 보낸 그때도 좋아 웃음이 납니다. 따뜻한 봄밤이네요. 가끔 이렇게 불현듯 어떤 시절의 추억이 확 떠올 때가 있죠. 그리고 마음먹으면 또 그 추억의 장소로 갈 수 있을 때 떠나보기도 하고요. 1304님은 요 대학 시절에 그래도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쌓여있는 모양이에요. 또 의외로 이렇게 20대나 대학 시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행복하시네요. 1304님은. 자우림의 25, 21. 7843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주주클럽이에요. 나는 나. 바람.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나는 원래 사람을 잘 기억하는 편이 아니다. 근데 선한 인상에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있어서 누가 봐도 눈에 띄지 않는 너를 내가 기억하게 된 건 네 손에 전단지가 한 움큼 쥐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볼 때마다 나는 속으로 조심스럽게 짐작했다. 저 사람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구나. 길 지나다닐 때 불쑥 내미는 전단지를 모른 척 지나칠 수도 있지만 저걸 다 나눠줘야 저 사람도 퇴근할 수 있을 테고 나는 그저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뭐 어렵다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라서 그래서 눈길이 갔던 모양이다. 그렇다고 그 이상의 어떤 인연이 닿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가끔은 나도 이런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게 될 때가 있구나 싶다. 하필 너를 만난 그날은 아침부터 모든 게 엉망이었다. 유난히 몸이 무거웠지만 출근하기 싫어서 꾀병이 난 건가 가볍게 생각하고 꾸역꾸역 회사에 갔는데 어제 상태가 점점 심각해졌다. 결국 조퇴를 하고 병원에 들렀다가 한 발짝도 움직일 힘이 없어서 택시를 탔다.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집 앞에 도착해 있었고 화들짝 놀라 후다닥 가방을 챙겨 내렸다. 아, 근데 휴대폰이 없었다. 가방을 몇 번이나 뒤져도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큰 길까지 나왔는데 마침 내 눈앞에 너가 지나갔다. 그나마 아는 얼굴이라 나는 쭈뼛쭈뼛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저 죄송한데 제가 지금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려서 그러는데 휴대폰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 넌 이미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휴대폰을 찾기까지 너는 내 옆을 떠나지 않고 도움이 되려 했다. 그렇게 나에게도 좋은 동네 친구가 생겼다. 나이 서른이 넘어 새 친구가 생기는 건 매우 신나는 일이었다. 거기다 내 친구의 취미가 동네 산책이라서 동네 곳곳에 숨겨진 보물 같은 장소들을 아낌없이 알려주니 나에게는 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같이 느껴질 수밖에. 내 친구 현정아, 항상 고맙고 우리의 첫 여행 제주도 여행에서도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오자.

아이유의 너랑 나, 박영선님 신청곡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와, 두 분 진짜 인연이시네요.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을 알아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인연으로 이어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걸 두 분이 해내셨네요. 그리고 5월의 제주 정말 아름답잖아요. 두 분 우정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세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무료인 콩도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박보람의 해화동, 동물원의 변해간에 보내드립니다.

동물원에 변해 가네. 먼저 들으신 곡은 박보람의 해화동이었습니다. 9700님. 손녀가 4살인데 어린이집에서 만든 간식을 안 먹고 할머니 주려고 챙겨왔다면서 고사리 손으로 제 입에 넣어주는 거 있죠? 뿌듯하고 기특했습니다. 아이고, 4살짜리의 마음속에도 이거를 잘 간직해서 할머니에게 줘야겠다, 이런 참을성을 발휘하고 또 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전했다는 게 너무 예뻐요. 9173님, 저는 대학원생인데요. 발표 준비하느라 요 며칠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힘들었는데 다행히 교수님한테 칭찬 많이 받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논문 쓰느라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네요. 배고파요. 진짜 초집중하셨었나 봐요. 발표라는 게 또 논문 쓰는 거 이상으로 신경 쓰이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서 떨지 않고 말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그리고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걸 잘 해내셨네요. 0902님, 혼자 영화 보고 왔어요. 워킹맘이다 보니 늘 시간과 여유가 부족했는데 오늘 모든 생각 다 잊고 2시간 힐링했네요. 나만을 위한 시간 가끔이라도 가져보려고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곳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줘야 조금 재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 보기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이수영의 라라라 1부 끝곡이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사랑한다고 말해줘.

그렇게 너를 사랑해.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 5685님께서 신청해 주셨네요. 유지원의 밤우리 징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음악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우리 징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박학기의 비타민. 박학기는 1988년 옴니버스 앨범 우리 노래 전시회 3 수록곡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로 데뷔했고요. 1989년 1집 앨범 타이틀곡 이미 그댄으로 골든디스크 신인상을 받으며 가수로서 입지를 굳힙니다. 이 노래는 2008년 발매됐고요. 박학기의 두 딸인 박승현, 박정현이 피처링에 참여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릴 감싸주고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예쁜 날들.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2010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 이 작품은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이태석 신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내전과 가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톤즈에서 의료활동은 물론이고 학교를 세워 음악과 교육을 통해 이태석 신부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사랑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인도의 시골 마을 케랄라 출신의 작가 아룬다티 로이의 소설 작은 것들의 신 중 한 구절입니다. 때로 죽음에 대한 기억이 죽음에 도둑맞은 삶에 대한 기억보다 훨씬 오래 간다는 것은 기이하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화요일 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룰라의 34 6305님께서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고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곳곳에 회색빛 먹구름이 떴습니다. 해가 떴다가 흐렸다가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날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오늘따라 왠지 옛 생각이 자꾸 난다면 잊고 살던 첫사랑이 생각나기도 하고 걔는 잘 사나? 친구의 안부가 궁금해진다면 오래된 추억의 노래를 흥얼대거나 한때 좋아했던 음식이 급 떠오른다면 그건 날씨 탓일 확률이 높다고 해요. 흐린 날엔 본능적으로 외부 자극을 줄이고요. 내면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아하, 내가 왜 그랬지? 그게 최선이었나? 기억 저 너머에 어떤 날을 떠올리며 그 시절에 나와 마주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 하늘은 또 어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첫사랑 파란의 노래로 이번에 라라랜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곳곳이 흐리거나 또 비가 오거나 해가 떴다가 숨었다가 해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떨까요? 이런 날은 생각나는 것도 많고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요. 머릿속이 바쁘다 바빠. 크으, 인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무슨 생각 중인데 이러이러하다. 오늘 같이 다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님 찾아와 주셨어요. 부산에서 주셨어요. 오늘 한때 비가 많이 와서 좋아했던 사람이 생각났어. 좋아했던 사람이 생각나서 커피 한 잔 마셨습니다. 잘 살고 있겠죠? 하셨어요. 어우, 메이비. 아주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 비록 헤어졌지만 그런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식에 잘 살고 있다고 하면 기분이 좋죠?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뭐 어디가 아프다, 이런 매드한 그런 소식 들으면 마음이 좀 우울해지잖아요. 우리 장영수님 문자 주셨고, 김경태님 오늘 오프닝을 들으시고, 먹구름이 많이 낀 날은 빨리 하늘이 맑아졌으면 해요. 인상 쓰는 시간보다 웃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우리가 웃는 시간을 만들면 되지. 김경태님, 제가 또 시원한 커피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2016님, 야간이라고 아침에 우중충한 하늘 보며 퇴근 후 자고 일어났습니다. 맑아진 하늘을 보면서 라라랜드를 듣습니다. 아우, 충전하시고 딱 일어나서 라라랜드 듣고 좋으시겠어요. 오늘 야간 당직도 활기차게

0: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잠도 푹 주무시고 라라랜드 오늘 2시간 함께 하시면서 좋은 에너지도 우리 같이 서로 교환하고 그리고 야간 당직도 아주 활기차게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 없이요.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잠시 후에 커피의 향이 가득한 본다방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떤지, 지금 생각 중인 거, 고민 중인 거, 딱 그거, 그거 뭔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뭐 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6: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7: 카페페 주문.
6: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7: 카페페 주문.
8: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9: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0: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오늘 하루 어때요?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콩디 뽀너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출첵합니다. 아, 여전히 매일 출석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사랑스럽습니다. 소중합니다. 부산은 비가 올 듯 말 듯 계속 흐립니다. 맨날 언니 보러 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좋아요 하셨습니다. 맨날 이것도 너무 사랑스럽게 들리네요. 강은옥님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하야 카푸치노 한 잔 제가 기분 좋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다방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서비스 잊지 않고 또 베이스로 딱 깔고 모시겠습니다. 조양숙님 이번 주 야간 근무라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 너무 피곤해. 콩디님의 재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생방송 2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셨어요. 저 이번이 잘 부탁드려야죠. 구문서님 찾아와주셨습니다. 여기 거제도 조금 전에 비가 조금 내리고 난 후에 햇볕이 쨍쨍합니다. 비 오고 햇볕 뜨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알지. 우리 구문서님이 거제도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바다 풍경하고 풍차로 아주 유명한 곳이잖아요. 거제도. 그리고 드라이브 코스도 아름다운 곳이 참 많았던 것 같고 해산물 유명하죠 또. 그런 거제도에서 우리 문서님이 문자 날려주셨습니다. 이번 누나 출첵합니다. 사과 열매 젓가하고 쉬어가며 라디오 듣습니다. 279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젓가하면서 이번에 라라랜드 듣고 계세요. 제가 시원한 한 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윤경님이 또 찾아와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담아주셨을까요? 아이고 새싹이네. 애기야 애기. 라라랜드 입문 6일차입니다. 대구 하늘은 흐리고 가끔씩 빗방울 떨어지다 말다 해요. 커피 한잔 놓고 오늘도 성공 맛집에서 2시간 즐길래요 하셨습니다. 우리 애기 백윤경님이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입문한 지 6일차 됐어요. 우리가 만난 지 6일 됐어. 앞으로도 우리 윤경님 이번에 라라랜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사리니 고사리 맛있는데 제주도 고사리 맛있잖아. 닉네임이 고사리예요. 콩디 칼국수 가게입니다. 오늘부터 콩국수 개시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스물스물 나타나야죠. 콩국수. 콩국수의 진 매력을 또 뽐낼 때가 왔습니다. 직접 콩 맷돌에 갈아서 맛있겠다 하는데 팔이 후덜덜합니다. 우리 고사리님 이게 또 참 큰일인데 그쵸? 정말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그릇 만들 때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거 우리 많은 팬들이 알고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양지희님 집 근처에 새로 오픈한 가게 가서 혼자서 카페 놀이를 했습니다. 혼자 카페 놀이 했어. 적적하지 않으셨어요? 콩디 아이스크림이 아니구나. 아이스라떼 피닝시에 먹으면서 아이스라떼 마셨습니다. 우리 양지희님 제가 아이스라떼 싸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드셨다고 하니까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또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대접한 기분 좋은 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쵸 이런 선물 깜찍한 선물 해줘야 스스로가 또 아주 기운이 납니다. 고딩 삼엄마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에요. 부산에서 오늘 사연 많이 주고 계십니다. 부산 애청자 여기도 있습니다. 비가 와서 저녁에 찌짐? 부침개 하려고 마트 왔다가 집에 가는 중입니다. 96번 버스에서 콩디 목소리가 들립니다. 기사님 감사요 하시면서 고딩 삼엄마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또 본다방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하고요. 96번 버스 우리 기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곳곳에 울려 퍼지게 이번에 라라랜드 4시부터 6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6번 버스에 계신 올라타 계신 모든 승객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이 응원할게요. 그리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 이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서문의 낙원, 악뮤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5095님, 콩디, 오늘은 사무실에 틀어놨어요. 크크크. 매일 이어폰으로 듣는데 대표님과 부대표님이 안 계셔서 다른 직원들에게 웃으면서 일하자고 크게 들었습니다. 아, 대표님하고 부대표님이 없으시니까 아우, 이렇게 다들 크게 틀어놓고 웃으면서 일을 하시는 거죠. 5095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캐러멜 마끼아또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은 종일 흐려요 하시면서 김미영님 보내주셨고 이모티콘 잘 받았습니다. 우리 권은정님. 그리고 미싱하면서 크게 듣고 있습니다. 콩디 사랑합니다. 활기찬 오후 하시면서 5675님도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박태양님. 진짜 이름이 박태양일까요? 멋지다. 닉네임이 박태양님인데 밤에 매번 제 방만 듣다가 드디어 제 시간에 듣습니다. 야호 하시면서 설렙니다 하셨어요. 설레. 오늘 생방송에 이렇게 들으시니까 마음이 설레십니까? 우리 박태양님.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9338님. 집에서 셀프로 앞머리 커트했는데 망했습니다. 아, 망했어. 좋다. 저도 셀프로 이 앞머리 제가 좀 눈 찌르거나 이러면 자르거든요. 그리고 늘 제클린한테 혼나긴 하지만 괜찮아요. 이 머리카락은 계속 잘 자라니까. 망한 앞머리 가릴 헤어밴드 사러 갑니다. 9338님 조금 자랄 때까지 헤어밴드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6872님 너무 짜증납니다. 짜증나. 이렇게 행복한 분들이 계시면 또 반대로 짜증나는 분들도 있어야죠. 남친한테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다고 했더니 원래 일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돈 받고 하잖아 라고 하네요. 누가 모르냐 하시면서 이렇게 짜증나는데 남친이 남일처럼 얘기했어. 그래서 화가 났어. 6872님 화를 좀 가라앉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은 힘든 거야. 그리고 4347님 경주에 신라대종과 봉화대 고분을 보고 중앙시장 가서 고구마 참외 뻥튀기 많은 걸 사가지고 오셨네요. 시장에서 15,000원 투자했는데 푸짐합니다. 어우, 이 중앙시장은 인심이 아주 후한가 봅니다. 15,000원에 많은 것들을 집에 데리고 오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라니님 오셨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간만에 을왕리 해수욕장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해산물에 회, 탕에 많이 웃고 많이 먹고 왔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어우, 뭐 그냥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오셨으니까 모든 게 다 사랑스럽고 이뻐 보이는 거죠, 우리 라니님. 그리고 387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강릉에서 축구 금강대기죠. 금강대기 대회 하는데요. 구경 많이 들어오세요. 풋볼 서울팀 응원합니다. 모든 선수들도 파이팅입니다. 제 지인분의 아들이 축구를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아마 여기 갔을걸요. 전국 고등학교 이 축구 대회인데 금강대기라고 하죠. 금강대기. 큰 깃발. 저도 몰랐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큰 깃발, 큰 대회. 거기에서 좋은 성적들 노력한 만큼 골도 시원시원하게 넣고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3873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명화님 콩디 사랑해요. 정승기님 이모티콘 보내주셨고 우리 천은경님도 봐주셨습니다. 옥정아님 오늘도 반가워요. 잠이 솔솔 오는 이 시간 하지만 정신 차리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들어봅니다. 아우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홍정아님 늘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우리 정아님도 찾아와주셨고 양지희님 김미영님도 오셨습니다. 주운수님 김은님 김수진님 이정숙님 정말 많습니다. 정승원님 하루 종일 운전을 하는데 오늘처럼 날씨가 흐리면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라라랜드에서 좋은 노래 들으며 힐링하고 있습니다. 정승원님이 또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을 하신다니까 졸음운전 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커피 한 잔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와 오늘 25분까지 진행을 했네요.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의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김광진의 동경소녀 서영은의 완소 그대 이렇게 두 곡이에요.

노래 한 곡에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Music is magic.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이의 꿈이 되겠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요동치는 날에는 옛 생각이 자꾸 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우, 뭐야. 나 올 때 진짜 흐릿흐릿했는데 아주 쨍하고 날씨 왜 저렇게 좋은 거야? 그래서 급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추억 속 최애 밴드는 누구일까요? 그 밴드의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급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뮤직매직 시간에는 나의 최애 밴드와 최애 곡을 들어볼까 합니다. 노래에 얽힌 추억이 있다면 같이 보내주셔도 대환영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달달한 마카롱 세트, 달달한 마카롱 커피 세트 나는 성격이 너무 급해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이의 꿈,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뮤직 is magic.

제가 노래방에서 유일하게 부를 줄 아는 노래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신은주님 5539님 요 노래 나왔을 때 만났던 남친이 구창모 닮았었어요. 노래는 못했지만 잘 사냥 하셨고 김치 담다가 좋아하는 밴드 노래 적으라에서 보내봅니다. 아우 8436님 이렇게 또 약속을 잘 지켜주시네요.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김경모님 저는 송골매입니다. 기타 전주 소리 하나면 모두가 쓰러지죠 하셨습니다. 지금 노래 나갑니다.

저의 최애 밴드는 걸이죠. 캔디 속에 나온 백마탄 왕장님 같았어요. 걸의 아스피린 틀어주실 거죠? 하셨습니다. 3521님 보내주셨어요. 김여라님 언니 일어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셨습니다.

새 밴드 무한궤도입니다. 아직도 그대에게 전주를 처음 들었을 때를 잊을 수가 없네요. 저도 그렇네요. 7215님 또 허연선님 이름이 이쁘다. 가족들과 대학가요제를 보다가 눈이 번쩍 귀가 짜릿했던 그 감동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오하나사이님, 대학생 때 락카페 다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발동동님, 밴드의 노래는 웅장하면서 소박하면서 마음을 울립니다. 흥해라 밴드요 하셨고, 한지원님, 밴드 노래 정말 좋다고요. 나 지금 치어 리딩 하는 중 하셨어요. 심서원일님, 자우림이요. 김은아님은 천상의 목소리인 듯해요. 미안해 널 미워해 신청합니다. 이현경님은 저 중학생 때 더 크로스가 최고 인기였습니다. 노래방만 가면 더 크로스의 Don't Cry가 방마다 들렸습니다. 7559님, 밴드는 역시 대한민국 대표 밴드 윤도현 밴드죠. 2337님, 더너치의 사랑의 바보 이유가 없음 노래가 좀. 네. 우리 왕경태님, 부활이요. 부활 노래는 학창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몇십 년 들어도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밴드 부활 빠지면 섭하죠 하셨고, 문나라님, 이름이 문나라예요. 이쁘다. 제가 좋아하는 밴드는 부활입니다. 그 중에서 네버엔딩 스토리 제일로 좋아합니다. 우리 남편 애창곡인데 오늘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오랜만에 듣고 싶어. 우리 문나라님 콩디 꾸고 하셨어요. 7968님, 여기는 태백인데 비 와요. 비 와. 콩디 화창하더니 갑자기 비가 와요. 밴드의 노래를 쭉 들으니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시면서 하트 많이 날려주셨어요. 김지영님, 저의 최애 밴드는 Y2K의 헤어진 후회입니다. 밴드가 흥하던 시절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패션도 음악도 돌고 도니까 언젠가는 또 밴드가 다시 한번 아주 그냥 이 에너지를 일으킬 만한 그런 때가 오겠죠. 김동현님, 너무 좋아 보입니다 누나. 제가 너무 혼자 즐거웠나요? 그리고 수사랑님, 윤도현 밴드의 사랑2 생각난다 하셨고, 회사 장기자랑 때 이 노래 부를 때 지금의 아내가 반했다고 합니다. 이윤태님,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 밴드를 골라달라고 했더니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송명철님, 부활 노래 생각난다 하셨고, 5539님,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제일 먼저 떠오르셨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최애 밴드의 최애곡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들어도 너무

멋있습니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 뮤직 매직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10분 뽑아서 커피와 마카롱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은 2부로 건너갑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요.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임영희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준이 엄마예요. 저는 주로 차 타고 이동하면서 라라랜드를 듣는답니다. 오늘이 우리 아들 생일이에요. 중1 사춘기를 지나가는 중인 우리 아들 아주 징합니다. 어떻게 다시 뱃속으로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저 지나가리라 하며 바르게 잘 커주길 바랄 뿐이에요. 준이야, 자전거 탈 때 늘 조심하고 다치지 말자. 생일 축하해. 그리고 엄마의 잔소리만큼 많이 사랑해.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권진원의 Happy Birthday to You였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임영희님 먼저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뱃속으로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저 지나가리라 하면서 지내신다고 하셨어요. 가족들 생일이 다 5월이시대요. 남편 박동현님 생일은 5월 11일이고 어제였고 영희님은 5월 21일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 또 아들 생일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세 분 모두 다 생일 축하드리겠고요. 김수진님, 준이 14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사춘기 또한 파이팅이에요. 으쌰으쌰 하셨어요. 이희경님, 준이 생일 축하해요. 중2병 지나면 예쁜 아이로 되돌아와요. 좀만 기다리세요. 이희경님이 이렇게 팁을 주셨습니다. 이재숙님, 크크크, 너무 공감해요. 생일 축하해요, 아드님. 이 또한 지나가면 한껏 더 멋진, 그렇습니까? 한껏 더 멋져진 아들이 될 겁니다. 아셨어요. 안이로님, 내 배 아파가며 나왔지만 남의 자식이다 하고 키우셔야 해요. 결국 모르는 여자가 채가요. 마지막에는 우리 안이로님. 그렇군요. 준이야, 랜선 이모도 축하해. 랜선 이모도 축하해. 엄마 잔소리가 어느 날 문득 그리울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엄마랑 잘 지내. 그리고 어머니 뱃속으로 넣으면 다시 태어날 텐데. 그러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시면서 8205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전은혜님, 뽀나님, 언니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가끔 빵 터질 때 저도 같이 웃곤 합니다.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여기는 제주고 오늘은 비가 왔다 갔다 또 지금은 맑아졌습니다. 하시면서 전은혜님 멀리 제주도 섬에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임영희님 다시 한번 파이팅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녹음해서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시죠?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만들 시간입니다. 오늘 봄풀리 주제 또 알려드려야죠. 봄풀리 주제가 숫자풀리네요. 숫자풀리 되겠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숫자가 들어간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이번에는 달달한 자몽차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저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모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이게 좋다.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자, 봄플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는 숫자 플리가 되겠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숫자가 들어간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달달한 자몽차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보아의 Only One.

이 노래로 아주 날아다녔던 예쁜 추억이 있습니다. 7911님 라라랜드 들으며 퇴근합니다. 5902님 최현두님 룰라34로 줄 서봅니다. 줄 잘 쓰셨네요. 1416님 최경희님 주영진님 전정현님 4922님도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룰라의 34.

유나의 비밀번호 486 신청합니다. 9252님 그리고 김동현님, 아내가 저에게 미안한 일이 생기면 불러주던 노래입니다. 유나의 비밀번호 486. 강병찬님, 비밀번호 486 유나의 노래 듣고 싶어요. 콩디 하셨습니다. 띄워드릴게요. 유나의 비밀번호 486.

네, 오늘 봄풀리 숫자풀리로 함께했습니다. 보아의 Only One, 이하이의 One, Two, Three, Four, 룰라의 Three, Four, 유나의 비밀번호 486 들어봤어요. 4860님 보내주셨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가 4860 그러네요. 유나의 비밀번호 486에서 시작된 번호입니다. 콩디 반가워서 문자를 해봅니다 하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투투의 1과 2분의 1, 가수도 제목도 다 숫자입니다. 0911님 보내주셨고, 심유영님, 이석훈,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사랑하는 이유가 10가지나 있대요. 그리고 고은영님, 에픽하이의 1분 1초, 박찬호의 에픽하이, 우원, 아싸, 빨랐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나훈성님, 룰라, 100일째 만나, 오, 맞네요. 우리 아내랑 2450일째입니다. 100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5300님, 박혜경,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안 될까요? 아우,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숫자 들어가는데. 장윤희님, 제2의 예? 8318. 신청하셨고 서정은님 다비치의 파리파리 이도염님은 이효리의 텐미닛 권중한님은 악뮤의 200% 백윤경님 티아라의 넘버 나인 그리고 우레맨 에스퍼맨이라는 분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 밤이 깊어가지만 여기에서 2가 숫자 들어간다고 꾸역꾸역 그리고 강귀미님 못난이님 가게 오픈하고 콩디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고 또자 쿨쿨님도 노래 신청해 주셨고 안규영님, 이상민님, 이세훈님, 김우연님, 최인숙님, 강혜영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봄플리 숫자플리 마지막 곡은요. 5407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숫자플리 god의 0% 빵순이라 숫자 0을 참 좋아합니다. 어우, 저도 빵 좋아하는데 먹고 싶네요. GOD의 0%로 띄워드리고 저 2부는 어떤가요? 준비하겠습니다.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몇 달 전 취업을 위해 서울로 떠나 아들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텃밭에 쪼그리고 앉아 잡초를 뜯다가 휴대폰에 뜬 아들이란 두 글자에 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어, 아들, 이 시간에 전화해도 돼? 회사에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지금 풀 뜯고 있지. 아우, 이놈의 잡초는 왜 자꾸 자라나 몰라. 엄마 아주 이것 때문에 골치야 골치. 아유, 이놈의 잡초. 안 그래도 말이 별로 없는 아들이 내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허허 웃기만 하는 게 이상하다 싶었다. 얘가 내 얘기 듣자고 전화하진 않았을 텐데. 엄마의 본능이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1: 아니 그냥 엄마 뭐 하시나 해서 전화해 본 거예요. 점심이요? 아우, 점심 뭐 대충 먹었죠. 에이, 안 먹진 않죠 제가. 엄마 혹시요, 저 회사 그만둔다고 하면 화내실 거예요? 그냥 다녀보려고 했는데 처음에 하기로 했던 일이랑 자꾸 다른 일을 시켜서요. 저 취직했다고 좋아하셨는데 죄송해요 엄마.
0: 풀 죽은 아들 목소리에 아휴 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엄마 입장에서는 하나도 큰일이 아니다 싶은 걸 가지고 우리 아들이 며칠을 혼자 고민했을 게 눈에 선하다. 아들,

0: 엄마가 단일하면 단일 거야? 너 그럴 수 있겠어? 안 맞으면 그만둬야지. 그만두고 새로운 데 찾아봐. 너 거기 첫 회사야. 수습기간 다 끝나야 계약서 쓴다며. 수습기간이 뭐 회사만 너 지켜보는 기간인 줄 알아? 너도 그 회사랑 맞나 안 맞나 보라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 눈치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들 알아들었지? 그제야 아들도 마음이 놓이는지 휴대폰 너머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학도 졸업을 했고 군대도 다녀왔고 제 힘으로 취업까지 해내는 모습에 다 컸다고 생각을 했다. 이제 엄마 손탈 일이 없겠구나 싶어 홀가분하면서도 내심 서운했는데 우리 아들 회사에선 그저 무지렁이 햇병아리였다.
1: 엄마, 그럼 저요 일 그만두고 집에 며칠 가 있어도 돼요? 가서 친구들도 좀 만나고 싶고 엄마 반찬도 챙기고 아빠랑 술도 한잔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알겠어요 엄마, 그럼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0: 세상 모든 일이 어디 처음부터 쉬울까 싶다. 늦으면 늦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럼에도 꾸역꾸역 가다 보면 자기만의 길이 생기지 않을까? 아들의 도전을 한 번 더 응원하는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이었어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우리 어머님이 너무 멋지시다. 마인드가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아드님 정말 잘 되실 것 같아요. 늦으면 늦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럼에도 꾸역꾸역 가다 보면은 자기만의 길이 생기지 않을까. 정말 명언이네요. 4190님, 엄마도 파이팅, 아들도 파이팅, 라라도 파이팅, 오늘을 보낸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어우, 저 이런 두루두루 챙기는 이런 마인드 참 좋아합니다. 윤은영님, 아들 혼자 끙끙 앓았던 며칠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응원하는 부모님 덕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아유, 어머니 응원이 아주 대박이십니다.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이현정님, 저희 아이도 동료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엄마 욕심에 1년을 채웠으면 싶다가도 오죽할까 싶어 때려쳐버려. 엄마가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냐 했는데 두 달 쉬고 다시 취직했습니다. 안 때려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자기 인생이니까 스스로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이현정님도 또 이렇게 공감 해주시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7666님, 프로와 퍼센트 차이는 뭐죠? 저는 이런 분이 꼭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는 뭐 한국식 읽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퍼센트는 이 영어식 표현일 테고. 그리고 김동현님, 콩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제가 피곤해 보입니까? 그럴 리가요? 아까 너무 신나게 춤추셔서 그런가요? 제가 이 정도예요? 아무튼 염려해 주셔서 우리 김동현님 감사합니다.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그리고 김종서의 주머니 속의 행복, 이렇게 두 곡 묶어봤습니다.

오늘 어떤가요 듣고요. 또 공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5510님. 남의 어머니로 응원을 받고 갑니다. 저희 엄마는 세상에 어려운 일 많어. 버텨. 네.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크크크크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 버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와 어머니 쎄시다. 어려운 일 많어. 버텨. 아주 깔끔한데요. 홍인희님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그럴 때네요. 포도밭에서 올해도 포도에게 부탁하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해 포도에게. 올해도 잘 커서 우리에게 기쁨을 달라고 말이죠. 옆에서 우리 신랑 웃고 있습니다. 아, 우리 홍인희님 문자 주셨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아름다운 문자 주셨어요.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10km 마라톤 참여했습니다. 크, 완주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최고라고 합니다. 뜻깊은 날입니다. 4981님, 한상윤님 오늘 20년 만에 소꿉 친구들을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왔습니다. 이제 중년 아저씨들로 변해서 잠시 저도 늙은 줄 모르고 깜놀 했었네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광수님, 이번 씨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3005번 버스를 운행하는 이광수입니다. 이번 씨의 밝은 목소리와 재미있는 진행으로 졸음을 날리고 안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이광수님 감사합니다. 저 이번도 우리 광수님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3005번. 버스 행복이 가득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그리고 김현수님, 콩디님, 큰딸이 말이죠. 독립 후에 3년 만에 좁은 원룸에서 쪼매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쪼매 넓은 아파트에서 딸은 온통 살림살이 준비 중인 것 같아요. 딸아, 시집 가냐? 라고 어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윤성형님, 저 오늘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시력검사 양쪽 눈 1.5 나와서 시력이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아우 좋으시네요. 저도 아직까지는 0.9, 0.2를 달리고 있는데 아 0.9, 1.0 0.1이면은 이건 뭐 안 보이겠지. 그리고 김상현님, 콩디 내일 큰딸이 원하던 병원에 최종 2차 면접을 앞두고 무척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했어. 힘내라고 콩디가 응원 한번 해주세요. 내일 최종 2차 면접 아주 당당하게 멋지게 잘 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남경민님, 냉장고 청소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몇 년 된 유물을 정리하니 힘은 들어도 기분이가 좋네요 하셨어요. 아니 얼마나 오래 냉장고 안에 안착되어 있었길래 유물이라는 표현을. 윤성애님도 주셨습니다. 본디 목소리가 귀를 쫑긋하게 하는 마력이 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건강검진이라 이틀 흰죽만 먹었더니 힘이 없어. 힘이 없어. 흰죽만 먹었으니까. 콩디 목소리 들으며 힘내봅니다. 4817님, 7940님. 드라마 느낌에서 이보님 나왔던 장면 인상적이었는데 영화 드라마 보조 출연했었어요. 그때 또 뵀었다고 하시면서 7940님 보내주셨고 강재구님 그리고 5238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우님. 오늘도 보라로 콩디 방송 듣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콩디 컨셉은 까만콩이네요. 김옥현님, 콩디 저도 출첵했습니다. 저 가야 하는데 출첵하셨어? 그리고 강아지 집 만드는 회사를 지금 운영 중이래요. 5117님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244님, 9506님, 이민영님도 이렇게 산책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라라랜드 끝곡은요. 015B의 5월 12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늘 행복이고요. 감동입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팝아트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초록 풀밭 위에 노란 수선화 4송이가 피어있는 그림인데요. 그는 여기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봄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갑작스러운 취소만큼 우리 마음을 허무하게 만드는 일도 드물죠. 식당 주인에게는 예약 취소가 속상한 일이고 기다리던 약속이 취소되는 것도 참 달갑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세상에는요, 취소되는 것들도 있지만 끝내 다시 돌아오는 것들도 많다는 걸 우린 알고 있습니다. 계절이 어김없이 돌아오는 게 그렇고요. 꽃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피어나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지키고 싶고 소중하게 품고 있는 마음들은 쉽게 취소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Wildflower, 스카이락의 노래로 KBS 라디오 밥스 프리덤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취소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조금 더 믿어보는 시간은 어떨까요? 내가 꿈꾸는 희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팝스 프리덤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KJ로 시작해서 AN으로 끝나는 그대, 보미님, 저도 매일 잘 듣고 있답니다 하셨고요. MI로 시작해서 26으로 끝나는 그대는 보민 DJ 수고가 많으세요. 파이팅. 아, 이렇게 또 제 이름을 불러주는 그대들이 있어서 더 힘이 나네요. 자, 또 좋은 노래 이어드리죠. 쉐어의 I Found Someone, 쟈니의 노래예요. Don't Stop Believing.

Cher의 I Found Someone, 자녀의 Don't Stop Believing 들려드렸습니다. 보니엠은 1970년대 후반 디스코 열풍이 한창이던 시절 그 중심에서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든 그룹이죠. Pops Today. 1978년 오늘은 보니엠의 Rivers of Babylon이 영국 싱글 차트 정상에 올라 5주간 1위를 한 날입니다. 독일의 프로듀서 프랭크 파리안이 기획한 4인조 혼성 프로젝트 그룹인 보니엠은요. 카리브의 출신들로 이루어진 그룹이에요. 경쾌한 디스코 리듬에 레게, 소울, 가스펠적인 요소를 섞어서 당시로서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중독성 강한 음악을 선보였는데요. 그중 Rivers of Babylon은 영국 음악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싱글 중 하나로 기록될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곡은 구약 성경의 시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노래죠. 바빌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져 있는 가사에 보니엠 특유의 리듬감 있는 사운드와 코러스가 더해지면서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잡은 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보니엠 Rivers of Babylon 그리고 다디쿨 이어드리죠.

0: 휴식과 편안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살짝 내려놓으세요. 당신만을 위한 시간.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1: 팝스 투데이에서는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과 다디 쿨 들려드렸습니다. 5월은요, 햇살이 참 좋은 달이죠. 5월의 햇빛은 눈부시기보다는 우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햇빛이고요. 푸르름이 은근하게 짙어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어서 길가의 나무들도 사람들의 표정도 훨씬 여유로워 보입니다. 물론 낮에는 이미 한여름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더울 때도 많지만요. 햇살이 구석구석 퍼져있는 5월에는 그 햇살을 맞으며 좋아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걸어보는 일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도 없을 거예요. 오늘은요, 그런 5월의 산책길에 어울리는 노래 세 곡 골라봤어요. 먼저 햇살이 다시 찾아오는 순간을 노래한 곡이죠. 비틀스의 Here Comes the Sun 하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 음악과 함께 잠시 숨을 고르라고 이야기해 주는 노래입니다. 코린 베일리의 Put Your Records On. 그리고 이 곡은요, 초여름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곡이죠. 햇빛 가득한 섬으로 떠나는 기분을 전해주는 위저의 Island in the Sun까지. 오늘은 음악으로 햇살 속을 걷는 기분 느껴보시죠.

악기 연주하는 법을 배우듯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두려울 것도 더 바랄 것도 없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된다.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면 꽃잎이 떨어진다. 영혼이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의 약한 모습도 그 꽃잎처럼 모두 사라진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일이다. 몸이 불편하니, 영혼이 가난하니, 부유하고 비뚤어지니, 버림받으니, 오만하니까지도 모두 사랑하라. 진정한 스승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가르친다. 사랑은 우리 영혼 속에 산다. 타인 또한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람은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맨 마지막 구절에 어쩐지 마음이 짠해지네요. 사람은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다른 여러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린 너무 다른 일들만 많이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라디오 북카페, 오늘은 톨스토이의 악기 연주하는 법을 배우듯 이라는 제목의 글 읽어드렸고요. 에어서플라이의 The One That You Love, 제시카의 Lost Without Your Love, 제이미 폭스의 In Love By Now 들려드렸습니다. 프랑코 시모나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이탈리아를 풍미한 싱어송라이터예요. 음유시인이라는 별명답게 시적인 가사와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크 시몬의 안젤리 인 프레스티도, 빌려온 천사들 혹은 잠시 머무는 천사들 들려드렸습니다. 5월에는요 괜히 바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천천히 걷고 싶은데 어쩐지 조바심이 나서 발길을 재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에게 여유로워질 필요가 있는 거겠죠. 일부러 더 천천히 걷고 주위도 둘러보면서 5월의 아름다움을 꼭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끝곡은 우리에게 잔잔하고 명상적인 분위기의 뉴에이지 음악을 들려주는

미국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예요. 레지스토리의 페이스페이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0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우리가 하루 동안 마주치고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누군가의 이름을 그 사람과의 대화를 기억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바심은 내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매일 이 시간 상하 가족들과 함께 보낼 거니까요. 언젠가는 허유원, 제 이름 세 글자도 여러분 마음에 각인되지 않을까요?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으로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상하 DJ가 된 지 3일 차입니다. 이제 겨우 3일 차, 정말 새싹 DJ인데요. 사실 뭐 DJ로서도 뭐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아나운서로서도 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 사실 제 이름이 알려졌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제가 나름 그래도 이 회사에서 4년 차인데 아직까지 제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도 아니어가지고 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도 저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 기억하기 되게 좋은데 네, 근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막 그렇게 알아봐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네, 좀 이렇게 서운하고 투정 부리는 건 아니고요. 아, 근데 저를 제 얼굴을 기억하고 알아봐 주신 적은 있어요. 작년인데요. 최근도 아니고 작년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빵집에 갔는데 거기 계산해 주시는 종업원께서 어, 저 봤다고 텔레비에서 봤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서비스로 크림빵을 주셨었거든요. 그때 진짜 얼마나 행복하든지. 네, 그게 벌써 작년이고요. 지금 올해가 5월인데 그 뒤로는 없었습니다. 저는 또 예, 누가 이렇게 알아봐주고 어, 허유원 아나운서다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관종인가 봐요. 그래서 우연히 혹시나 길에서 저를 마주치신다면 반갑게 인사해주시면 제가 그때 뭘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라도 드릴게요. 그러려면 더 열심히 제 이름 세 글자를 예, 허유원을 더 알리도록 일단은 상하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여러분 저 진짜 여러분이랑 수다 떠는 거 너무 좋아해요. 계속 저한테 말 걸어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오늘 저에게 털어놓고 싶은 얘기들 뭐든지 다 환영합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4: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6: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5: 메디힐 토너 패드.
7: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8: 카페페 주문.
7: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8: 카페페 주문.
9: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할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들려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유디 허유원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은수님께서요, 저는 빵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아침에 오픈하려면 이 시간에 부지런히 만들어야 해요. 오늘은 식빵이 참 맛있게 됐네요. 유원님은 좋아하는 빵 있으십니까? 아마 제가 이 상하 DJ를 하는 동안 빵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저 진짜 완전 빵순이어가지고 일단 제가 좋아하는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그 식사빵 종류가 있고요. 디저트빵 종류가 있는데요. 식사빵에서는 저는 바게트를 제일 좋아하고요. 디저트빵에선 크림빵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바게트는 버터랑 딸기잼이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하고, 크림빵은 그 말차 크림빵 제일 좋아합니다. 아유, 또 너무 이렇게 구구절절했죠? 아니 근데 은수님 진짜 빵집은 맞아요. 일찍 이 시간부터 열심히 이제 빵을 구워가지고 한 7시? 8시쯤부터 빵이 탁 나오잖아요. 그때 그 빵집을 지나쳤을 때 난 냄새가 진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사실 아침 근무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방송이 끝나고 이제 빵집에 가면은 빵이 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저녁 근무를 하면은 그 갓 나온 빵을 먹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아무튼 얘기가 또 그렇게 됐네요. 부럽습니다. 자, 8245님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중인데요. 왜 이렇게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안 올까요? 근데 또 눈은 일찍 떠져요. 그래서 피곤해요. 그래서 이 습관 못 들일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잠을 저도 한때 잠을 잘 못 잤던 적이 있었는데 그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아마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휴대폰을 자기 전에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 좀 내가 생각이 많은 편이라든지, 아니면 낮 시간대에 카페인 섭취를 너무 많이 했다. 네. 보통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은 뭐 진짜 힘들지만 저도 못하지만 자기 전에는 조금 침대에서 멀리 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생각이 많으시면은 운동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하루를 진짜 바쁘게 보내시면 또 힘들게 살다 보면은 잠이 솔솔 와요. 그리고 카페인은 디카페인이나 아니면은 그 카페인 안 들어가 있는 티 종류로 드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일찍 잠에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듣고 계시는 상하 가족분들은 왠지 일찍 자기 마스터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본인만이 아는 그런 꿀팁? 좀 쉽게 잘 드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보고 나눠드릴게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노을의 인연 그리고 비의 아이두.

노을의 인연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비의 노래 I do 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6312님 딸랑구가 웬 아이돌 가수한테 빠져가지고 아침 대바람부터 방송국을 간다고 난리를 쳤어요. 아휴 공부를 좀 저렇게 하지 언제 사람 될지 모르겠어요. 아 왜 웃었냐면 제가 요즘 아이돌에 빠져있거든요. 아니 제가 진짜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제가 그 박효신이라는 가수를 진짜 오래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을 좋아한 역사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코르티스라고 아시나요? 코르티스한테 빠져가지고 그 친구들이 근데 네, 저희 그 가요광장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코르티스 보려고 제가 일찍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6312님의 이 사연을 보면서 아 우리 엄마가 내가 그런 걸 알면 우리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 유아나 너 오늘 뭐 일찍 가니? 일 있니? 라고 하셔서 나 일 있지. 근데 왜 일찍 가겠어? 이렇게 시크하게 하고 나왔는데 사실은 코르티스 보려고 네, 코르티스 아우 저는 너무 좋아요. 진짜 요즘 제 활력소예요. 그래서 아마 6312님의 따님분도 공부를 하면서 뭔가 그런 좀 더 자극? 네, 이런 힘이 주는 그런 에너자이저 같은 느낌으로 아이돌을 보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좀 좋은 방법으로 승화시켰으면 좋겠네요. 제가 철 없는 DJ라 뭔가 네, 제대로 된 네, 조언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코르티스 짱! 이근수님 동네에서 작은 정육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육점에선 양념불고기도 같이 판매하는데 어머님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저희 집 인기템으로 거듭났습니다. 처음엔 장모님이 한번 팔아보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두세 팩 양념해서 팔기 시작한 건데 이게 이렇게 대박이 나네요. 역시 장모님 감사합니다. 또 선견 지명이 있으셨네요. 근데 이거 진짜 그 저희 집도 되게 자주 사 먹는데 그 정육점에서 양념한 불고기가 막 손도 안 가고 그냥 바로 구워서 바로 먹으면 돼서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고 편하고 자취하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이 사 드실 텐데 네. 아무튼 궁금하네요. 얼마나 맛있으면 대박까지 났을지 네. 군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이라도 좀 같이 보내주세요. 대리만족이라도 좀 하고 싶네요. 저희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에즈원의 데이 바이 데이 그리고 다비치의 타임캡슐 띄워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차트는 2016년 5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10위와 7위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먼저 10위는 세븐틴의 예쁘다입니다. 예쁘다는 세븐틴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으로 청량하고 풋풋한 가사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위는 천재남매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가 차지했는데요. 이 노래는 이찬혁 씨가 만들었다고 해요. 동심에서 바라본 독특한 시선의 가사가 특징인데요. 이런 가사를 또 완벽하게 구현해낸 수현 씨의 목소리가 이 노래의 킬링 포인트죠. 그럼 두 곡 함께 듣고 올게요. 세븐틴 예쁘다 그리고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6년 5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에서 10위 세븐틴의 예쁘다 그리고 7위 악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진짜 이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요.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진짜 세븐틴 처음 나왔을 때 뭐 그때 노래가 되게 상쾌하고 좀 청량한 느낌의 노래가 많이 없었는데 세븐틴이 딱 그 틈새 시장을 잘 공략했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옛날 추억 여행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김세희님께서 이런 사연 보내주셨어요. 올 여름에 부모님을 모시고 첫 해외여행을 할 계획인데요. 비행기 값도 장난 아니라서 어딜 가야 할지가 고민이네요. DJ님은 부모님과 해외여행 다녀오셨나요? 추천 좀 해주세요. 부모님과 함께 가려면 저는 그래도 휴양지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걷거나 아니면은 뭐 날씨가 너무 극단적이거나 음식이 좀 너무 특이하거나 하는 곳은 아무래도 뭐 물론 이제 부모님의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홍콩에 간 적이 있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도 많죠. 뭐 거기 그 향신료 많이 들어간 음식 많죠. 마라 이런 거 많고 덥고 아 너무 힘들다 얘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베트남 나트랑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리조트에서 뭐 거기 음식들 먹고 좀 마사지 받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세희님께서도 여름에 가는 거니까 네, 여름 휴양지 어떨까요? 추천드립니다. 나트랑 괜찮고요. 태국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뭐 여행지도 중요하고 뭐 딴 거 다 중요한데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게 네, 무조건 한 소리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또 우리 부모님께서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럴 수 있으니까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추억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후기 들려주세요. 세희님. 2302님께서는요. 오늘 사장님 안 나오시는 날이에요. 아침부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오늘 하루는 잔잔하고 평화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발요. 아유 너무 좋죠. 아유 또 저는 알바를 많이 해봐가지고 아르바이트 할 때 생각이 나요. 아 제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점장님이랑 둘이 일했어요. 근데 그 가끔 점장님께서 매니저님이라고 불렀는데 매니저님께서 그 늦잠을 주무셔서 지각해서 늦게 나오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막 아 자유시간이다 막 이러면서 막 슬쩍 뭐 음료수도 제조해 먹고 막 핸드폰도 했다가 막 이렇게 되게 편하게 지냈는데 CCTV로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유원씨 네, 너무 노는 거 아니야? 이렇게 깨톡으로 보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2302님께서는 뭐 그런 환경은 아니시겠죠? 너무 행복한 티 내지 마시고 오늘 하루 잘 즐기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두아리파의 Blow Your Mind.

0: 마인드.
1: 두아리파 Blow Your Mind 들려드렸습니다. 정재현님, 여자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해서 제 자전거를 여자친구 집에 갖다 주러 왔는데요. 그 집이 폭탄 맞은 것 같은 게 꼭 우리 누나 방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싹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와, 누나가 한 명 더 생긴 기분이에요. 근데 와,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진짜 최고다. 그래도 이제 우리 재현님께서는 누나가 있기 때문에 좀 충격이 덜 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요, 누나, 그러니까 여자 형제가 없는 남성분들은 여자에 대한 환상이 있더라고요. 네, 막 여자들은 왠지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막 되게 깨끗하고 공주처럼 이렇게 살 것 같고, 아, 그런 환상이 있으면 실제, 와,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여자를 만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 그래서 여자 형제가 있는 남자가 좋더라고요. 누나 있는 남자, 여동생 있는 남자. 좀 애초에 환상이 없고 재현님처럼 이렇게 같이 치워주는 남자. 얼마나 좋아요. 아주 바람직한 남자친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상하 가족분들 중에서, 근데 대부분 이제 결혼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여자에 대한 환상이 좀 깨졌던 그런 경험이요. 혹시 없으시다면 제가 괜히 깨트려서 죄송하네요. 근데 먼저 환상을 없앨수록 좋은 것 같긴 해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대체할 땐 어디로? 서진으로.

0: 카린 훌라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4: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5: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4: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허요원의 상쾌한 아침. 허요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아나운서 허요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바로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아, 이렇게 또 수다를 떨다 보니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는 PH1과 정지소가 함께 부른 인생 영화 들려드리고요.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방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솔직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곡으로 함께 할게요. 먼저 오늘 미션 문장 들어보시고 영어 가사 예상해 보세요.

번째, 그녀는 너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아. 두 번째, 그녀 입장이 되는 건 얼마나 좋을까?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더 잘 어울려. 네, 아주 귀엽게도 느껴지는 미션 문장들이었습니다. 영국 출신 아티스트 리터니의 2018년 발매곡 My Dude라는 곡입니다. 일단 Dude, D-U-D-E라는 철자인데요. 녀석, 친구 정도로 쓰입니다. 참고로 먼저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미션.

Oh, there's a rumor that you got. 소문이 있대요. A new girl. 새로운 여자친구. 그 다음. And I don't come close. 이 부분까지 먼저 통째로 살펴보겠습니다. There's a rumor that you got a new girl 이라고 했으니까 너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문이 있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There's a rumor that you got a new girl. 완벽한 한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부분이 And I don't come close. 이게 들렸어요. I don't come close 라고 하면 나는 비교도 안 돼 라고 해석하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의 그 don't come close 라는 게 근접하지 못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비교도 안 돼. 나는 그녀와는 비교도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She lives round the corner from your place. 자, 이 부분이 미션 문장이겠죠? 그녀는 너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아. She lives round the corner from your place. 너희 집에서 모퉁이만 돌면 그곳에 살아 라는 뜻이니까 She lives round the corner from your place. 가까운 데 살아 라는 뜻이죠. And she drives her dad's car. 그녀의 아빠의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지. 예,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미션 문장인데요. 그녀 입장이 되는 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감탄이 섞인 문장 찾아보세요.

Oh, look at her. Isn't she cool? 아주 순순히 인정을 하고 있어요. Oh, look at her. 그녀를 봐봐. Isn't she cool? 그녀가 멋지지 않아? 라고 합니다. Some would say a match for you. 자, 이 문장이 원래는 Some would say that she is a match for you. 이거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가 너랑 잘 어울린다고 말하겠지 라는 문장입니다. Some would say a match for you. 이 가사였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너랑 잘 어울린다고 하겠지. Oh, what a gift to be in her shoes. 이 부분 들으셨나요? 그녀 입장이 되는 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미션 문장을 찾아야 됐잖아요. 자, 그래서 입장에 해당하는 단어로 우리가 빈번히 들을 수 있는 게 shoes 이거잖아요. 그래서 what a gift to be in her shoes 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그녀의 입장이 되는 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했어요. Don't you know that? That 이하에 대해서 모르겠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렴구에서 I really like you 라는 가사를 잘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너를 진짜 좋아하는 거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더 잘 어울려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세요.

과연 잘 찾아내셨겠죠? 자, I hope you don't think I'm being cruel. 이 가사부터 해석을 해보면 I hope you don't think I'm being cruel. 내가 너무 cruel, 잔인한이라는 단어잖아요. 내가 너무 잔인하게 군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말입니다. Only I'm a better match for you. 오,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Only I'm a better match for you. 오직 나만이 너에게 더 잘 어울리거든 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더 잘 어울려 라는 미션 문장 부분만 쏙 빼내서 연습을 해본다면 I'm a better match for you 이거예요. I'm a better match for you. I'm a better match for you. 자신감 있게 외치셔야 되는 부분이죠. Oh, what I'd give to be in her shoes. 자, 이건 어떤 뜻일까요? 특히 what I'd give 이 부분을 직역을 해본다면 내가 뭘 주겠냐 이거겠죠? 예, 근데 간절함을 더해서 내가 뭐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감탄문처럼 사용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녀의 shoes라고 했죠? 입장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예문을 한번 들어본다면 What I'd give to see her again 해석되시죠? 내가 그녀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What I'd give to see her again. 네, 또 다른 예문도 말씀을 드렸어요. Don't you know that? That 이 아이에 대해서 모르겠어? 라고 합니다. 짝사랑하고 있는 상대에게 다른 사람이 생긴 걸 보면서 얼마나 애같을까요? 그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가사였습니다. 이제 전곡 들어볼게요. 리타니의 My Dude.

그럼 힘차게 리뷰 타임! 첫 번째, 그녀는 너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아. She lives round the corner from your place. 생생하게 가사 내용 기억나시죠? She lives round the corner from your place. 이거였고, She lives just around the corner from you. 이것도 또한 가능할 거예요. She lives just around the corner from you. 가까이에 산다.

0: 라는 또 다른 문장입니다. 두 번째, 그녀 입장이 되는 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문장 생각나시나요? What a gift to be in her shoes. 이거였어요. What a gift to be in her shoes. I wish I were in her shoes. 이 말과도 같겠죠? What I'd give to be her. 이렇게도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 구조를 응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What I'd give to be her. 간단하죠? 이제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더 잘 어울려라는 문장 뭐였죠? I'm a better match for you. 맞아요. I'm a better match for you. 라는 문장입니다. I'd suit you better. 이 문장도 좋을 것 같고, I think I'm a better fit for you. 이 문장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1: She lives round the corner from your place. She lives round the corner from your place. She lives round the corner from your place.
0: 두 번째, 그녀 입장이 되는 건 얼마나 좋을까? What a gift to be in her shoes.
1: What a gift to be in her shoes. What a gift to be in her shoes.
0: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더 잘 어울려.
1: I'm a better match for you. I'm a better match for you. I'm a better match for you.
0: 네, 자신 있게 연습해 보셨죠?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2: Good morning, Pops. 오늘도 잘 들으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우리만의 새벽 댄스 파티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0283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엄마가 요즘에 라틴 댄스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거실에서 들썩들썩 풀썩풀썩 날리십니다. 백지영 선택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라틴 댄스가 도대체 어떤 댄스길래 들썩들썩 풀썩풀썩까지 이렇게 난리가 나실까요?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찾아볼게요. 백지영의 선택 0283님의 신청곡 바로 띄워드립니다.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재현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6살짜리 여자애를 키우는데 에너지가 너무 넘쳐요. 웬만한 아들내미보다 더합니다. 아주 죽겠어요. 남다른 우리 아이를 생각하며 신청합니다. 있지에 달라 달라. 애기들 에너지 아 감당할 수 없죠. 우리 좀 남들과는 다른 재현이님의 따님을 위해서 있지에 달라 달라 바로 전해드립니다.

웨이크업 댄스 3241님 친구가 갑자기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줬어요. 제가 힘들다고 투덜투덜 거렸더니 그게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역시 내 사랑 김지연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제 친구 지연이가 소원이거든요. 소녀시대 언니들의 포레버 원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근데 진짜 지연씨 같은 친구 있으면은 너무너무 힘이 날 것 같아요. 우리 3241님께서 친구 지연씨를 위해 신청해주신 노래 소녀시대 포레버원 바로 들려드릴게요.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 그리고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베이글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함께 만나볼게요. 0951님께서요. 요즘 발의 운동이 핫하다고 해서 등록했습니다. 발레와 필라테스를 합친 건데 만만하게 봤는데 진짜 힘들어요. 이거 운동 많이 된다. 아, 발에? 진짜요? 이런 게 있어요? 오, 와, 역시 우리 상하 가족분들 좀 트렌디하시네요. 발레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근데 제가 발레도 해봤고요. 필라테스도 해봤거든요. 이 두 운동이 진짜 쉽지 않은 운동인데 이걸 합쳐서 하면은 운동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 발레라는 게 있구나. 아, 인기 운동이라고 하네요. 오. 우리 0951님, 발레 열심히 하시고요. 송지은님, 뱃살 빼려고 홈트 시작했어요. 땀도 안 나고 운동이 되는 건가 싶은데 배에 알이 배긴 느낌이 드는 걸 보면 꾸준히 해봐야겠죠? 근데 땀은 나야 되는데. 운동하려면 땀은 나야 되긴 하는데 지훈님 살짝 그 횟수를 좀 덜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과하게 처음부터 해서 작심삼일로 끝날 바에 천천히 이제 저강도 고반복인가? 그 있잖아요. 그 적게 해서 많이 이제 반복하는 거,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은님께서도 꾸준히 하시다 보면 뱃살 운동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진짜 아침부터 우리 상하 가족분들 너무너무 부지런하게 운동하고 계시는데요. 방금 소개해드린 0951님, 송지은님 아침에 운동 끝나고 맛있게 드시라고 커피 베이글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찬혁의 1조 함께 듣고 올게요.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싸움에선 마음 넓은 사람이 이기는 법. 아빠, 아침부터 왜 부엌에 있어?
1: 아유, 칼이 잘 안 들려. 아유, 엄마 아프대.
0: 아, 진짜? 엄마!
1: 아야야야야, 엄마 자, 깨우지 마. 응? 아, 감기 몸살인 것 같아.
0: 응? 몸살? 어제 아줌마들끼리 춘천 다녀왔다 하더니 아주 야무지게 놀았나 보네.
1: 에, 그러니까 말이다.
0: 대박, 그래서 엄마 대신 나 아침 해주는 거야?
1: 아니, 엄마 먹을 거야.
0: 뭐야, 내 거 없어? 아침부터 뭐 하는데? 우와, 된장찌개잖아. 아빠 된찌도 끓일 줄 알아?
2: 야, 뭘 또 처음 보는 리액션을 또 그렇게 하냐. 너 된찌 끓이고 아빠 김치 끓이고 김치볶음밥 하고 아빠 요리사니야.
0: 뭔 소리야, 난 아빠한테 된찌 얻어먹은 적 한 번도 없는데. 아, 그동안 엄마한테만 해준 거야?
1: 아, 부러우면 너 빨리 시집가. 네 남편한테 해달라 그래.
0: 아, 맨날 시집 타령 진짜. 아, 근데 어제 아빠 엄마랑 싸우지 않았어? 밤에 안방에서 싸우는 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
1: 에휴, 말도 마라. 하여튼 그 엄마 승질머리하고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막 그냥 소리부터 막 지르고 막. 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어? 사람이 말이야, 뭐든지 대화를 침착하게 풀려고 해야지. 그렇게 막 승질부터 내고 그러면 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0: 아, 근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서 된장찌개 왜 끓인대?
1: 엄마 좋아하잖아. 아이, 먹으면 좀 풀리겠지.
0: 아빠 완전 스윗한데.
1: 원래 지는 게 이기는 법이야. 마음을 넓게 가져야 다. 잘못하지 않아도 잘못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도 안 하고 또 그래야지. 이게 더
0: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빠 수저 다 났어. 이제 밥 먹자.
1: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가 대인배처럼 행동할수록 사람들이 따르는 거야. 마음을 크고 넓게. 그게 너가 사회생활 할 때로 다 도움이 되고,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다 널 지켜보고
0: 있고. 아빠, 아빠 된장찌개 너무 맛있는데? 잘 먹겠습니다.
1: 아이, 참

0: 하나가 필요해. 바닐라 어쿠스틱의 대화가 필요해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싸움에서 마음 넓은 사람이 이기는 법이었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포용을 할 줄 아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얘기인데 어때요? 박철규 아나운서는 마음이 넓은 편이시죠?
1: 뭐 그러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그러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0: 네.
1: 왜냐하면 뭐 그렇게 해서 싸워서 뭐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 나중에 또 두고두고 또 좀 그러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그냥 뭐 이렇게 또 사실 별거 아닌 일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0: 네.
1: 그럴 때 그냥 빨리 화해하고 좀 기분 풀고
0: 맞아요.
1: 그러다 보면 또 상대방도 아유 뭐 그때는 좀 내가 너무했나 보다 이제 혼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0: 그 무엇보다 저도 이제 30대 초반이고 우리 철규 아나운서도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1: 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나이입니다.
0: 아니 근데 이제 30대가 되니까 뭔가
1: 그렇게.
0: 이렇게 다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잘 안 들고
1: 그렇죠.
0: 그냥 내가 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아 그래 좀 봐주자 이런 포용력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좀 포기하는 경우도 좀 생기고
0: 포기하는 걸 수도 있어.
1: 그래 너의 성격은 그래 뭐 알겠다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좀 있고
0: 맞아요.
1: 그리고 뭐 굳이 이제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기도 힘든데 뭘 굳이 인간관계까지 이런 뭐 자질구레한 에너지를 쏟나라는
0: 맞아.
1: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0: 아니 근데 사실 연인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는 그게 되는데 직장에서 이럴 수 있어요. 진짜 내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뭔가 사과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냥 넘어가야지 이런 경우에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1: 아 저도 그냥 처음에는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다 아 죄송합니다 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내뱉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는 안 그러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0: 어떡해.
1: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됐잖아 라고 하면 제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서 어떤 지금 상황이에요 라고 물어보고
0: 네.
1: 그거를 한 번 더 제가 머릿속으로 이제 곱씹습니다. 되뇌이고 이게 정말 내가 잘못한 경우가 맞나 라고 생각을 하죠.
0: 네.
1: 그리고 이제 어쨌든 상대방이 지금 화를 내거나 지금 짜증이 난 상황이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하되 근데 이거는 제가 한 일이 아닌데요. 뭐 이거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0: 맞아요.
1: 이게
0: 네.
1: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뭉개고 가면
0: 네.
1: 결국에 그 사람은 내가 잘못한 걸로 그냥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0: 할 말은 하는 성격.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죄송하다고 하는 편인데요.
1: 그리고 뒤에 와서 막 되게 막 씹는 스타일이에요. 막 오빠 있잖아. 막.
0: 아직은 저는 박철규 아나운서처럼 막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조리 있게 얘기를 잘 못하니까.
1: 그리고 막상 또 누가 화를 내면 또 네. 이렇게 일단은 한번 숙이게 되잖아요.
0: 맞아요. 이게 각자 나름의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다 살기 바쁘고 힘든 시대니까 조금은 포용력을 가지는 것도 왠지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아이브의 레벨아트 듣고 올게요.

아이브의 레벨아트 들려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DJ 허유원입니다. 0102님, 저는 머리가 금방 떡져서 아침마다 감아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아침마다 귀찮아 죽겠어요. 누가 좀 감겨주면 좋겠는데 AI 시대에 왜 저는 아직도 머리를 스스로 감아야 하는 거죠? 아, 머리는 좀 감으세요, 고객님. 아니, 이거 머리 감는 게 귀찮으면, 아, 근데 인정. 아, 저는 머리 감는 거를 좋아해요. 저는 샤워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화장 지우는 게 너무 귀찮아요. 아,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102님과 같이.

아니 요즘에 제가 뉴스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밭에서 밭을 가는 로봇도 나왔대요. 그래서 실제로 인력이 부족해서 이제 그런 로봇 좀 기용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제쯤 되면은 좀 머리도 감겨주고 화장도 좀 지워주고 이런 로봇이 나올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요? 예. 네. 곧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티같이 머리는 감아라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네. 화장 지우는 거 귀찮네요. 네. 머리 감는 거 귀찮을 수 있죠. 아무튼 그런 로봇이 나올 때까지 네. 저희 함께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도경수의 팝콘.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에릭 클랩턴의 Change the World 이 노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아침과 저녁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다시 아침 안개가 말썽입니다. 현재 충청 보령 등 일부 지역의 가시거리 100m 내외로 크게 좁혀져 있는 만큼 전조 등 잘 활용하셔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개 구간인 청주 휴게소 부근으로 오늘 새벽 시간 화물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갓길로 사고 차량 옮겨졌지만 1대 3km 구간 여전히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차가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을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 사이 6km 구간, 다시 시흥과 조남 분기점 일대로 판교에서 일산 쪽도 송내와 자유로 부근 정체가 부쩍 길어져 있고요. 평택 시흥 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한산 부근으로도 출근 정체 막 시작됐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언제든지 따스한 네 손이 난 좋아.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그 미소가 난 좋아. 많은 걸 못해줘서 넌 미안하단 말에도 너를 만나고 세상은 다 천국이 됐는걸. 우리 곁을 스치는 저 많은 사람들, 어디선가 부드러운 음악 소리 들려와. 이 순간 바로 네가 내 곁에 있어서 좋아. 너만 있다면 언제든 내 마음은 부자야. 쿨의 산책 중에서. 5월 13일 수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게 산책하는 느낌으로 함께 시작하시죠. 저는 성우 조경우고요. 쿨의 산책으로 우리의 아침 1부 문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미영님 어서 오세요. 신정희님 반갑습니다. 혼자여서 여유로운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 주셨어요. 아우, 여유 만끽하고 계시는군요. 이윤혜님, 아침 출근길 절정에 이른 아카시아 향이 향긋하고 좋아서 출근길이 행복합니다. 아, 그 아카시아 향 너무 좋죠. 4883님 반가워요, 반가워요. 오늘도 경아님 반갑게 기다렸네요. 안개가 자욱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할게요 하셨어요. 노래 나오는 동안 저도 보이는 라디오에서 보이는 한강변을 봤는데 화창하긴 한데 약간 뿌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게 안개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5903님 언제나 즐거운 방송, 오늘도 상쾌하게 파이팅 하고 아침 인사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윤희정님, 또 임수진님, 굿모닝, 아침 햇살이 찬란한 아침이에요.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세요 하고 인사 주셨어요. 이제 일교차가 여전히 크기는 하지만 오늘부터 기온이 이제 쭉쭉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화창함이 내일은 예보를 보니까 좀 더움으로 변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오늘을 즐기십시오.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엔 오늘의 고민 받아보고 있습니다. 고민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떠오른 그 고민, 오늘 이래저래 신경 쓰이는 그 고민들 보내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공은지님 신청곡입니다. 이소은의 키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2014님, 우리 엄마 박혜수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나이가 있으신데도 농사를 짓고 계신 울 엄마, 그만둘 생각이 없으셔서 제가 자주 가서 돕고 있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리고요. 이제 좀 쉬엄쉬엄 일하세요. 5356님, 제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제 이름은 조현숙입니다. 이윤혜님, 결혼 19주년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이현주님, 사랑하는 막둥이 생일이에요. 한 달 보름 만에 집에 오는데 뭐 해줄까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버이날과 생일턱으로 만난 거 두 번 사준대요. 딸과의 데이트가 기대되네요. 지선아, 생일 축하해. 네가 있어서 엄마 아빠는 늘 행복해.

폴스가든의 레몬트리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다양한 축하 사연 전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축하하고 싶은 사연, 축하받고 싶은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번 주엔 오늘의 고민 받고 있어요. 어떤 일이 고민이신지 알려주세요. 신종진님, 출근 전 뒤에 화단에 방아 두 포기를 심고 출근합니다. 방아를 아실까요? 오, 그럼요. 저는 먹는 건 다 알아요. 생김새를 말하라고 하신다면 지금 사실 얼른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 방아 그 특유의 향취가 있는 식물이잖아요. 저는 쌈으로도 먹고 전 생각나는데요. 방아 전 장아찌도 해먹고. 그런데 얼마나 부지런하신 건가요? 출근하기 전에 엄청 바쁘고 정신없을 것 같은데 세상에 출근 전에 이 방아 두 포기를 심고 출근하시는 그런 여유를 갖고 아침에 움직이시다니. 4793님, 안녕하세요. 화창한 아침 유자밭에서 풀과의 전쟁 중이요. 오늘도 고운 날 되세요 하셨어요. 아우, 고운 날 말씀이 너무 예쁜데요.

이 단어가. 그리고 사진도 두장 보내주셨는데요. 야, 유자꽃인가 봐요. 아, 하얀 꽃이 참 예쁘네요. 자그마한 꽃들. 그리고 이제 그 유자가 조그맣게 열리기 시작한 건가요? 유자 열매로 보이는데 아주 조그맣고 하얀 열매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이런 주변에 뭐 잡초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과 전쟁을 벌이시고 이 예쁜 유자를 키워내시는 거겠죠? 7709님, 친구네 참다래 농장 갔다가 꽃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키위를 먹기만 했지 꽃은 처음 봤어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오, 저도 처음 봤어요. 아, 약간 연노란 색을 띠는 꽃이군요. 오, 참 예쁜데요. 이렇게 먹기만 하지. 정말 그 정작.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저도 꽃을 처음 봤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식물들이 봄 햇살을 받아서 지금 활짝 피어나고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네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꽃이 지고 또 열매가 열리고 그러겠죠. 이용기님, 침대 배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침대 무게가 100kg 정도기 때문에 2인 1조로 다니거든요. 지금 제 사수님하고 같이 침대 배송할 거 싣고 한숨 돌며 듣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안 다치고 무사히 일하기를 함께 응원해 주세요 하셨어요. 배송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잘 하시고요. 잠시 쉬실 때땀 닦으시면서 같이 드십시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2장 보내드릴게요. 콩으로 사연 주셨는데 성함과 아이디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그리고 이선욱님, 오늘 연차인데 5시부터 눈 뜨고 있어요. 늦잠도 못 자고 이따 2호 교복 나왔다고 찾으러 가야 하고 친정엄마랑 점심도 모여야 하고 2호 병원도 가야 하고. 웅님 오늘 행사 있나요? 쫙 빼입고 오셔서. 갑자기 마지막에 예상 못하고 뭔가 깜짝 놀랐네요. 아니요, 뭐 다른 행사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만나는 일? 그런데 뭐 연차라고 하셔도 지금 뭐 엄청 바쁘시네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연차라고 해서 아예 작정하고 휴식을 취하겠다 하는 날로 잡지 않는 한일 외에 회사 가서 일하고 어떤 생계를 위한 일을 하는 일 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도 잘 해결하시면서 보내세요. 노래 듣고 여러분과 일상 한컷 나눠보죠. 라붐의 상상 더하기.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출근하려고 시동을 걸고 차를 빼기 전에 사이드 미러를 통해 뒤에 아무도 없나 확인하는데 텅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장만 보일 뿐이다. 이대로 후진하면 되는데 문득 엄마 모습이 아른거린다. 매일 아침 6시 55분에 부랴부랴 집을 나설 때면 산책도 할 겸 배웅해주겠다며 따라 나오시던 엄마. 창문을 내려서 조금만 걷고 들어가시라고 바쁘게 인사를 건네고 급하게 출근하는 길, 사이드 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엄마를 보곤 했는데 이젠 엄마가 없다. 간경화로 투병 중이던 엄마가 돌아가신 지 50여 일이 지난 날 아침, 텅 비어있는 사이드 미러에 마음까지 텅 빈다. 이럴 줄 알았어. 매일 아침 엄마의 배웅을 받으면 이렇게 엄마 없을 때 생각날 줄 알았어. 그래서 엄마의 배웅에 익숙해지고 싶지 않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엄마, 그래서 딸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눈에 담고 싶으셨을 엄마는 매일 아침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렇게 한참을 텅 빈 사이드 미러에 시선을 두다가 나를 바라보시던 거울 속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며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윤상의 이별 없던 세상, 일상 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어요. 오늘의 일상 한 컷, 3526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거든요. 사연도 주셨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동안 힘들었는데 우연히 출근길에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를 듣고 마음이 안정됨을 느꼈어요.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아침의 힘듦을 견딜 수 있었어요. 사이드미러에 비치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는데 이젠 우아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 임종 직전에 기적같이 장기이식을 받아서 사실 줄 알았는데 또 한 번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장기이식 기증자님과 가족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일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연도 주셨거든요. 3516님 우아조 들으면서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침 이 조경합니다를 들으시면서 아침에 힘듦을 견디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우리가 각자가 다 안고 갈 마음들이지만 또 우리 모두 아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을 해주셨어요. 강지선님, 너무 슬퍼.

나이가 드시니 자꾸 아프신 엄마 때문에 많이 속상한 요즘입니다 하고 또 공감해 주셨습니다. 허승희님도 저희 엄마도 한결같이 제가 사라질 때까지 배웅하세요. 언젠가 저도 엄마의 빈자리에 마음이 아프겠죠. 그쵸, 우리 모두가 이제 또 겪게 될 일이니까요. 안희로님, 계셔야 할 자리에 계셨기에 당연한 줄로만 아는 우리죠. 그러니까요. 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신 3526님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얘기 우리 같이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또 문득문득 엄마 생각나시면 같이 코 훌쩍이면서 얘기 나누고 우리 하루하루 같이 살아가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일상 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시선이 잠시 머문 장면,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6762님이 조경아 씨, 오늘 우리 딸 아기 낳으러 갔어요. 무사히 출산하길 바랍니다. 아가 빨리 태어나죠. 할머니가 기도할게. 천안에서 김미경 하고 사연을 주셨네요. 아, 정말 순산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별도 하지만 또 이렇게 새 생명이 태어나면서 우리 함께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일상을 평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두 곡 이어 듣죠. 박혜경의 안녕, 그리고 카니발의 그녀를 잡아요.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어떤 것들이 고민이실까요? 김우리님, 엄마야, 경아님, 웃자가요. 방금 고민이 생겼어요. 출근길 상철이 탔는데 앞에 앉은 덩치 큰 청년이 코를 타고 있는 칸 전체를 흔들어요. 깨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에요. 어머, 얼마나 피곤했으면. 아우, 이거 어떻게 하시려나? 만약에 저 같으면요, 제가 앞에서 넘어지는 척하면서 어머, 아우, 죄송해요, 일단 깨워놓고 저는 얼른 다른 칸으로 이동할 것 같아요. 2064님, 요즘 고민은 이번 주 일요일에 동생들이랑 풋살 대회 나가요. 혼자 40대 나이로 주장 달았는데 잘할 수 있겠죠? 어깨가 무겁네요. 오, 동생들이 엄청 마음의 의지가 되겠는데요. 파이팅입니다. 최은희님, 오늘 발표가 있어요. 제가 남 앞에서만 서면 염소가 되거든요. 지난주부터 발표할 고민에 밤잠을 설치는 중이에요. 오늘 하루가 얼른 끝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염소가 될 거라면 염소 중에 괜찮은 염소이게.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매력적이고 제일 설득력 있는 염소가 되시길 꼭 바랍니다. 4719님, 저녁에 아들 여친이랑 우리 가족 함께 저녁 먹기로 했는데 의상이 고민돼요. 친구 같은 엄마 컨셉으로 캐주얼하게 입어야 할지, 처음 보는데 그래도 예의상 정장 느낌으로 갖춰 입어야 할지, 이럴 때 어른다움이 참 어렵네요. 경아님이라면 어느 쪽이요? 4719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지만 저한테 토스를 해주셨으니까. 저 같으면 가장 4719님 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어른다움이 뭘까? 아니면 친구 같은 엄마일까? 뭐 이런 컨셉이 아니라 가장 4719님 다운 모습으로. 설점심님, 내일부터 기온이 쭉쭉 오른다는데 제가 더위를 많이 타요. 지금 머리는 묶기는 짧고 애매한데 짧게 자를지 조금 더 길러서 묶을지 고민이에요. 오, 저 같으면 기르는 쪽에 한 표.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3316님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평소에 요약 정리 잘 하시는 분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제 이름 이솔, 공명 All Together Alone, 가수 비더보이스. 그럼 우아조의 답은 지금 틀어드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이게 좋다.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6: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9: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0: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9: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11: 언제나 함께
12: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 어떤 곡인가요? 신청해 주시면 잠시 후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1부 끝곡으로 8761님이 신청하신 울랄라 세션과 아이유의 애타는 마음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돌발 구간인데요. 서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 연희 램프 부근으로 3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차선 변경이 많아서 뒤로는 홍지문 터널 이전부터도 정체가 늘고 있는데요. 이전 북부건선도로 도심 쪽 신내부터 종암분기점을 통해 연희 램프 쪽 이동에는 4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구리 쪽 강평북로는 방화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45분가량 지체 서행합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내륙과 서해안을 따른 안개 구간에 사고가 꾸준한데요. 먼저 논산천안고속도로 천안 쪽 인풍교 1, 2차로 낙하물로 막혀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크게 좁혀져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부근 5차로는 사고로 수원 2차로는 고장난 차로 차단되면서 부근 서행합니다. 반대 부산 쪽은 신갈과 남사 안성 부근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날 따라 춤을 춰요.
3: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당첨 확률 높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예전에 산에 올라 외쳤던 소리 뭘까요? 요즘은 소리 지르지 않는 게 매너죠. 1번 야호, 2번 이민호, 3번 정준호.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4: 이 노래 다 알지?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요즘은 소리 지르지 않는 게 매너지만 예전에 산에 올라 외쳤던 소리! 오늘의 정답 1번 야호죠. 9224님 1번 야호 정답 보내주셨고요. 9076님 1번 야호입니다. 반려견 이름이 야호거든요. 라디오 듣고 야호가 자기 불렀냐며 달려와요. 어머 야호야 반갑다. 최은주님 1번 야호. 야호 나는 대관령이 좋아. 신선하고 맛있는 우유. 어?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왜 이게 기억이 안 나지? 부르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지? 최은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네요. 목소리 정답 이런 거 안 되나? 8112님 1번 야호. 요즘은 정말 소음에 민감해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마음 놓고 소리칠 수 있는 대나무 숲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노래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저는 성우다 보니까 주변 성우들 중에 집안에 방음 부스를 설치해 놓은 성우들이 많거든요. 뭐 부스 자체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방 자체를 약간 방음 설비를 갖춰서 꾸며 놓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에서 뭐 녹음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노래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꾸며 놓지 않으실까 싶은데 그런 방이 이제 저는 없어서 있으면 좋겠다. 그럼 정말 녹음도 할 수 있겠지만 들어가서 마음껏 소리도 지르고 이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복경님 나이 드니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아이고 라고 정말 절로 나와요 소리가. 4455님 오답 이용호 아들 일어나 학교 가야지. 매일 8시 57분에 교실에 들어간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울 아들. 이야, 그래도 3분 전에 들어가네요. 자랑스럽기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마음이 이해는 되네요. 이영호 빨리 일어나자.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0236님, 주말 근무자라서 오늘이 5일째 출근입니다. 당장 회사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지만 힘내보려고요. 하고 사연을 주셨어요. 그럼 평일에 쉬시나요? 아니면 이번 주만 그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예전에 한동안 일하면서 주말에는 일하고 주중 휴무로 이렇게 지냈던 시간이 한 몇 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때 당시는 남들 쉴 때 나는 일하고 일할 때 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식의 대체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남들과 또 다른 흐름으로 가는 게 쉽지는 않더군요. 파이팅 전해드리면서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최연희님 경주로 1박 2일 친구와 여행 다녀왔습니다. 경주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외국인이 찾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동궁과 월지는 정말 강추합니다. 특히 야간에 가면 끝내줍니다. 우리 경주로 여행 가요. 아마 5월이면 지금 더 많은 분들이 가시지 않을까 싶네요. 또 902사님 어제 당일치기 여행 다녀왔거든요. 싱그러운 나무들과 봄바람, 햇살 생각만 해도 웃음나고 언니들, 동생들 사진 보니 너무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여운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하셨네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902사님은 하긴 어디가 중요하겠습니까? 좋은 분들과 또 날씨 좋은 날 가셔가지고 그 기분이 한층 더 좋으셨겠죠. 아, 요즘 정말 여행 가기 좋은 날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여행을 지금 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못 가시겠죠? 그럴 때 요즘에 주변 정말 경관들이 좋은 곳이 많아서 아, 여행 간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여행지다라는 마음으로 둘러보면 또 다른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지금 그 시선으로 한번 창밖 보시거나 주변 경관 한번 훑어보시면 어떨까요? 노래 듣고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Casey and the Sunshine Band예요. Give it up.

Casey and the Sunshine Band의 Give It Up 이어서 들으신 곡은 Katrina and the Waves의 Walking on Sunshine 이었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윤명화님, 월요일에 버스 타고 8살 둘째랑 병원 간다고 사연 읽어주셔서 기분 좋았는데요. 진료 결과 4년가량 먹은 약 그만 먹자. 6개월 뒤 뇌파검사 하자 하셨어요. 너무 행복해요. 아우 다행입니다. 6개월 뒤면 가을쯤에 하는 검사네요. 그때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아유 오늘 정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옥정아님, 부산은 오늘 너무 맑음이라 일찍 빨래 해널고 잠시 앉았어요. 빨래도 보송보송 내 마음

더 보송보송한 날이군요. 3327님, 쉬는 날인데 수건 빨아서 널고 마르면 정리하고 학원 가기 전 간식 만들어 아이들 먹이는 걸 아내한테 미션으로 받았어요. 잘할 수 있겠죠, 경아님? 오, 많은 미션을 받으셨네요. 차근차근 클리어 하시길요. 0348님, 둘째 폐렴으로 일요일부터 입원 생활입니다. 첫째는 장염이고 우리 가족 건강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아유, 아이들도 힘들겠지만 이거 케어하시느라 경황 없으시겠어요. 0348님, 자녀분들도 빨리 낫고 특히 0348님도 건강 잘 챙기시길요. 1751님, 아침 먹어요. 아들은 오늘 휴강이라 늦게까지 자고 딸은 회사 출근했어요. 아침은 늘 혼자 먹어요. 쓸쓸하고 외로울 때가 밥 먹을 때네요. 하여간에 수고하세요. 하고 약간 쓸쓸함이 묻어나는 사연을 주셨어요. 밥 친구 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이 곡 맞으실까요? 오늘 꼭 이 노래 첫 곡은요. 백용기님, 김호중님 신청곡이에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친절한 여러분과 한 가지 주제로 얘기 나누는 시간, 친절한 경아씨. 오늘 주제는 혹시 나만 그래? 입니다. 사연 들으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에 안심한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예 단체 확인의 장 마련합니다. 나만 그런가? 우리 집만 그런가? 싶었던 일들 보내주세요. 저는 어떤지, 우아족 가족은 어떤지 같이 얘기 나눠봐요. 자기 전에 흑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 혹시 나만 그런가요? 옛날에 헤어진 전 연인 SNS 우연히 발견해서 수시로 들어가 보는데 나만 그런 거 아니죠? 밖에선 세상 새침한데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코 파는 우리 딸, 다른 집도 그렇겠죠? 이렇게 혹시 나만 그래? 우리 집만 그래? 궁금한 사연들 기다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다섯 분 추첨해서 햄버거 세트 쿠폰 드립니다. 노래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조피디 패밀리맨.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수요일 코너 친절한 경아씨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주제 혹시 나만 그래? 입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남들도 이런가?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싶은 것들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아, 3049님, 문득 시계 보면 저만 4시 44분인가요? 저 이거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 항상 4시 44분이 잘 보입니다. 저 평균 아마 일주일에 두세 번? 지금 몇 시지? 하고 이렇게 딱 시계를 보면 4시 44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형국님, 회식 후 필름이 끊어지는 건 나만? 성형국님, 혹시 술을 원래 못 드시는 건 아닐까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술을 마셨다가 필름이 끊어지고 막 이래서 흔히 뭐 필름 끊어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들도 다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술을 못 마시는 체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견디지 못하고 정말 말 그대로 블랙아웃이 되는 거였는데 성형국님은 지금 엄청 많이 드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저처럼 뭔가 술이 안 받는 몸이신 건지 궁금하네요. 김성철님, 혼자 밥 먹을 때 반찬 하나만 꺼내 먹는 거 저만 그런가요? 저도 그러는데요, 종종.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네. 박대성님, 괜히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누가 연락 안 오나 기다리게 되는 날 있잖아요. 막상 오면 귀찮을 때도 있는데 안 오면 또 서운한 거 저만 그런가요? 이야, 이게 바로 사회와 끊임없이 연결되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이선욱님, 저 보라 안에 콩 인형이 목욕을 했나 안 했나 궁금해요. 나만 궁금해요? 콩 인형이? 아, 여기에 있군요. 근데 자세히 보니 비닐이 씌워져 있는 것 같은 이라고 하셨는데 비닐 씌워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제 짐작으로는 목욕을 안 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정영현님, 요즘 저만 그런가요? 주식 보느라고 하루가 너무너무 시간이 금방 가요. 아하, 요즘에 이 주식 더구나 불장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하시던 분들은 또 하시겠지만 안 하다가 또 주식 뛰어드신 분들도 꽤 많으시죠. 아, 한번 이거 보기 시작하면 이거 정신없이 시간 금방 가는데 가끔은 조금 일부러 멀리 해보시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최원희님, 걸어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뿡뿡대는 거 나만 그래? 내가 이상한 거 아니잖아. 거리는 높은 데 있으니까. 방귀대장 뿡뿡이십니까? 최원희님, 오늘부터 방귀대장 뿡뿡이. 박지혜님, 분명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샐러드 샀는데 집 오는 길에 치킨 할인 문자 보고 이건 행사니까 예외 외쳤습니다. 다이어트보다 할인에 약한 거 저만 그런가요? 사람이 어떻게 풀만 먹고 삽니까, 박지혜님. 이소형님, 울 댕댕이 초코는 자면서 제 얼굴에다 방귀를 엄청 껴요. 코도 많이 굴어요. 다른 집 댕이들도 그런가요? 궁금해요. 뭔가 이 초코가 이소형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몸까지 이완되나 봅니다. 2317님, 아니 드라마에서 씻는 장면이나 물을 틀어놓는 장면에서 물을 틀어놓은 채로 뭔가 하는 장면이 나오면 수돗물 잠가야 하는데 빨리 잠가야 하는데 라는 생각 안 하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아, 알뜰살뜰 2317님. 저는 드라마 볼 때는 사실 그 생각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 실은 화장실에서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돗물 계속 틀어놓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아유 저거 안 쓸 때는 좀 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기는 합니다. 0067님, 매일 먹는 약을 먹고 나서 내가 약을 먹었나 하고 또 먹을 때 나만 그래? 이거는 표시를 좀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약을 모조리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반이나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나서 그걸 먹은 거를 하나하나 이제 그 서랍장 안으로 수납장 안으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먹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습관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늘 똑같이 하는 거는 가끔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 안 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박태준님, 불안해서 알람을 5분 간격으로 7개 맞춰요. 근데 결국 마지막 알람에 일어나는 거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박태준님, 바로 저요. 8341님, 다이어트 중인데 하루 종일 뭐 먹지 검색만 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거 약간 먹방으로 마음 달래고 그러는 심리와 비슷하신 걸까요? 그런데 그 검색하시면서
결제하기까지 가시는지 뭐 검색만 하신다면, 그리고 그곳으로 다이어트에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다면. 4104님, 저희 집 가족들은 먹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식탁에서 식사하면서도 주로 대화 주제가 먹는 거 얘기거든요. 저희 집만 이런 거죠. 참 희한하죠. 먹을 때 먹는 얘기하는 거 왜 이렇게 재밌나요? 또 저만 그런가? 노래 듣고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김현우, To Be With You.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친절한 경학씨, 혹시 나만 그래? 우리 집만 이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지혜님, 분명 커피 한 잔만 마시려고 했는데요. 디저트까지 시켜놓고 당 떨어져서 그래. 합리화했습니다. 먹을 때 제일 논리적인 사람 되는 거 저만 그런가요? 아닐걸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현지님,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직장 그만두고 떠나고 싶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 화창한 요즘, 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요즘,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보미님, 비 오는 날 왜 버스에 자꾸 우산을 놓고 내리냐, 나만 그

그래 하셨네요. 아, 혹시 얼마 전에 또 잃어버리셨나요? 9718님, 길 걸을 때 보도블록 한 줄만 밟고 걷는 거 저만 그런가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재미있어 지금도 한 줄만 밟아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뭐 횡단보도 건널 때그흰 줄이나 아니면 검은 콘크리트 부분만 이렇게 해당 부분만 밟는 거. 아니면 보도블록도 무늬가 있는 거라면 보도블록에서 그 해당 무늬만 밟는다든가 뭐 이런 거 다들 좀 해보시지 않나요? 그런데 보도블록 한 줄만 밟고 쭉 걸으면 뭔가 런웨이 걷는 기분이시겠어요? 김선정님, 분명 1분만 본다고 셔츠 켰는데요. 눈 떠보니 알고리즘이랑 정들어서 한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시간 순삭 당하는 거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저 이렇게 왜 이렇게 공감이 많이 되지? 여러분 얘기 들으면서. 아니요. 3735님, 저는 식탁이나 테이블 위에 있는 컵이나 그릇이 안전하게 안쪽에 있어야 해요. 테이블 끝쪽에 있음 떨어질 것 같아서 자꾸만 안으로 밀어 넣어요. 저만 그런가요? 오, 이런 불안함이 약간 있어야 조심하게 되지 않나요? 희한하게,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때딱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오, 삼구님. 주차장 내려가다가 영 찝찝해서 다시 올라가 보면 가스레인지 잘 잠가 있는데 왜 가끔은 불안한 건지. 나만 그래요? 아니요.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에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안정예님, 제가 손님 없는 가게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요. 가는 곳마다 손님 몰고 다니는 거 저만 그런가요? 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 아,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뭔가 서로 같으면서도 다른 우리.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게 재밌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햄버거 세트 받으실 분들 명단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안병숙님이 신청하신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들으면서 친절한 경아 씨 마무리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김윤숙님이 반짝이는 오늘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 같아요 하셨고요. 또 최아람님이 오늘 선곡들 다 봄 느낌처럼 산뜻해서 좋다고 하셨네요. 김영화님이 그런 노래 또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싱그러운 오늘 딱 어울리는 노래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같이 듣지 않을래요 하셨네요. 네. 오늘 끝곡으로 같이 듣죠. 저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출근길 돌발 구간인데요. 잠실방향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 오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뒤로는 잠실 철교부터 성수대교 쪽 지나시는 데만 30분 가까이 걸리고 있고요. 이후로도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월드컵 대교부터도 크게 혼잡합니다. 서울 쪽 경부선 기흥 나들목부터 2차로가 고장난 차로 차단된 신갈까지도 지체 서행합니다. 이후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 시 구간 정체가 꾸준하고요. 반대 부산 쪽 오산에서 남사 사이 3km 구간 정체도 두드러집니다. 수도권 제1수단선은 일산에서 판교 방향, 자유로에서 송내의 장수부근 정체 꾸준한 가운데 정체 구간인 조남 분기점 1차로에선 조금 전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1: 예. 어때요? 오늘 진행이 별로였어요? 어땠어요?
0: 약간 불안불안했어요. 다른 라디오랑 조금 달라요.
1: 뭐가 달라요?
0: 그래서 재밌었어요. 예, 예.
2: 뭔가 좀 다른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만약 세월을 거슬러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뭘 가장 해보고 싶어요?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의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본들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90%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놓쳐버린 기회를 다시 잡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어이없게 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주식을 싼 값에 미리 사뒀을 거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와 닿았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가족들한테, 그리고 남편과 아내한테 좀 더 다정해지고 싶어요. 우리 나중에 아쉬워하지 말고요. 지금 곁에 있을 때 다정한 사람으로 함께 하시죠.